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ant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on Peter's On The Block. Today's guest is Mr. Yum Sung Hwan, who reads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and shares insights on the changes in Korean industries and businesses within it. Mr. Yum has been consistently delivering stock stories to the Korean public through books, YouTube, and broadcasts. Today, we will share stories not only about the Korean stock market, but also about Korea's industry and economy through the lens of stocks. We are joined by Director Yum Sung Hwan from LS Securities in the studio. Nice to meet you. Welcome to the show.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너무 이른 시간부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so early. So you work at a securities firm, LS Securities, as you just mentioned there. You run a stock and share YouTube channel and appear on broadcasts related to the industry. You've also published 3 books this year alone. How long have you been involved in the stock market? 주식 시장 얼마 동안 계셨어요?
1: 제가 이제 몸담은 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0: 와,
1: 예, 그러니까 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 아, 이게 원래 이제 주식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0: 그렇죠.
1: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2000년 당시에 이제 IT 붐이 일었어요. IT 버블 때죠, 버블 때.
0: 그렇죠.
1: 당시에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좀 너도 한번 해봐라.
0: 진짜요?
1: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좀 받고 했는데 그게 또 성과가 좋아가지고 아주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이제 공부 안 하고 투자한 결과 그 흔히 상장 폐지라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웃되는.
0: 아, 진짜요?
1: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0: 어떡해요?
1: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2005년도에 좀 주식시장 이제 이 증권사에 또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20년 이제 지났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계속 하게 됐습니다.
0: 와, 그래서 취미에서 그냥 직업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우, so in a really interesting story here. More than 20 years in the field starting back in 2005. And I asked Mr. Yum how he got into it. Well, you know that all Korean men go to the army, usually in their early 20s. And when he came out, that's what he fell into. But the introduction to it was around the year 2000. There was a big IT boom / bubble, and his father was someone who invested in stocks and shares and advised him to give it a try. So he got a bit of money and he did it and made some money. So if you're successful, you want to keep on going, right? There were also some moments where it didn't go so well, like when one of the companies they invested in fell out of the stock market. So he did a bit of homework on this and then got into a shares and stocks company in the year 2005. Didn't think he would do it for this long, but it's already been 21 years. And I've heard that Director Yum has been extremely busy lately, including YouTube filming. I wonder how many broadcasts do you do a week? 매주 뭐 유튜브 촬영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방송 몇 개 하고 계시나요?
1: 방송이요? 이제 제가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좀 많긴 많은데
0: 와.
1: 일단 이제 저희 회사 채널이 하나 있어요.
0: 네.
1: 그거는 매일 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5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가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고정이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1: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뭐 이렇게 출연까지 합치면 최소 그러니까 일주일로 딱 따지면 한 15개? 15개 정도는 아마 출연할 거니까.
0: 너무 바쁘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나와주셨어요. 그 바쁜 스케줄에 저희 때문에 더 바빠졌네요.
1: 아닙니다.
0: So in terms of broadcast, there's a company YouTube channel which he's on every single day, so 5 days a week. 3 regular radio spots, and then if you total up the random YouTube appearances and broadcasts, it's about 15 a week, which is a lot to deal with. And we've talked about it on the show, listeners, how many people in Korea have been so interested in stocks, especially in 2026. Why have Korean people become so interested this year? 왜 이렇게 핫해졌어요. 올해 2026년 주식시장.
1: 일단은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오른 게 좀 영향을 줘요. 네. 항상 그렇지만 뭐 네. 이게 뭔가 침체되거나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뭔가 어디선가 누군가 돈 벌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0: 네.
1: 옆에 들리면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해요.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근데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데도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제 흔히 포모라 그러죠. 나만 왜 돈 못 벌고 있지? 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참질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히 5월달 올해 5월에 이제 시장이 한참 뜨거웠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에 돈을 넣잖아요.
0: 네.
1: 그걸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0: 네.
1: 그 돈이 이제 들어가야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게 작년 5월에 제가 알기로는 50조 원 정도 됐었어요.
0: 네.
1: 근데 올해 6월에 얼마까지 갔냐면 140조 원까지 간 거예요.
0: 거의 세 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된 거죠.
0: 네.
1: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뭐 주가도 좋았고 이제 돈도 많이 옆에서 뭐 친구도 그렇고 주식한 사람들이 돈 버는 이제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0: 네.
1: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는 부동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0: 네.
1: 돈 벌기 쉽지 않고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고 좀 늦었지만. 주식 투자밖에 답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0: 네.
1: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온통 제 기억에도 5월하고 6월은 그냥 주식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So really does make sense, right? Why Koreans got so interested in the stock market this year is because the prices of stocks really increased. We talked about the record-breaking levels. On the flip side, Director Yeom says, you know, if a market is stagnant, if nothing's really going on, then no one's interested in it. And the key factor is you hear people around you are making money. And the first time you might hear that, you might just brush it aside. But if you keep hearing that on a regular basis, you just can't ignore it. And May, in Director Yeom's opinion, was one of the peaks, right, when the market got really hot. So individual investors were putting their funds into stocks and shares companies. And compared to last year, it was about 3 times the amount. Other side factors include real estate not being as attractive as an investment vehicle, and also the cost of living increasing, so people needing to find or wanting to find another source as income. And in May and June, it wa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yone was just talking about stocks and shares in the coffee shops, in the lunch breaks, and we mentioned that on our show as well. So a really important question is, where does the Korean stock market stand in the global market?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나요?
1: 옛날에는 저 이제 뭐 잘 순위 보이지도 않았죠.
0: 아, 진짜?
1: 예, 근데 이제 한 제가 알기로는 13등, 14등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0: 네.
1: 근데 올해 이제 한참 시장이 좋았잖아요.
0: 네.
1: 그때 뜨거웠을 때 그때 4월인가 5월경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당시에 네. 아마 제가 5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0: 오, 진짜 그렇게
1: 근데
0: 많이.
1: 근데 이제 되게 뭐 미국은 압도적 1위잖아요.
0: 네.
1: 그다음 뭐 중국, 일본 이런 순인데
0: 네.
1: 보통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이 뭐 독일,
0: 네.
1: 프랑스,
0: 네.
1: 그다음에 뭐 영국
0: 네.
1: 이런 이제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뭐 당연히 예전부터 역사도 오래됐고
0: 네.
1: 강국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반도체 시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오르면서 뭐 영국도 제끼고
0: 오.
1: 프랑스도 제끼고 막 독일까지 제껴서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국뽕이라 그러죠. 이게 뭔가 좀 이게
0: 네.
1: 뽕이 차오르는
0: 네.
1: 진짜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위치가 됐나 했는데
0: 네.
1: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또 7월에 폭락을 했잖아요.
0: 네.
1: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다시 순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9위에서 한 10위 정도까지 좀 밀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원래 13위, 14위보다는 위.
1: 예, 위로 올라왔죠.
0: Okay. So it was really low in the past, South Korea's rankings, if you could call it that, on the global stock market league, if you imagine that as a thing. But when it was most hot in like May and April time, the stock market of Korea got up to about 5th place. Of course, the big hitters like the US at number one, China, Japan, those are almost untouchable. But some traditional powerhouses from Europe like Germany, France and UK, who have always been in the upper echelons, because of their history, you know, they've had stock markets and booming markets for a long time. They were overtaken by Korea. Obviously, we've mentioned it was thanks to semiconductor stocks really going through the roof, but beating out those traditional powerhouses of Europe gave us a big sense of pride. In July, we've talked about this roller coaster, and prices really have gone down through the floor again. And at the moment, we're in standings of about 9th or 10th place in the world, which is still higher than what we were originally, 13th or 14th place. And so this year, we've mentioned recently, Korean stocks going through a roller coaster of a ride after surging so, so much and breaking so many records. They've been dropping significantly, breaking the wrong kind of records as well. So times like this must make Director Yeom's work really tough and busy as well, I'm assuming. Yeon,

0: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 있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멘탈이 되게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스트레스 잘안 받고 잠도 잘 자고. 근데 정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나 기분도 당연히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 7월에 말씀하신 대로 그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이 없고요. 그냥 폭등 아니면 폭락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막 이제 멘탈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막 이렇게 좌절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럴 지경인데 뭐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힘드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또 돈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는 뭐 사람의 한 명으로서 매일매일 정말 7월은 정말 회사 가기도 싫고 어디
0: 진짜요?
1: 방송 나가기도
0: 오.
1: 아마 저를 7월에 섭외하셨으면 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0: 진짜 그
1: 그 정도로
0: 정도였어요.
1: 아무튼 이제 지금 8월은 좀 괜찮아졌는데 7월은 정말 저도 어디 좀 도망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좀 뭔가 외면하고 싶고 이게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막 그럴 정도로 뭐 너무나 뭐 저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0: 진짜요. 그래서 the director is saying that, emotion-wise, mentality-wise, he's quite a strong guy, he thinks. He doesn't get stressed too easily. He sleeps very well. And when the market was so goo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he was surprised, but also felt very positive emotions, right? But then it became a matter in July of either being sky high or going down to the bottom. So every day was different, feelings, emotions. And, as an investor, he could imagine people were feeling much more intense feelings because it's their money that's going up and down. And he himself didn't want to go to work. He didn't want to go on these broadcasts. He joked that if we'd asked him to come in last month in July, he wouldn't have come. And he didn't want to face the market at all as someone working in the industry too. And there's a saying that looking at the stock market shows a country's industry. So how are stocks and industries connected? 주식 시장을 보면 그 나라의 산업이 보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성된 게그 나라의 주식시장인데, 보면 뭐 1등도 있고, 당연히 뭐 정말 저 밑에 있는 꼴찌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상위, 보통 상위 10개 기업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학창시절에 보면 선생님이 이게 좀 차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교 1등을 좋아하지.
0: 그쵸.
1: 전교 꼴등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래요. 저 밑에 있는 기업은 당연히 잘안 보게 되고, 도대체 지금 이 주식시장 1등 기업 누구냐? 2등은 누구고? 막 이런 걸 보는데,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뭐 나스닥, S&P 500을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1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그쵸.
1: 세계 뭐 시가총액 1등, 2등이 뭐 애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도 딱 보면, 주로 1등부터 10등까지 딱 보면 대부분 이제 IT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 독점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 플랫폼을 장악한 그런 국가구나.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주식시장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마찬가지. 근데 한국은 미국과 좀 다르죠. 그런 플랫폼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1, 2등이 바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데 뭐 사진 찍어서 사진 저장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가 이제 기억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기억을 어떤 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인데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그뭐 챗GPT나 이런 거랑 막 대화를 할때 옛날에는 그냥 대화하고 끝났는데 지금의 이 AI는요. 내가 했던 과거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요. 저장을 합니다.
0: 그렇죠.
1: 이 수요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한때 10배까지도 올랐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이 1, 2등이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워낙 큰데, 그러니까 한국을 딱 보는 순간, 주식시장 보는 순간,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 국가다. 이게 그냥 명확하게 나와요.
0: 그 나라의 이미지.
1: 그리고 이제 한뭐 5등, 6등, 7등 뭐 이렇게 좀 내려오면 주로 은행이 있고 자동차 있고 조선업종 또 방산 이렇게 좀 포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마디로 딱 보시면 제조 국가예요. 예, 정말 반도체부터 사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전 세계에서 한국이 못 만드는 제품은 없어요. 아, 다 만들어요.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제조 국가라는 거를 이 주식시장만 봐도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나라의 주식시장 진짜 탑10만 살짝 보면 대충 이 나라가 뭐에 강대국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1: 네.
0: 거예요.
1: 와. 네 맞습니다.
0: So that's so interesting. If you want to know what a country is, you know, well known for and does well, just look at their stock market. Look at the top 10 companies. It's a bit sad because obviously there are companies at the bottom of the rankings as well in the stock market. But just like at school with a teacher who will favor the top tier students, you kind of just ignore the companies at the bottom. That's the sad reality. So look at the US. What are the top companies? Nvidia's up there, Apple's up there, but there are also many platform companies up there. The IT companies rule the roost over in the US. And so you can know that the US dominates the platforms out there, right? Just by looking at the stock market. Here in Korea, it's more about the top two. So Samsung and SK Hynix, who we've mentioned are these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s. What is that? That's the memory that you need to save photos onto your phone. And why it's really boomed recently is AI. And think about the chatbots out there, right? Interactive AI like ChatGPT, Gemini, whatever it is. You used to just chat to them and it would be forgotten. Now your chat history is logged and stored to help you as well and help AI, but it means that there's been an explosion in the consumption of memory, and so these companies have become so much more valuable. Compared to last year, if you're being conservative, the prices have gone up by 3 times. At their peak, they've gone up 10x. So that's how much more important they've become. If you look further down in the Korean stock market in places like 5, 6, and 7 and so on, you've got banks, you've got car companies, you've got shipbuilders, defense companies as well. What does that tell us? Well, including the semiconductors, Korea is a nation of manufacturing. I certainly had that image of Korea when I was younger, but to know that's still the case and that we can make pretty much everything, it just depends on the scale, that's the image of Korea you can get from the stock market. So the global popularity of K-culture, we talk about that a lot on our show, K-pop and K-food, it's really immense at the moment. Do you actually feel that this cultural popularity has a direct impact on Korean companies or the stock market? 저희 아리랑 라디오에서 그 한류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네. 뭐 K-pop, K-drama 그것도 진짜 기업 주식의 그 시장에도 영향 미치나요?
1: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0: 주죠.
1: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지금 그 주식 시장만 보면 트렌드가 조금 바뀐 건 뭐냐면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흔히 우리가 엔터라 그러죠. K-pop.
0: 아, 네.
1: K-pop이 정말 열광적이었고 뭐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K-pop 데몬 헌터스가 네.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관련된 뭐 엔터 회사들 주가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뭐 전 세계 다 알잖아요. BTS.
0: 그렇죠. 네,
1: BTS부터 정말 뭐 글로벌 인기가 워낙 많은 네.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BTS만 해도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콘서트를 지금 하는데
0: 네.
1: 예상되는 거기서 이제 창출되는 매출만 해도 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될 거다.
0: 와.
1: 막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0: 네.
1: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네.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0: 네.
1: 지금을 반영한 게 아니라 미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해요.
0: 아.
1: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이미 작년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0: 아,
1: 그 최근에 엔터주는 주가가 안 좋아요.
0: 아 진짜.
1: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면 이 K컬처가 사실 이제 엔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 있는데 요즘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K컬처는
0: 네.
1: 화장품입니다.
0: 오.
1: 한국 화장품 너무 인기 많잖아요.
0: 그쵸.
1: 뭐 외국인들 저도 보면 네. 저 여의도에 근무하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0: 아, 여의도에
1: 네. 정말 많은데 다 그 이게 백 하나씩 들고 다녀요.
0: 네.
1: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해도 될지 네. 모르는데 그 화장품 판매하는 곳에 가서 정말 네. 그 화장품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0: 그쵸.
1: 거기가 인기가 있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왜 인기 있냐면
0: 네.
1: 가격도 저렴한데 일단 성분도 좋아요.
0: 그쵸.
1: 천연 성분 같은 거 많이 쓰고
0: 네.
1: 근데 너무 재밌대요. 가면 오.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구비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전 세계 20, 30대 분들한테 참 네. 인기가 많은 것 같고
0: 그렇죠.
1: 그게 입소문이 나서 야 한국 가서 나는 무조건 화장품 사러 한번 한국 가봐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화장품 회사들이 네.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지금 오. 실제 실적도 좋고 네. 그래서 수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출 기록했어요. 화장품이 네,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인기가 많고 요새는 네. 또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진 게 이제 화장품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요새는 젊은 분들도 건강에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저희 와이프가 밤마다 네. 한 알 수 없는 다섯 개의 알약을 줘요. 근데 뭔지 몰라요 저도. 그냥 이제 주니까 뭐 그냥 네. 이제 물에다 먹는데 네. 그 이제 저도 건강 기능 식품 먹거든요. 네, 꾸준히 그렇죠. 먹는데 근데 이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지만 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도 건강기능식품이 워낙 또 입소문이 났나 봐요.
0: 그렇죠.
1: 약국 같은 데 가서 네. 그런 걸 구매해서 사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마디로 화장품과 이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작년에 K-POP 인기를 이어받아서 오. 좀 대세가 되고 있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럼 주가시장에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 지금 7월, 그러니까 7월에 그 롤러코스터를 네. 보였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유일하게 화장품만 올랐어요.
0: 오.
1: 그 폭락장을 뚫고
0: 네.
1: 그리고 8월에도 또 급등하고 와. 있어서 와. 지금 가장 화장품이 대세입니다.
0: 와, 네. 진짜. You guys know about these kind of trends in K-culture because we mention it so much on the show. And when asking about whether Hallyu, the Korean wave, did have an effect on shares, it was an absolute overwhelming yes. If you look at K-pop, right, last year, K-pop Demon Hunters ruled in terms of headlines, and it does affect the share prices. They go up. If you look at BTS, a global band, and they're doing their world tour at the moment, expected to make 1조 won, which is an incredible amount of money for one group touring the world. But what you've got to understand about stocks and shares is they reflect future earnings. Remember, when companies make their predictions, they're predicting maybe next year's profit. So it's not reflecting now. And so we call it enter in Korea for entertainment companies. They're not doing quite as well this year as they were last because those projected profits have already been reflected in investment. But the segment that is really booming in terms of the K-wave is K-beauty, which we've been talking about a lot recently. It's so popular. And Director Young, who works over in Yeouido, which is the financial hub, but it's also got some brilliant hotels and shopping centers, says there's so many foreigners he'll see with a bag from that big brand who does lots of makeup shops in the region, in Korea. They're even expanding abroad these days. And the great thing about K-makeup is it's a good price, but the ingredients are also really trustworthy. You've got lots of natural ingredients in there, and there's always new products being released. So that's what a lot of customers are enjoying. And it's really spread through word of mouth, through the 20s and 30s generation. And you can see that foreigners as well are thinking, I need to go to Korea to buy these makeup products. It looks so fun to do so as well. And so beauty companies have been really popular, really successful financially, and their exports have been going to record levels. And the other category that is really booming, which is linked to these beauty companies and actually being sold in a lot of these beauty shops, is health supplements. We have long in Korea taken health supplements, and Director Yom saying he also is fed by his wife 5 unknown tablets every night, and that's what many husbands can encounter. They'll get given supplements by their wife and then not know what they are, but just take them anyway. But it's now youngsters who through word of mouth are thinking, let's live more healthy. And it's foreigners as well as domestic people who are adding to the boom in that market. And so I asked, how has this been reflected in the stock markets? Well, in July, when we saw incredible losses and a lot of outflow of funds from stock markets, it was only the makeup companies that managed to get through that fight against that and increase in value at the time. So that is how popular they have become. And so compared to 2015 and 16, when Buldak Ramyeon first went viral abroad, the stock price at the time was about 20 to 30,000 won. It's jumped by more than 50 times. So recently companies have been investing heavily in that as well. So 한국 음식, 뭐 그 불닭볶음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 됐잖아요. 그 기업도 진짜 계속 투자

0: 더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1: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아. 좀 다운돼 있어요. 조금 아. 예, 그렇게 네. 돼 있는데 근데 한참 작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면 그 라면 하면 그 농심이라는 네. 회사가 있거든요. 그쵸. 농심의 그 네. 신라면
0: 네. 네,
1: 한국은 1위고 이제 삼양식품이 2등인데 아. 이제 불닭볶음면이 나왔는데 한국에선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0: 이 정도.
1: 사실,
0: 네.
1: 네.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네. 아 이게 이렇게 한 번씩 좀 스트레스 받을 땐 좋은데 아 이게 너무 맵긴 해요.
0: 네,
1: 한국
0: 그쵸.
1: 사람들도 근데 잠깐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워낙 이제 그 농심이란 이 신라면 브랜드가 워낙 네. 확고해서 그걸 깨기 어려웠는데 삼양식품이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예전 얘기를 좀 해드리면 2017년도인가 네.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네. BTS의 지민이라고 아, 아시죠?
0: 네네.
1: 이제 그 분이 한 방송국에서 네. 이제 먹방을 찍은 거예요.
0: 아, 네.
1: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는 거.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럴인 거예요.
0: 아,
1: 막 그냥 네. 전 세계 다 퍼진 거죠. 막 쇼츠
0: 네.
1: 형태로.
0: 네.
1: 어, 지민이 먹었다고? 나도 먹어보자.
0: 네.
1: 나도 그러니까 그게 흔히 이제 챌린지라고 그러죠, 막.
0: 그렇죠.
1: 그게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0: 네.
1: 그 사람들이 어, 저 불닭볶음면 뭐야?
0: 네.
1: 뭐야? 먹었는데 사실 그 미국 분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도 이제 도전 의식이 들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확산되고 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이렇게 매장 가면 불닭볶음면이 쫙 깔려 있고
0: 네.
1: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었고
0: 네.
1: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여전히 수출 잘 되고
0: 네.
1: 이게 수출 잘 되면 회사가 또 이렇게 막 공장도 막 많이 짓잖아요.
0: 네.
1: 그것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10배나 올랐습니다.
0: 오, 진짜.
1: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0: 와.
1: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기업이 성장해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불닭볶음면을 이제 잘 팔아서 성장한 게 맞는데
0: 네.
1: 이 회사가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네. 사업을 했다면 주가 안 올랐겠죠.
0: 그렇죠.
1: 예. 근데 어디로 간 거예요? 새로운 시장 개척한 거죠.
0: 아.
1: 신시장 어마어마하게 네. 넓은 그 해외 시장을 이걸 개척하니까 주가가 10배가 간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투자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어떤
0: 아.
1: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성공을 하면
0: 네.
1: 정말 엄청난 그 성과를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0: 오.
1: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렇다고 이제 뭐 매년 막 두세 배씩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점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0: 네.
1: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0: 네.
1: 아무튼 지난 한 10년간의 주가는 굉장히 뜨거웠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So when it comes to the fire noodles that many of you said you've tried as well, they're from the company Samyang, who are number two in Korea, you know, after Nongshim, who really do dominate with Shin Ramyeon, which we had with our instant noodle expert about a month ago, right? And Director Yeom has tried them and said, you know, they're great for stress relief, but they're just too spicy. So here in Korea, they're not quite the hot trend consistently, you know. But what happened was back in 2017-18, BTS's Jimin, he did a mukbang on one of the broadcasters that went absolutely viral, became a challenge. And so people were curious, tried it. And traditionally, of course, people in the West, like the US, not great at eating spicy foods, but they saw it as a challenge, right? And they put it onto their social media. And this wasn't a flash in the pan. It's still all over the place in supermarkets in the US, in the UK as well. And so exports for this company have risen, and the share price over the past 10 years or so has gone up 10x. So Director Yeom suggests it's obviously good when a company makes a lot of money, but and grows in that sense. It has to make more factories, of course, to deal with exports. But another key thing to see which company is going to increase in stock prices is exports, going to a new market globally. And that's exactly what the fire noodles did, the fire chicken noodles did in this case, going to a big market like the US. You can't grow forever at like double or triple, right? So you will see a kind of tail off over time. But the past 10 years have been very good. Let's get to a song next. We've been very chatty, haven't we? A song request indeed from Director Yeom. 신청곡 들을 건데요. 그대에게 to you 신해철 이유 특별히 있나요?
1: 이게 이제 예전에 지금 신해철 씨는 죽었죠. 죽었죠.
0: 네.
1: 안타깝게 좀.
0: 네.
1: 죽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대학 가요제에서 네. 정말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0: 아, 네.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힘들 때 한 번씩 저 노래 들으면 아, 좀 기운도 좀 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7월에 진짜 힘들었잖아요. 아, 저도 힘들고 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식, 요새 주식 열풍인데 네. 다 힘들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위로도 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기운 내시라고 okay. 선정해봤습니다.
0: That's very good for everyone who's struggling, maybe with the up and down of the shares out there. 신해철's To You 그대에게, which was, you know, a really hopeful track from back in the 80s or 90s when he came through the university singing competitions. He did pass away at a young age, unfortunately, but let's give it a listen.

0: And we are back for part two of the show in Peter's on the Block with director Yeomsung Hwan from LS Securities, talking all about stocks and shares. And we've had a booming career. Benny from the Philippines says, what are some of the most memorable stocks that you can remember, either going super high or super low? 정치자 질문 하나 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주식 있나요? 아주 뭐 폭등해서 아니면 아주 안 좋게 된 결과라서.
1: 네, 아니 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긴 한 게 네.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3년 전에 이게 지금도 주식 열풍인데 네. 그때는 주식 열풍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0: 오,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쓸 때 네. 요거 다 매번 충전하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배터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데
0: 네.
1: 예, 요 산업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0: 아, 네.
1: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0: 네.
1: 2020년부터 정말 뭐 모델 3라든가 정말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0: 네.
1: 전기차 붐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0: 네.
1: 그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0: 네.
1: 그때 한국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0: 네.
1: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 이제 수요가 느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0: 네.
1: 이제 또 실제 테슬라에도 공급도 하고
0: 네.
1: 이렇게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정점에 달했던 게 2023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특정 뭐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0: 네.
1: 거기에 관련된 뭐 소재나 어떤 이제 뭐 부품을 공급하는
0: 네.
1: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15배, 20배씩 올랐어요, 실제.
0: 네.
1: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배터리 세상이 열릴 것 같았거든요.
0: 네.
1: 너무 뜨거웠어요.
0: 네.
1: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광풍이 불었어요.
0: 네.
1: 예, 사람들이 다 한 달 내내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7월로 기억하는데
0: 네.
1: 23년 7월 그냥 어느 식당에 가도요 다 배터리 얘기하고
0: 아 그렇죠.
1: 아 이거 얼마 간대더라
0: 네.
1: 막 이랬는데 좀 걱정은 됐어요.
0: 네.
1: 너무 과열 이게
0: 네.
1: 뜨거우면
0: 네.
1: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열긴 식잖아요.
0: 그렇죠.
1: 그 열기 식는 게 엄청나게 네. 급속히 식어요.
0: 그렇죠.
1: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배터리 거품론이 나왔어요.
0: 네.
1: 실제 기업들이 돈을 이제 못 벌어요.
0: 아.
1: 왜냐하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히나
0: 네.
1: 이런 전기차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0: 네.
1: 네. 근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배터리 이제 거품이 터지고
0: 네.
1: 전기차가 우리 생각보다는 팔리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0: 아.
1: 네. 그러면서 이제 역풍을 맞은 거죠. 이게
0: 네.
1: 확 반대바람이 분다
0: 네.
1: 보니까 주가가 실제로 이제 15배 뭐 10배 올랐던 기업들이
0: 네.
1: 뭐 기본 50% 빠지고
0: 아.
1: 심지어 마이너스 80%
0: 오, 진짜.
1: 빠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0: 와.
1: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0: 네.
1: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요걸 꼭 투자하실 때
0: 네.
1: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0: 네.
1: 거기에 올라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0: 네.
1: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울기죠.
0: 네.
1: 기대값인데 우리는
0: 네.
1: 이만큼을 기대해요.
0: 네.
1: 근데 아까 제가 불닭볶이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불닭볶음이 100개 팔릴 줄 알았는데
0: 네.
1: 전 세계에서 막 1000개가 팔리면
0: 네.
1: 당연히 주가 엄청 오르죠.
0: 네.
1: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이제 얘는 만 개 팔릴 거야.
0: 네.
1: 근데 9000개 팔리면
0: 네.
1: 주가 빠져버려요.
0: 아,
1: 훨씬 많이 팔아도.
0: 네.
1: 근데 이제 그 배터리도 똑같았던 거죠.
0: 네.
1: 와, 전기차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고 이랬는데
0: 네.
1: 막상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0: 네.
1: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그래서 투자할 때 이런 경험도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가장 근래에 좀 기억 남는 건 개인 투자분들한테 정말 큰 그 희열도 줬지만
0: 네.
1: 상처를 많이 줬던 그 배터리가 좀 가장 기억이 남긴 합니다.
0: 그 기대 미치냐 못 미치냐 이게 제일 중요한
1: 그게 제일 거죠. 중요해요. 주가에는.
0: 아,
1: 예.
0: Wow. So it was great advice from Director Yeom here. Recalling 3 years ago in 2023 when there really was this boom around batteries. You know, in your phones you've got the batteries that you need to charge. And this was more around the boom in electric cars for which batteries are so essential. So you remember Tesla really kind of getting impressive sales from from its release of the Model 3 and other models in around 2020, and Korean companies were working so hard to supply batteries to companies, including Tesla. So the big hitters like LG and Samsung had their subsidiaries working on this, and then you had lots of companies that were supplying parts and things to those big hitters as well. And people were saying in Korea, you know,

0: this market is going to be really hot in the future. You know, electric cars are the future. And so some companies' values went up by 15 times, 20 times as well. And when something heats up too much too quickly, you know there's going to be a cool down. So Director Yon was also a bit worried about it. And it did turn out to be somewhat of a bubble because electric cars did not sell as well as we expected, right? And so these companies were not actually making that much money, in some cases, no money at all. So the bubble burst, and we saw some companies lose 50% of their value, 80% of their value, a complete roller coaster. So the really good advice is, if you want to look at which companies are going to be successful in the stock market and industries, it's all about expectations, right? It's all about whether you meet expectations, exceed them, or you fall short. So, for example, with the Fire chicken noodles, it was expected they'd sell 100, but because they went to a bigger market abroad, they sold 1,000, and that's where you'll see an increase in share prices. On the other hand, if they're then one day expected to sell 10,000, which is still a much bigger number than originally, but they only sell 9,000, then money will flow out of the shares and stocks, okay? So it's all about expectations. That's a great tip from Director Yum to everyone out there. So many foreign investors as well have been entering the Korean market. What is the difference? What do they prioritize the most? 요즘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번 연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해외 언론사도 보도 많이 했는데 그 해외 투자자 심리하고 뭐 대한민국 투자자 심리도 좀 달라요.
1: 외국인들은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죠. 그래서 네. 각자가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열기라든가 그런 분위기.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제일 이게 좀 경계해야 될 게 사실 그건데 옆에 친구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네. 좀 멀리. 아.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 사게 되고 네. 결과가 다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 네. 좀 심리가 있고. 네.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일반 개인이 아니에요.
0: 네.
1: 펀드라고 하죠. 펀드. 네. 유명한 그런 이제 돈을 모아서 네. 한국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이제 회수해서 또 배당도 해주고 네. 그런 개념이라서 일반적으로 뭐 미국에 사는 어떤 특정 뭐 스미스라는 뭐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0: 아 네, 진짜요?
1: 네.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좌 개설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펀드, 네. 펀드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0: 네.
1: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될 만큼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죠. 이익. 이익이 앞으로 좋아지느냐.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좋아야 되거든요.
0: 네.
1: 지금이 아니라. 근데 네. AI 시대가 열렸고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0: 네.
1: 거기 반도체 세계 1, 2등 다투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까
0: 네.
1: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기업 이익을 먼저 보고 두 번째가 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0: 네.
1: 환율.
0: 네.
1: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선 달러 값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0: 네.
1: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달러 값이 떨어진다면 네. 이제 같은 돈 가지고도 덜 벌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환율도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그들 입장에선 떨어져야 돼요.
0: 아.
1: 달러가 떨어지고 이제 네. 우리나라를 이제 한국 통화를 원화라고 하는데
0: 아.
1: 이 원이 올라가야
0: 네.
1: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라는 거니까.
0: 아, 네, 그래, 네.
1: 그래서 우리나라 네. 원화값이 오르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달러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네,
1: 달러값이 좀 하락할 때. 아. 그 세 번째가 이게 사실 저는 항상 미국이 너무 부러운 게 이거예요.
0: 네.
1: 뭐냐면 번 돈을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을
0: 네.
1: 그 투자한 주주들한테 많이 네.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배당을 한다거나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없애준다. 미국은 그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랬던 기업이 애플인데
0: 네.
1: 애플은 주주들한테 돈 주려고
0: 네.
1: 빚까지 내더라고요.
0: 전
1: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와 여기는 그냥 마인드 자체가 그냥 주주랑 무조건 평생 동행한다는
0: 네.
1: 이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0: 네.
1: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약해요.
0: 아.
1: 좀 적어요.
0: 네.
1: 근데 번 돈을 주로 막 쌓아놔요.
0: 네.
1: 이게 돌려주지 않고 그게 네. 좀 많았어요.
0: 오.
1: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뭐 지금 뭐 정부가 좀 바뀌면서
0: 네.
1: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주주환원도 좀 하는 정책으로 가자.
0: 네.
1: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도 이렇게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너무 중요하죠.
0: 네.
1: 왜냐하면 외국인 펀드가 들어와서 그 과실을 받아야 되는데
0: 네.
1: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0: 그쵸.
1: 그게 이제 주주 이제 몫인데
0: 네.
1: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늘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외국인들도 한국을 좀 최근에 선택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지
0: 네.
1: 그거랑 그 달러가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이 많아야 되는 거.
0: 요
1: 세 가지 가지고 보통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Wow.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foreign investors and Korean ones according to Director Yum. So most Korean investors are individuals, right? So they might be emotionally affected if their friend has bought something, they'll just follow along. And that is not a recipe for success, says Director Yum. When it comes to foreign investment, it's usually predominantly through funds, right? These are professionals who are doing it all the time. You won't see too many investment companies setting up here. It's not that easy from abroad, places like Smith's in the US. But the three things that foreign investors are looking at are, will the company's profits increase? It's not about the current present situation. So when it comes to AI, semiconductors are needed. So that's why we've seen a lot of foreign money come in recently, especially to the semiconducting companies. In terms of the exchange rate, it's actually better for investment in Korea when the dollar is weak and the won is strong, because you will make more money to take back, of course. And then the third thing they look at is payouts, right? Dividends. In the US, that's really well established, that you pay your profits back to your shareholders. One thing that surprised Director Yum was Apple taking on debt in order to pay dividends to its shareholders as well. And the government here in Korea recently has been encouraging companies not to just sit on those profits, but to actually pay them back to investors, as is the case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So we might see some changes in the future here in Korea with more foreign investment. Well, we have been so chatty that we've run out of time, unfortunately. 너무 알찬 내용 많이 가지고 와서 이미 시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들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글로벌한데 조언 아니면 앞으로 미래 본인의 목표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20년 정도 있었는데
0: 네.
1: 올해처럼 참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당연히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 주목받는 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1: 늘 저기 소외받고 있고
0: 네. 네,
1: 그런 좀 시장이었는데 이 AI 시대가 결국에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1, 2등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0: 네. 네,
1: 그게 지금 AI를 할 때 가장 중요한
0: 네.
1: 이제 중간의 부품이죠.
0: 네.
1: 그게 없으면 못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젠슨황이 한국에 자주 오더라고요.
0: 네.
1: 엔비디아 젠슨황 갑자기
0: 네.
1: 자주 안 오시던 분이
0: 네.
1: 결국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0: 네. 네.
1: 근데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0: 네.
1: 어디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0: 네.
1: 거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세상만사 관심이 좀 많아야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0: 네.
1: 어딜 가지? 뭘 사지? 이런 거 네. 관찰하면 거기 그런 기업도 투자하면 또 성과가 나겠죠.
0: 그렇죠. 네,
1: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상력도 좀 필요해요. 주식자 잘하시려면
0: 네.
1: 미래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0: 네.
1: 대신에 그 상상이 허황되면 안 되고 예를
0: 네.
1: 들면 앞으로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0: 네.
1: 향후에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헛된 망상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인간이 뭐 물론 이거는 헛된 망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상. 인간이
0: 네.
1: 화성에 가서 산다.
0: 네.
1: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0: 네.
1: 충분히 현실 가능한
0: 그렇죠.
1: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0: 네.
1: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하신다면 이건 뭐 사실 대한민국이 됐건 뭐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 건
0: 네.
1: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0: 네.
1: 어느 시장에 투자한 건 다 저는 불변에 좀 이렇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0: 네.
1: 기초적인 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1: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여기저기 한번 관심을 많이 갖고
0: 네.
1: 관찰을 잘 해보시면
0: 네.
1: 좋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방송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영어를 배워서 제가 영어를 해서 한번 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Unfortunately, we have run out of time today. So thank you so much to Direct Hyun for coming in. We're going to finish off with some Jungtoon with this one. Should have sold. 그때 팔 거리라고 할 때 팔 거리라고 할 때 팔 걸. Should have sold the English title. It's been your Daily Dose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K-culture is no longer a fleeting trend, but a powerful force drawing people to visit Korea in person. And to connect this global enthusiasm for K-culture with new ways of traveling, an expert who has spent 42 years on the front lines of tourism has launched a new challenge in Busan. Today, we speak with Mr. Kim G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We're going to discuss the new tourism possibilities opened up by K-culture and what Busan needs to grow into a premier destination where people come to learn and experience K-culture firsthand.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기헌 K-Bridge International 대표와 함께합니다. K-culture가 관광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지 또 부산이 세계인이 K-culture를 배우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도시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K-Bridge International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Bridge International 대표이자 영산대학교 관광 컨벤션학과 교수인 김기헌이라고 합니다.
0: 네,

0: 저는 오랫동안 36년 넘게 이제 한국 항공사에서 현장을 주로 이제 누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은퇴 후에는 대학에서 6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총 42년을 관광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랜 공직과 학계 경험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젊은이들이 하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네.
0: 이제 대한민국 관광은 단순한 방문 관광, 지나가는 관광을 넘어서 세계인이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오는 체류형 에듀튜어, 런케이션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저희 케이브리지 인터내셔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전 세계 청년과 글로벌 인재들에게 우리의 고유 문화와 언어, 사회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 설립된 글로벌 K-컬처 전문기관입니다.
1: 네.
0: 42년의 현장 노하우와 학문적인 통찰을 총동원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K-컬처 교육과 교류의 중심지, 한류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열정으로 이 시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또 일상을 깊이 경험하는 여행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So he introduces himself as Mr. Kim Gi-hun,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and Convention at Yongsan University. Having spent 42 years in tourism acros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ademia, he shares that he launched a new business venture to drive a paradigm shift from simple sightseeing to stay-over educational tourism. He called it Learncation. He explains that K-Bridge International is a specialized global K-culture institution founded to serve as a bridge, providing international youth and talents with deep, systematic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Combining his 42 years of field expertise and academic insight, he aims to establish Busan as a premier global center for K-culture education and exchange. Now, you are currently preparing for the first Global Youth K-Culture Forum taking place on October 19th. So what inspired you to plan this forum and what key topics will be highlighted? 네, 오는 10월 19일 첫 번째로 열리는 글로벌 유스 K-컬처 포럼을 준비 중이신데요. 이 포럼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0: 예, 오는 10월 19일 날 글로벌 유스 K-컬처 포럼이라는 국제회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류, K-컬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청년들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야심차게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요. K-컬처의 확장성, 체류형 관광으로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1: 네.
0: 기존의 대중문화 소비를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의 언어인 언어, 뷰티, K-POP, 전통문화 등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에듀튜어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부산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국내외 최고의 관광 분야, 또 한류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멕시코의 500만 인플루언서 등 한 10여 명의 해외 인플루언서, 그리고 글로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국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한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1: 네.
0: 저는 이 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향후 전 세계로 뻗어나갈 KEV, KEV, K-Culture Experience Village 동문회의 든든한 뿌리를 다지고요. 부산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청년 연대와 한류 관련 비즈니스 기회들이 창출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부산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2: So the Global Youth K-Culture Forum on October 19th is an ambitious event designed to explore the sustainable future of K-culture and foster solidarity among global youth. He notes that the central themes focus on the expansion of K-culture and the future of stayover tourism, diving deeply into how Learncation, where youth worldwide experience Korean language, beauty, K-pop, and traditional heritage, can revitalize local economies and global networks. Bringing together tourism experts, international influencers, and global youth, the forum aim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KEV, so that's short for K-Culture Experience Village Alumni Association, creating sustainable global networks and business opportunities centered in Busan. Well, simply, you know, beyond just simply consuming K-content,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orldwide now want to visit Korea to learn and experience it firsthand. How can this current global K-culture wave become a new opportunity for Korean tourism?
1: 이젠 K-콘텐츠를 보는 걸 넘어서 직접 한국에 와서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K-컬처 열풍이 한국 관광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0: 예전에 그 과거에 외국 관광객들은 와서 관광지나 고궁을 찾고 쇼핑하던 관람형 지나쳐가는 관광객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세계인이 보여주는 관심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1: 네.
0: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직접 살아보고 싶어 하고요.
1: 네.
0: 또 K-POP을 보는 것을 넘어서 안무를 직접 배우고 한국인의 일상을 오롯이 체감하고 싶어 합니다. 즉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이제 참여자, 생산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놓쳐선 안 될 강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질적으로 담아낼 체류형 인프라 또 한류 올인원 프로그램은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외국인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단 몇 번의 쇼핑과 관광지로 안내하고 돌려보내는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은 진수를 맛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1: 네.
0: K-콘텐츠의 인기를 지속 가능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로 온전히 치환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교육과 생활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관광 분야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네, 이 관심을 오래 머무는 여행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2: So he notes that while past foreign tourists engaged in passive sightseeing and shopping, global audiences today have evolved from consumers into active participants who want to learn K-pop, choreography, and experience everyday Korean life. He emphasizes that this shift present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Korean tourism industry. However, he critically points out that the infrastructure and all-in-one stayover programs needed to fulfill this demand remain severely lacking. To translate the popularity of K-content into sustainable economic and cultural value, he stresses the urgent need to expand tourism into education and lifestyle experienc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K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Well, you pay particular attention to stayover educational tourism. How much potential do you see for this type of stayover educational program and tourism to grow into a new industry in Korea? And what can we learn from successful overseas cases?
1: 대표님이 특히 주목하는 것이 체류형 에듀투어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분야가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체류형 에듀투어가 이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면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전 세계 MZ세대의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이자 트렌드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지나치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북미 등의 선진 관광 국가들은 이미 어학연수와 현지 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엠포렉스를 통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1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머무는 동안 느끼는 소속감,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처라는 한류의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편안한 그리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결합한다면은 단기 방문 관광객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체제형 장기 글로벌 관광객이자 한국을 사랑하는 인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관광의 체제를 단기 위주에서 중장기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여행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2: So he expressed his firm conviction that stay-over educational tourism is the most powerful growth engine and blue ocean shaping the future of Korea's tourism industry. He highlights that the defining travel trend among global Gen Z and millennials is the desire to live like a local. He notes that leading tourism destinat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lready generate immense added value through programs combining language studies with immersive local culture. He emphasizes that the key lesson for Korea lies in establishing program structure along with a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ity building for visitors. Well, turning these possibilities into an actual tourism product led to the creation of the Global K-Culture Campus.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rogram this is and what sets it apart most from existing K-Culture tourism offerings?
1: 이런 가능성을 실제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것이 글로벌 K-Culture 캠퍼스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기존 K-Culture 관광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예, 저희들은 케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K-Culture Experience Village입니다. 제가 평생 42년간의 관광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들었는데
1: 네.
0: 국내 최초의 체제형 K-Culture 몰입 아카데미입니다. 기존의 K-Culture 상품들은 단순히 콘서트 관람이나 그 관광지 방문 위주로 산발적인 체험에 그쳤습니다. 또한 퀄리티나 또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캐브는 호텔과 캠퍼스 안에 숙박, 음식, 전문 교육, 한류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투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올인원 원스톱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1: 네.
0: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부산시의 그 공식 지원과 스폰서십이 더해져서 참가자들은 프리미엄 패키지인 해운대 마린시티의 숙박, 전식사, 일정 식사, 또 다양한 한류 전문 교육, 또 부산 일일 관광을 포함해서 전무후무한 가성비의 그 이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0: 저희들은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요. 참가자들은 매일 오전에는 한국어와 K-Culture 이론을 배우고 오후에는 다양한 한류를 배우게 되는데 하루에 두 종목씩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K-POP하고 K-뷰티를 하고 그다음에 K-댄스와 K-푸드 그리고 한국 예절 또 태권도 등을 집중적으로 체득하면서 해운대 그리고 부산 한국의 한류의 매력을 만끽하게 됩니다.
1: 네.
0: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그 교육을 마치고 본국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평생 연결될 캐브 동문회의 자부심을 품은 글로벌 K-Culture 전파자로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2: 오, 그렇군요. So it's very interesting. So he introduces KEV, or the K-Culture Experience Village, as Korea's first residential K-Culture immersive academy designed by consolidating his lifetime of tourism expertise. Unlike existing K-Culture products that offer scattered experiences focused on attending concerts or visiting tourist sites, this provides all-in-one, one-stop ecosystem combining accommodation, din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tours within a hotel and campus environment. Participants learn the Korean language

0: In K-Culture Theory in the morning, while immersing themselves in K-pop dance, K-beauty skincare, makeup, K-food cooking, and traditional Korean etiquette in the afternoon, all while exploring Haeundae and Busan. He hopes that returning participants leave not merely as tourists, but as global K-culture ambassadors carrying lifelong pride as members of the K-Fc Alumni Association. Well, among foreign tourists, the phrase Busan fever, right, which refers to an urge to revisit Busan that lingers long after leaving, has even begun to emerge. So having experienced overseas tourism markets for a long time a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continuing as a tourism expert today, what do you see as the biggest reason foreigners find Busan so captivating?
1: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부산에 다녀온 뒤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부산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관광 현장을 지켜보신 전문가로서 외국인들이 부산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 요즘 부산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산에 열광하고 일반 요즘 부산병이라고 불리는 증상까지 있는데요. 부산만이 가진 독보적인 그리고 다이내믹한 입체성 때문입니다.
1: 네.
2: 과거에 서울을 주로 방문했다면 서울은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리고 현대와 과거의 조화를 보여준다면 부산은 최고 수준의 해변들과 마린 시티의 초고층 빌딩 숲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 골목문화 뭐 흰여울이나 감천문화마을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그 맛거리, 미식까지 동시에 품고 있는 보기 드문 글로벌 해양 메가시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2: 도시 전체가 역동적이면서 따뜻한 환대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서 부산병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로 연결하고 재방문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구경거리를 넘어서 배움과 네트워킹이 있는 체류형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K-컬처를 배우기 위해 한 달 또는 몇 주 동안 부산에 머물며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에듀튜어나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대폭 확충되어야 됩니다.
1: 네.
2: 머물면서 일하고 또 한류를 배우는 이런 과정 자체가 부산 팬을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결국 보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부산에서 배우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0: So he emphasizes that the core reason foreign tourists fall for Busan and develop what we call Busan fever lies in the city's unique, dynamic, multi-layered appeal. While Seoul offers the grand appeal of a massive metropolitan center, he highlights Busan as a rare global marine megacity that combines world-class coastal sites like Haeundae Beach and ultra-tall skyscrapers, right, alongside alleyway culture, blending tradition with modernity and also rich culinary experiences. He emphasizes that the entire city just has this both vibrant dynamicness and also a warm energy of hospitalit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Kim K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Now, stayover tourism is crucial because of its direct link to the regional economy. If stayover tourism like the global K-Culture Campus takes off, what kind of changes can it bring to Busan's tourism industry and local economy?
1: 체류형 관광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K-Culture 캠퍼스와 같은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부산의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지역의 청년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2: 체류형 관광이 중요한데요. 지역 경제의 뿌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 관광객들은 주로 대형 관광지나 면세점만 소비하고 떠나지만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그런 체류형 관광객들은 지역의 식당, 카페,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을 일상처럼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의 파급 효과가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과 골목 상권으로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노인과 바다라는 그 부산의 그런 슬픈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청년 창업들 청년들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청년 인재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가 열릴 것인데요. 글로벌 청년에게는 K-POP 댄스를 가르치고 K-뷰티를 전수하며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주체로서 지역 인재들이 직접 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도 부산에서 세계를 상대로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추구형 체류형 관광이고 부산에 이것을 선물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1: 네, 예, 무엇보다 부산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세계와 연결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큰데요.
0: He emphasizes that stayover tourism provides the surest path to strengthen the roots of the local economy, while general tourists primarily spend money at major attractions or duty-free shops before departing. Stayover visitors, they can use local restaurants, cafes, traditional markets, and neighborhood alleys as part of their daily routines. Now, also, he points out that this opens up leap forward opportunities for Busan's young talent and cultural artists. Local youth can actively lead as key players teaching K-pop dance, sharing K-beauty, guiding visitors through Busan's history and culture as well. He reflects that creating global jobs allowing young people to work with and connect to the world right from Busan is the greatest transformation he wishes to give the city through stayover tourism. Well, what kind of lasting transformation do you hope to achieve through K-Bridge International moving forward?
1: 그럼 앞으로 K-Bridge International을 통해서 부산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2: 저희 K-Bridge International은 글로벌 K-Culture 캠퍼스, 케이블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마이스 및 글로벌 교류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거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2: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케브 K-Culture Experience Village를 통한 글로벌 한류 인재 양성. 두 번째는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부산에 모이는 글로벌 컨벤션 및 마이스의 목적지화를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를 결합한 K-골프, 품격 있는 골프 관광객을 대량 유치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저희 세 가지 축입니다.
1: 네.
2: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변화는 대한민국 부산이 단순히 관광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항구 도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과 전문가들이 모여들고 배우고 일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아시아의 런던,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제국의 심장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1: 네.
2: 저는 42년 동안 관광에서 쌓아온 모든 그 노하우와 경력을 투입해서 부산이 세계의 무대의 중심에서 관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위대한 첫 걸음을 확실하게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1: 네, 앞으로 행보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0: So he outlines three major pillars aimed at elevating Busan into a global hub for MICE and international exchange, cultivating global talent through the K-Culture Experience Village, establishing Busan as a world-class convention and MICE destination for global opinion leaders, and promoting premium K-Golf tourism tied to Korea's high-quality infrastructure. Dedicating all his passion and experience from 42 years in the industry, he pledges to ensure these initial steps succeed, placing Busan firmly at the center of the global stag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예, 우리가 가진 한류의 힘,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이 가진 잠재력은 우리 부산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10월 9월과 11월에 진행되는 캐브 한류 에디투어 파일럿 프로그램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행복하게 한류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첫 교육생들이 캐브 동문회에 일기가 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케이브리지 인터내셔널은 부산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빛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한국 관광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K-Culture의 힘과 또 부산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So he expresses and highlights the potential of Korea's cultural strength and Busan's heritage, asking for listeners'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upcoming KEV Hallyu Edu Tour pilot program and historic launch of the KEV Alumni Association as well. And definitely it was a time where we can just feel the potential of our city of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G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기현 K-Bridge International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eppertones with Thank You.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olomb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우지은 is joining us from Medellin. 네, 오늘은 콜롬비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so we do have Ms. 우지은 connected,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Medellin, Colombia. Now, as everyone knows, a major earthquake has struck Colombia, so please bring us the latest. 네, 콜롬비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죠. 현재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현지 시간 지난 8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34분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 델 팔말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인데요. 8월 13일 현지 시간 기준 현재까지 283명이 사망하고 3,970명이 부상, 37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전국 14개 주 400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5만 3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13일까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0: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So a magnitude 7.4 earthquake struck near San Jose del Palmar in Colombia's western department of Choco at 7:34 a.m. local time on Monday, August 10th. It is the strongest earthquake recorded in Colombia this century. And as of August 13th, 281 people have been confirmed dead. 3,970 have been injured and 379 remain missing. More than 53,000 people have been affected across over 400 municipalities in 14 departments. The Colombian government declared a three-day period of national mourning through August 13th. Well, you were in Medellin, about 190 kilometers from the epicenter. So what did you experience?
2: 네, 통신원님도 진원지에서 멀지 않은 메데진에 계시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1: 네, 저는 진원지에서 약 190km 떨어진 메데진에 있었는데요. 진동이 그래도 정말 강했고 체감상 몇 분간 이어지는 것 같았고 선반에서도 물건이 떨어지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또 제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고 지진 다발적 출신인 지인들도 이렇게 강한 흔들림은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our reporter said the shaking was extremely strong. It seems to continue for several minutes. Items fell from shelves. Cracks appeared in buildings and people. Especially our reporter says she could feel swing from side to side. When emergency sirens sounded, residents evacuated from buildings. Even people from earthquake-prone areas said they had rarely experienced shaking of this intensity. Then how are the rescue operations progressing?
2: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구조 작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리에서만 7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여러 붕괴 현장에서 활동 중이고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등 국제 구조팀도 현장에 도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페레이라에서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약 35시간 만에 한 여성이 살아서 구조되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 어려워지고 여진과 불안정한 건물이 구조대원들의 작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So rescue efforts are continuing across the affected areas. In Cali alone, more than 700 rescue workers are operating at several collapse sites. International rescue teams from Mexico, Peru, and El Salvador have also arrived to assist. In Pereira, a woman was rescued alive from the rubble after approximately 35 hours. However, rescue condi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as aftershocks continue and damaged buildings remain unstable. So it is a grave situation, and we do hope rescue workers can safely reach those still missing. Well,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regions that suffered the most severe damage.
2: 이번 지진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네, 칼리, 페레이라, 마니살레스, 초코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에서는 과외 대학병원 일부 건물 3개층이 붕괴되어 600명 이상의 환자가 긴급 대피해야 했고 전국적으로 9,5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0: 있습니다. 마니펠레스에서는 도시의 상징인 대성당의 천탑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해졌고요. 또 초코 지역은 도로 파손과 험난한 지형, 통신 부절로 일부 마을은 아직도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1: I see. 복구에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o now Cali, Pereira, Manizales, and Choco are among the hardest hit areas in Cali, Colombia's third largest city. Three floors of a building at Valle University Hospital collapsed, forcing more than 600 patients to evacuate. Nationwide, more than 9,500 homes have been destroyed in Manizales. The spires of the city's landmark cathedral collapse. And in Choco, damaged roads, rugged terrain, and communications outages have made some communities difficult to reach.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possible economic effects linked to Korea. So what is the situation? 이 피해 지역 중에 한국과 연결되는 경제적 영향도 있다고요?
0: 네, 커피 이야기인데요. 페레이라와 매니팔레스는 콜롬비아 커피 산지의 핵심 지역인 에헤 카페테로에 속하는데요. 도로 파손과 인프라 피해로 커피 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수출국이고 한국도 콜롬비아 커피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어서 이번 피해가 길어지면 국제 커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I see. So the concern centers on coffee. Pereira and Manizales are part of the Eje Cafetero, Colombia's major coffee-producing region. Damage to roads and other infrastructure has disrupted coffee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As we know, Colombia is the world's third largest coffee exporter, and South Korea imports a significant volume of Colombian coffee. So if the disruption continues, it could affect international coffee prices. Well, above all, we do hope recovery efforts can proceed quickly and safely. Turning to our final story, former President Gustavo Petro has reportedly applied for permission to travel abroad. Now, why is Senate approval required?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구스타보 페트로 전 대통령이 출국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출국 전 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한국에서는 꽤 낯선 제도인데요. 콜롬비아 헌법 19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려면 반드시 상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으로 직위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페트로 전 대통령은 퇴임 닷새 후인 8월 10일 향후 1년간 개인적, 정치적, 학술적 활동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1: Interesting. So this is a system that may be unfamiliar to Korean listeners. Under Article 196 of Colombia's Constitution, a former president must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Senate to travel abroad within 1 year of leaving office. Failure to follow this procedure can legally be recorded as an abandonment of office. On August 10th, 5 days after leaving office, former President Petro submitted an official letter to the Senate requesting permission to travel abroad over the next year for personal, political, and academic activities. And has the application generated political controversy? 이 출국 허가 신청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전직 대통령 안드레스 파스트리아나가 페트로가 선거 자금과 재임 중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는 상원이 출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페트로를 출국 금지할 사법적 결정은 존재하지 않고 인터폴도 8월 3일 기준 페트로에 대한 수사 기록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 I see. So former President Andres Pastrana actually has publicly urged the Senate not to grant permission until Petro addresses allegations concerning campaign financing and corruption during his term in office.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judicial order preventing Petro from leaving the country. Interpol also confirmed as of August 3rd that it has no record of an investigation involving Petro. So the Senate's decision has not yet been announced,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Senate's decision. Thank you so much for the report today. 네, 오늘 콜롬비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우진이었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Ujian based in Colombia, Medellin, and she is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Colombia.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2: From the heart of Busan.

0: Roar breaks to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0: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0: 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8: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8: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8: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8: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8: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8: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같은 나를 소개단 너만 한데 솔직히 말해 네가 없던 1년쯤 덤덤했지 흔히 말하는 미련도 어떤 지난 날 이젠 깜빡 네 향기 따윈 기억도 안 나 잠깐

0: 보이텔로 스튜디오에 나왔다. 와! Boitello is at our studio. No, our script.
1: 인사.
0: No, our script literally says Boitello studio 나왔다. Like Boitello has appeared at the studio. Yeah. It's like Pokemon.
1: Yeah,
0: Boitello가 나타났다.
2: Tello.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Oh, I love it. It's Monday Groove with 예. TJC.
1: 안녕하세요.
0: How do you like the new signal? 시그널 음악이 좀 바뀌어 주셔서.
2: 예, 음악이 너무 반가워서.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죠? 네. 이 시그널 음악이 네. 누구의 노래입니까?
2: 저의 부산 그루브. 네, 부산 그루브입니다.
0: 아, 근데 네. 웃긴 게 나 항상 So this segment by the way is English and Korean Monday Groove with TJ. So we'll jump between. 근데 나 항상 그 전 시그널이 그 You're so popular, be my formula. 그거는 항상 DJ 씨 목소리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 네, 아 맞다 사이다 사이. 아, 근데 몰랐어요. 네. DJ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2: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건, 또 멋진 또 가수와 또 헷갈려 주시고.
0: 네, 네.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무튼 네. 잘 지내셨어요?
2: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Good.
2: 어저께도 우리 또 광안리에서 발코니 음악회라고 있거든요.

0: 스크린 뮤직?
1: 예, 차 없는 거리, 문화의 아, 거리라서 차 예. 없는데 거기에서 어제 그 공연도 하고.
0: 어, 네. 나이스.
1: 즐거운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0: 사람 진짜 많이.
1: 예, 맞아요. 있었지. 차 없는 거리 아니더라도 광안리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면 거기 이제 차도에 사람들이 엄청 자유롭게 다니고 뭐 버스킹도 많이 하고 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마술도 하고 플리마켓도 있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길거리 네. 음식도 있고 뭐 등등. 아, 그리고 좋은 거는 완전 가족 위에서 뭐 시민 위에서 네.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1: 맞아요.
0: 아, 부산 그룹 음악과 함께 퍼펙트.
1: 행복했습니다.
0: 아 네. 너무 좋아요. So listen, are you gonna do that again? 다시 그 그거 말코니 뮤직을 하실 거예요?
1: 어 불러주시면 또 하죠.
0: 아 알겠습니다.
1: 어디든 네. 달려갑니다. 네.
0: If you are out in Gwangalli or if you were out in Gwangalli the weekend, maybe you saw 부산 그룹 TJCM 부산 그룹. 자 우리 네.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 노래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0: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1: 목소리 이렇게 I hear babies cry.
0: 그게 더 좋았어요.
1: 미안해, 미안해.
0: 그게 더 좋았어요. 약간
1: I didn't warm up. You guys 판단하지 예뻤어. 마세요. 나 목소리는 warm-up은 안 했어요.
0: 아,
1: 오늘
0: 좋았습니다.
1: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1: 오늘만 얘기를 예. 하는 게 웜업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 재밌었어요.
0: 목소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1: Thank you very much. Listen, 다음에 우리는 앨범 만들자.
0: 아,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1: 좋은데. 아, 자, that was What a Wonderful World by Louis Armstrong,
0: yeah.
1: Satchmo as they knew him. 아, 근데 이 노래가 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 루이 암스트롱의 엄청 그 파퓰러한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
0: 엄청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특히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어서 선곡했어요.
1: 이 네. 노래 진짜 내가 옛날 클래식 노래 중에 뭐 몇 가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
1: 니나 시몬 Sunday in Savannah.
0: 아.
1: 그 노래 아세요?
0: 아, 들으면 알겠죠, 제가.
1: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아, 네네.
1: 그리고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그런 뭐

0: 그 정도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 네.
0: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1: 아, 미리 말씀해가지고 같이. 아 근데 다음에 한번 또 같이 할 기회가 있겠죠.
0: 노래방 네. 가자.
1: 아 노래방.
0: Let's go to the 노래방. So Louis Armstrong, that is a song. It's basically he's just talking about how beautiful things are in the world.
1: 네,
0: he
1: 네.
0: sees all these simple things in life, and he thinks, wow, this is beautiful. 아 진짜 의미가 담긴 가사입니다.
1: 네. 맞아요.
0: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세상에 대해서 네. 간단한 뭐 소확행에 대해서 와,
1: 맞아요.
0: 아름답다라는.
1: 네. 저는 특히 이런 그 의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자극적인 것들 어릴 때는 자극적인 거 좋아했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네. 하고 또 우울하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0: 아.
1: 지금은 진짜 해운대나 광안리 네. 가서 바다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너무 그거는, 평화로워서
0: 맞아요. 그거는 네. 행복이다.
1: 마 진짜 행복해요.
0: 근데 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1: 그렇지,
0: 그래요.
1: 그렇지. 아 그래서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0: 맞아요. 네. 당연하죠. So 네. It's interesting. So TJ she says. You know, back in the day, it was great to have these kind of really exciting songs or like the obvious lyrics of I'm sad, so I broke up so you can cry and etc. But these days, because we're getting old, we just enjoy the simple things, you know. 맞습니다. Did you know that Louis Armstrong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scat singing?
1: Ah.
0: Scat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1: Scat?
0: Scat, but I would be, but I would be. 그걸 아시죠?
1: 하는 것. 예,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은 뭐 스캣의 아빠라고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런 노래도 들으셨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 아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0: 아 네. 아우.
1: 제가 너무 오래전 가수라서 제가 잘 몰라요. 노래 부르는 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익숙하고. 그분의 어떤 스토리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0: 그러니까.
1: 접하지 못했어요.
0: 근데 네. 재밌는 거는 Scatman John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 스타일이라서 저희 시대 뭐 어렸을 때 그런 스타일이 장르가 인기가 없었어요.
1: 아.
0: 그래도 한 가지 남자가 뭐 한 가수 Scatman John 어떤 진짜 재미있는 댄스 EDM도 아니지만 댄스 노래가 만들었어요. 아바라바라바리 빠빠빠라뽀 빠빠빠라뽀
1: 그 노래
0: 아세요?
1: 빠빠빠라뽀뽀
0: 그거는 스캣맨 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튼 enough about Scatman John.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네, 뭐 노래 부르면서 어려운 발음 뭐
1: 사실 그 첫 번째 부분들은 그래도 귀에 익숙했는데 I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이 부분을 제가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혹시 로라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0: 그러면은 네. 왜냐면 제가 노래 불었을 때 I remember we don't say I we say
1: a
0: I see skies of blue. So skies are blue.
1: Skies are 하면 되군요.
0: Skies are blue.
1: Skies are blue.
0: And clouds of white.
1: Clouds of white.
0: Of white.
1: Of white.
0: 근데
1: white.
0: 소리 어렵다.
1: 아, clouds of white.
0: 나는 white 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clouds of white. Clouds of white.
1: White.
0: 그래서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Clouds are white.
0: 아. Of 소리 힘드시면.
1: 네, 맞아요. Of가 힘들었어요.
0: Yeah.
1: 항상 그 of가 힘들었고 뒤에도 blessed the day. 그리고
0: blessed day.
1: Blessed day.
0: So bright blessed day. So blessed is like. Blessed. 한국 사람들이 blessed 보시면 드 소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blessed처럼
1: blessed.
0: Blessed day.
1: Blessed day. 아.
0: Day. So blessed day 하면 blessed. 이상하다.
1: 아.
0: 그래서 뭐 D O N T 하지 마 don't.

0: 할 때 D-O-N apostrophe T로 스펠링 하잖아요. Yeah, yeah. So when we write the word don't, we have don't. It's do not. And the apostrophe stands for removing something in the word. 그래서 when I think about like teaching how to say things like blessed day, blessed instead day. Of blessed day, we say blessed day.
1: Blessed.
0: So blessed day.
1: Blessed day.
0: Mm. Oh. Blessed day. It's like an apostrophe. Blessed day. Ah. It's like you join a 합쳐서. Mm. Blessed day.
1: Blessed day.
0: 맞아. Oh, perfect.
1: Oh, 지금 그래요?
0: Yeah, perfect.
1: Blessed day.
0: Yeah. Blessed day.
1: I see skies are blue and clouds are white.
0: Clouds are white.
1: You clouds are white.
0: White 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쉬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 어. 미국 발음으로 하시면 쉬워요.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0: Oh, perfect. Mm-hmm.
1: The bright, blessed, blessed day.
0: Blessed day. Oh, perfect.
1: Blessed day and dark sky.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0: Sacred.
1: Sacred. Sacred night.
0: Secret처럼 근데 sacred. C-R-E-D. Cred. 그거는 어렵다. 한국 사람 뭐 발음 때문에 우리 받침 때문에 받침 필요하니까 그래서 sacred, sacred.
1: Sacred. Yeah.
0: Sacred. 근데 sacred. Cred.
1: 어, sacred. Sacred night.
0: 맞아요. 그리고 보시고 dark sacred night. C R E D. 그 D 소리도 D 하지 마시고 night. 아, 왜냐면요. night.
1: Secret,
0: 혀가
1: night.
0: night 시작하는 소리가 혀가 여기. 그래서 sacred night.
1: Sacred night.
0: Perfect.
1: Sacred night.
0: Perfect. 오. 그래서 저희 혀가 I'll over exaggerate with my tongue. 네, 혀 보세요.
1: 예.
0: 이미 뭐 미리 미안합니다.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1: Ah, sacred so, night.
0: Blessed day.
1: Blessed
0: heart
1: day. Blessed day.
0: Perfect.
1: The dark sacred night. Sacred night.
0: Sacre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아세요?
1: 어,
0: sacred.
1: Sacred 그 비밀?
0: Secret.
1: 그건 secret.
0: 그거는 secret이에요. 아. 비밀은 secret. Sacred는 박 PD. 어 신성한 어.
1: 아 신성한
0: 어 신성한 아. 그래서 어, 근데, 신 같은 오. 아주 특별한 뭐 누구나 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지도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지도 않고 완전 특별한다
1: 어두운 신처럼. 밤이 아주 운치 있는 밤이다 이 말인가
0: 네, 그렇죠 뭐 신성 신 sacred
1: sacred
0: so secret처럼
1: sacred night
0: sacred
1: the dark sacred night
0: oh good
1: the dark sacred night
0: 쉽지 않아요
1: 어렵다
0: 근데
1: sacred night
0: this song is kind of more about how beautiful the world is you know sometimes we tell someone you're amazing you're beautiful or you're really good at what you do 진짜 칭찬하는 느낌이잖아요 yeah. 모든 것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완전 뭐 뜻깊은 칭찬하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궁금해. I'm very curious. 이 노래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것 같습니다. No. 네. 그냥 yes.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멋지다 아니면 뭐 예쁘다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진짜 잘한다 그런 칭찬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J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1: 칭찬.
0: 칭찬 자주 하시나요?
1: 저는 칭찬 너무 하는 걸 좋아해요.
0: 아.
1: 네.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좀 안 좋은 점을 아예 잘 못 봐요.
0: 아. 네. 와우, 긍정적이다. 네. So positive. So you only see the good in things, right? 오케이.
1: 그러니까 막 친구들 특히 밴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뭐 나의 파트너가 그 사람이 조금 약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하는 거를 같이 더 살리려고 하면 음악이 훨씬 더

0: 좋아져요.
1: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When you give a 칭찬, when you give a compliment, people seem to do better. 뭐 믿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들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맞아요. 자신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점점 기분 안 좋게 만들어서 뭐 퍼포먼스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칭찬 좀 배울까요?
0: 아, 좋습니다.
1: 오키도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2: 오키도키를
1: 첫 번째로 어떤 거?
0: 아, 그러면 머리, 옷이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린다.
1: 아,
0: 너 오늘 엄청 잘 어울린다.
1: 아하. 이게 진짜 so like something looks good on you. 이게 뭐 이 예쁜 치마가 잘 어울려요. 이 색깔을 잘 어울려요. 머리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근데 영어로 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누구나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우리 피디님한테 피디님 머리 잘라서 내가 피디님 머리 잘랐어요.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근데 피디님은 잘 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0: 네.
1: 근데 내가 다른 외국인한테 머리 잘랐어요. Looks good.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you change your hair. 네. 좀 갑자기 좀 센시티브한 느낌 될 수도 있어요.
0: 진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this looks good 대신에 you look great.
0: You look great.
1: Yeah, you look great. 아주 심플하게
0: 너 좋아 보인다.
1: 왜냐하면요, this 어울린다. Suits you, S-U-I-T-S, you. This suits you. So, this hairstyle suits you. These clothes suit you.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이 전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런 느낌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 그럴 수 있지.
1: 네. 그래서 suits you, 친한 친구한테, this shirt suits you. 그렇게 하면, no problem, 친한 친구. 근데 모르는 사람, wow, you look great. 간단하게.
0: 네. 네.
1: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you look great. 끝.
0: You look great today. You look great.
1: Today 하면 today는. 어제는 안 했어?
0: 그렇구나.
1: 원래는 아니야?
0: 오.
1: 네. 자, 그래서 it suits you. 뭐 친한 사람한테 아니면 you look great. 그냥
0: you look great.
1: 두 번째 어떤 거?
0: 아니면 그 다음에 공연을 보고 누군가 친구 공연을 제가 봤어요. 공연 너무 좋았다. 그거 어떻게 해요?
1: 공연을 잘 봤어요. That was great.
0: That was great.
1: 아주 간단하게 하면 that was great.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다면 if you want to be more specific, you were amazing.
0: You were amazing.
1: You were amazing.
0: You're amazing.
1: Or I loved your solo. 예를 들면 뭐 드럼 솔로 있었다 있거나 뭐 기타 솔로 있었거나 I loved your solo.
0: I loved your solo.
1: Yeah.
0: Sounds great. 이건 좀 다른 거죠?
1: Sounded great.
0: Sounded
1: 이미
0: great.
1: 이미 다 봤으니까 sounds great 보는 중이에요.
0: Sounded great.
1: Sounded great. 와, sounded great.
0: Sounded great. Yeah.
1: 그리고 TJ 씨 좀 스웩 있게 sounded great, bro.
0: Sounded great, bro.
1: It's busy.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0: 뭔가 잘 생겼다. 아니면 예쁘다. 뭐 이런 거. 그것도 하면 좀 그렇죠.
1: 영어로 하면 안 돼요.
0: You are handsome. 이래 하면 이상하죠.
1: 한국 사람에서 외국인한테 괜찮은데 그리고 반대적으로 괜찮고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외국 사람한테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이라는 말이 괜찮은데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완전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너무 가벼운 말이라서.
0: 네.
1: 대신에 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아니면 재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0: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0: 맞는군요.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0: 아니 근데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외모보다는 뭔가 오늘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가 맞아요. 좋은 것 같아.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뭐
1: 그것도 나. 아 그것도 안 별로 좋아요. 안 좋아. 기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에요. 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외모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긴 한데 내 얼굴은 내 얼굴이다. 내 몸은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뭐 크게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조절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0: 아, 이건 진짜 문화의 차이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1: 기분 좋지.
0: 잘생겼다. 네. 오늘 잘생겼는데.
1: 근데 나한테 와우 너무 좋아. 아름답다. 그런 말을 진짜 가벼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와 로라 그 연구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네네. 뭐 어떤 거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좋다고. 아. 내 얼굴은 할머니 때 얼굴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뇌가 계속 뭐 운동하면 계속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0: 와, 이거 진짜
1: 문화차다.
0: 문화차다.
1: 네. 맞아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무튼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네, we learned 그렇습니다. a lot today and I think we mostly spoke in Korean but that's all right. So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0: Yep.
1: Let's go.

0: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네. 좋아요. TGC will see you next week.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1: All right, let's have another song. This is 최유정, Perfect Target.

0: Oyster
1: English.
2: 지금 여러분은 재시고 계신가요? 하루를 더 물으시니까 괜히 자유로운 기분 들지 않나요?
3: It really does. I mean, I'm supposed to be at work today, but, you know, I get to just stay home, right?
2: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잠깐 벗어나는 시간. 그게 진짜 해방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 부자 여러분들. 늘 쓰고 싶은 갈매기. 오늘 스타 북입니다. 기록.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0: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다행인가? 그럼 일이 어? 없었어요?
1: 잠깐만 아 아 불안해요. 뭔가 쉬었는데 불안하고 그래요.
0: 맞아 이럴 때 이 광복절 이 위켄드 때 뭐 행사도 많고 하는데 원래 근데 북이 어디 초대를 안 받았다. 저 같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북이.
1: 점점 약간 저의 존립이 약간 위기가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있으면 선배.
0: 네.
1: 너무 더우니까. 북이를 배려해가지고 조금 안 부르거나 아니면은 저녁 행사할 때 그때 살짝 불러주더라고요.
0: 오 저녁 행사 갔습니까?
1: 기록. 아 미선배 행사를 해주라 나 좀 불러줘.
0: 아니요 북이 but look on the bright side. 그냥 일단 오 이번에 쉬는 기회로 푹 쉬어야지. I mean you have that nice little weekend, right? And today 좀 뭐가 추가되는 이게 휴일 같지 않아요? Right? That extra day off. 뭐 물론 우리 방송하러 왔어야 됐었는데. Right? It's nice to get that day off, no?
1: 아, 맞아. 민수미 말처럼 이게 제대로 쉬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0: 맞습니다.
1: 뭔가 쉴 때 빡 집중해서 쉬어야 돼. 집중해서 쉰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쉬긴 쉬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진짜 이런 데는 그냥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0: 네.
1: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민섭이랑 수다 떨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다.
0: Exactly. So for a lot of us, it feels like we got a free day, right? And sometimes doing nothing is exactly what we need.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 right?
1: 하루?
0: 네. 딸 하루 말고 day 하루. 네. So question for our Pustader. What about you? What sets you free these days? 여러분은 어때요? 요즘 여러분을 가장 해방시켜주는 건 뭔가요? 부기는 혹시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제가 이 큰 덩치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 그치, 관리 좀 관리 많이 해야지.
1: 진짜 쉽지 않아. 관리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새 과제도 먹은 것도 있는데
0: 오케이.
1: 아무래도 요즘에 부산에 맛있는 집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0: 진짜 많아요.
1: 아니 국밥도 막 미슐랭 받고 말이야.
0: 아 맞아. 이 어디가 블루리본 미슐랭 다 붙여 있습니다.
1: 블루리본 뭐 레드리본
0: 맞아요.
1: 뭐, 콜롬비아
0: 콜롬비아?
1: 아 몰라 이거.
0: 그건 몰라요.
1: 카페.
0: 아
1: 카페들만 모으는 게 있어요.
0: 진짜?
1: 아 콜럼버스.
0: 콜럼버스. 일단 우리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1: 진짜. 민선배. 네. 부산이 카페 도시잖아요.
0: 아 맞아요
1: 도시.
0: 맞아요. 북이는 알 거야. 북이는 알 거야.
1: 지금 바로 맞아. 부장님 고개 끄덕끄덕했어. 진짜 있다니 나 거짓말하네. 그런 갈매기 아니야 진짜.
0: 부장님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런 것 같다라고
1: 유명하진 않는데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맛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0: 네.
1: 아 근데 나 또 그것도 있어.
0: 뭔데요?
1: 최근에 촬영 간다고 저기 사우나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0: 오 나 이 콘텐츠 본 것 같아요.
1: 아 그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통구이가 돼가지고
0: 네
1: 적외선에 굴려지고 피라미드 파워를 좀 받고
0: 네
1: 핸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0: 뭐요?
1: 식혜 먹고
0: 아...
1: 미역국 먹고
0: 아...
1: 떡국 먹고
0: 아...
1: 아 진짜 라면도 먹고
0: 다 먹었네요. 다
1: 그리고
0: 먹었습니다.
1: 이제 배부른 상태로 아이스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0: 일단 결론적으로 with all that said, to summarize, when Boogie eats, he feels free. 그렇죠. Boogie 먹을 때 이 해방 이 느낌 오죠.
1: 민선배 네. 먹는 게 피스입니다.
0: Right. Food is peace.
1: 그치.
0: 네, peace is food.
1: 아, peace is food.
0: Peace
1: 맞다.
0: Is food. Food is peace. 그쵸. 저는 I agree with Boogie. 그쵸. 음식 특히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행복, happiness, right, and freedom. 세상에 그런 느낌은 없죠. But especially on hot days like we're having these days, right? 진짜 엄청 더운 날에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완전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 순간부터 이 해방이 느끼거든요. 이 히트의 해방. Freedom from the heat.
1: 근데 민수미 그거 알죠?
0: 뭐요?
1: 너무 또 차가워도 안 된다.
0: 그래요?
1: 살짝 배나 이런 데가 따뜻해야지 기분이. 찬바람 상상하는데
0: 맞아요.
1: 배나 바르니까 따뜻한 거야.
0: 나머지
1: 시원한
0: mean.
1: 거지.
0: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그것도 맞죠.
1: 아니면 그렇게 춥게 해놓고 뜨끈한 라면 하나 이렇게 먹으면
0: 일단 결론적으로 먹습니다 보기는. So for you, it might be an ice cold beer after work or just having some quiet time alone. And for others, it's going on a trip, listening to music, working out, or simply doing absolutely nothing on the weekend. So did you find anything that sets you free or have set you free over the past 3 days?
1: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은 거창한 게 아니라

0: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잠깐만 잠깐만 민 선배.
1: 네.
0: 월요일마다 약간 힘들다가 잠깐 빠져나오는 게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것 때문은 아닌 거죠?
2: 어?
0: 나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찝찝해 이거.
2: 어? 우리 작가님이 무슨 말 해주려고 질문하는 거지?
0: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게 필요한 해방 아니 민선민은 그러지 않을 거야.
1: 아니에요.
0: 그러고
1: 대체 휴일이 이렇게 그냥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토픽을 꺼낸 겁니다.
0: 그럼 이 시작하는 한 주 부스터도 해방 느끼게 해주는 이 작은 행복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자, real quick. 나를 자유롭게 해주다. 뭐 나를 해방시키다. 그럼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set me free, set you free라고 했잖아요.
0: Me for free?
1: 네.
0: Free for me?
1: 아니요. Set me free.
0: Set me free?
1: 네. 이 답답한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이 뻥 뚫리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표현할 때 I'm finally set free from work. 예를 들어 일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퇴근했어. 퇴근했다보다 나 진짜 이제 자유다. 해방됐다. I'm finally set free from work. 네.
0: 네, 미지 그거 알죠?
1: 뭐요?
0: 퇴근하면은 머리 아픈 게 사라지잖아.
1: 네. 맞아. 희한하게.
0: 그 뭔지 알죠? 아파가지고 약간 퇴근했는데 어? 갑자기 두통이 사라지고.
1: 그쵸. 열도 사라지고. 희한하게 밖에가 오히려 회사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0: 그러니까.
1: 네. 근데 부장님 그러면 set me free는 그건 퇴사의 의미는 아니고요. 라고 하는데. 그 당분간 딱 for that short amount of time. 왜냐면 내일부터 다시 이 뭐라 그랬지?
0: 정비해서 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1: Handcuffs로 이렇게 다시 가야 되니까. 네. I'm finally free from work.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될 수도 있잖아요.
0: 맞아.
1: Right? 네, 그런 느낌으로. So, Boogie, can you maybe make a sentence using set me free? Boogie도 set me free를 넣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0: Set me free를 넣어서?
1: 네.
0: 오케이, 저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1: 네.
0: Delicious food, set me free.
1: 그럴 줄 알았어. 맞습니다. Delicious food sets me free.
0: 또 있어.
1: 뭐요?
0: Many talking about set me free.
1: Many talking about이 아니고요. 뭐 talking 혹은 chatting sets me free.
0: 그러면 약간 영방 약간 힙해야 되니까 chatting으로 하자.
1: Chatting, right? Chatting sets me free.
0: Chatting sets me free.
1: 네, 한쪽은 chatting sets me free. 한쪽은 부기랑 chatting. Feels like 여기까지 말할게요.
0: 약간 해방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아까 뭔가 걱정한 게 아니라
1: 해방하는 것보다
0: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당하고 싶은 느낌이었어.
1: 어디 끌려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저도 아마 우리 부스터분들 알 거예요. 저도 진짜 이 수다쟁이거든요.
0: 그럼.
1: 아마 부장님 아니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네, 이게 방송 그냥 끝나는 겁니다.
0: 일부러 한 번씩 민선배 채팅 안 보잖아.
1: 맞아요. 일부러 안 봐요.
0: 그러니까
1: 제 말 더 하기 위해
0: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부장님 째려본다.
1: 네, 저도 느낍니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We have Boogie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I do hope you're having a lovely evening as today is the substitute holiday of Liberation Day that we had. 언제 토요일이었나요? 15일 토요일이었죠?
0: 15일 맞아요.
1: 네, the 15th, right? So I do hope you're enjoying your day off. All right, we have lots in store for you in today's show as it is Liberation Day, 광복절. We have a very 광복절 themed show for you. But before that, 우리 잠깐, 보기 미안한데.
0: 거기에.
1: 지금 우리 오늘 작은 스튜디오에 있어서요.
0: 맞아. 이게 너무 좁아.
1: 자리가 없어서.
0: 잠깐만 설마.
1: 이 날씨 요정.
0: 설마.
1: 이 들어와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자리가 없어서 부기가 살짝 좀 자리를 잠깐 비워줄까요?
0: 어쩐지 나보고 밖에 앉으라고 하더니 나 내쫓으려고 그랬구만.
1: 죄송해요. 네. 이런 스튜디오입니다.
0: 좋아. 날씨 요정 체인지.

0: 네, 날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Weather fairies back.
1: 반갑습니다. Welcome, 네. welcome.
0: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어떻게 할 건데요?
0: 항상 이제 날씨를요. 네. 너무 잘 맞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려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실패 확률이 0%라서.
1: 날씨. 아, 본인이 날씨를 잘 맞춘다고요?
0: 그렇죠. 그건 이제 뭐 다 이제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1: 아, 뭐 본인 우리 날 쇼정한테는 뭐 날씨 맞추기 그냥 날씨.

0: 그냥 게임이다. 그냥 장난이다. 지금 혹시 이런 말입니까?
1: 2년이 좀 넘었잖아요. 틀린 기억이 솔직히 없어요.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0: You know we have 다시 듣기, right? 우리 BFM, 우리 VAR 있거든요.
1: 아, 그랬었나요?
0: 네.
1: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0: 준비된 대로 합시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갖고 온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날씨 표현을 가져오잖아요.
0: Yes.
1: 복습할 겸 기존에 다뤘던 것도 있고 다루지 않은 것도 있는데 세 개 정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진짜 이제 선선해졌거든요. 시원해지다. 첫 번째가 cool off입니다. 이제 열기나 기온이 식다, 서서히 시원해지다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It's going to cool off even more tomorrow. 내일은 날씨가 한층 더 시원해질 전망입니다. 저는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벌써 저는 이제 영하까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0: 날씨 요정은 사실 여름 시작할 때 일단 복장은 네네네. 이미 가을이었거든요.
1: 아, 그랬나요?
0: 네.
1: 이제 슬슬 다음 주에 이제 파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거기만 해봐라. 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체감온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feel like temperature, 체감온도.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with clouds rolling in during the afternoon, the feel like temperature will be much cooler. Yeah. 오후에 구름이 끼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한번 다뤘었던 건데 저번 주에 Put one's mind at ease. 이게 마음을 놓다, 걱정을 덜다. 지금 벌써 받아 적으시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놀 게 빼먹을 게 없어요.
0: 지금, 지금 우리 청자분들이
1: 네네, 제가 지금 시간을 벌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0: 여러분 혹시 날씨 요정이 소개하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걸 적고 있습니까?
1: 뭔지는 얘기하지 말죠.
0: 귀 간지럽죠.
1: 조금 간지럽네요. 네. 그래서 마음을 놓다, 걱정을 덜다. 그래서 예문으로 With cool breezes blowing, you can put your mind at ease about the heat tomorrow.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니 내일은 더위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진짜 저번 주에 했어요. 까먹으셨다? 이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패딩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왜요? 우리 이렇게 선물 소개는 안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복습의 하나의 차원입니다. 아시겠어요?
0: 네, 여러분 이분은 이게 날씨 그냥 날씨가 날씨 장난처럼 그냥 뭐 방송도 장난입니다.
1: 네,
0: 이거는
1: curveball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asc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이고요. 많은 분들이 엑스카이 언제 주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진짜로 해보도록 할게요.
0: 다 했어요?
2: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3: 렛츠고!
2: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3: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져보자고, 북이.
3: 너무 좋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0: 소름인 BTS
1: 부기 렛츠고. 부산이 소통 객체로 만족할수 없다. 클럴럴럴럴벌 대체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부기 클럴럴럴럴벌 성장대원장 허드맹 저 프로젝트.
0: 전세계 입덕을 유대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부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죠. 매너부터 배운다.
1: 멜시 메이크스 시글
0: 상업별 영혼도 챙긴다.
1: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줍줍.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서 제공.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오케이.
0: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뭐 한숨부터 시작하죠 보기?
1: 레슨은 받긴 받는 것 같은데
0: 네.
1: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0: 레슨은 받는데 이제 레슨 받고 나서 그 이제 이로
1: 맞죠.
0: 이제 셀프 성장이
1: 뭐랄까 성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꾸 엇나가는 걸 민선배가 붙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0: Depending on your 선배.
1: 근데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조금씩.
0: 조금 진짜요.
1: 그쵸.
0: 네, I totally agree. 우리 저번 주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Boogie has improved his English a lot, right? 그래서 오늘도 조금 보여줍시다, Boogie. 오늘의 미션 어떻게 됩니까?
1: 부기와 함께는 국기 톡 상식. 톡! 아니
0: 뭐라고요?
1: 민선배
0: 네 죄송해요.
1: 국기 톡 네 상식 톡
0: 아 톡 이게 토크 말하다 할 때 톡
1: 진짜 너무하다 진짜
0: 톡
1: 오케이
0: 네네네
1: 톡
0: 네
1: 맞아요 톡
0: 톡 오 좋았어요. 발음도 좋았습니다.
1: 네. 아무튼 뭐 지난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0: 네.
1: 아 근데 광복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선배 영어로?
0: Liberation Day.
1: Liberation Day.
0: 네, liberate 뭐를 해방시키다,
1: liberate.
0: 자유시키다, 그렇죠? Liberate. 그래서 liberation 자유 뭐 그렇죠? 이 해방의 날.
1: Liberation Day.
0: 아주
1: 광복절 보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0: 좀 찔리는데요 벌써.
1: 이선배 지금 당장 그리게 입읍니까?
0: That is a good question. So we see the 태극기 all the time. But if someone asked you to draw it from memory, I'm probably sure many of us would go, 잠깐만, wait. Which side does red go on? Which side does blue? Oh, how many stripes here? Mm-hmm. Oh, where did... 근데 보기!
1: 나니
0: 저는 태극기 정확히 잘 그립니다.
1: 진짜?
0: 네.
1: 지금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0: 원고대로 합시다 보기.
1: 네. 아니 민준이 실제로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이 태극 문양이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뒤바뀐 그 슬리퍼 액세서리를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0: Right. So even some big international brands have used incorrect versions of the Korean fla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four trigrams, 이 건공감리라고 하죠. I also heard that one city had to take down a banner because the flag on it was upside down. 아마 여러분들 이거 SNS에서 화제됐는데 이 태극기를 거꾸로 한 거 그쵸?
1: 맞아.
0: 네.
1: 특히나 요즘에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고 이 태극기를 활용한 상품도 많아지고 있는데
0: 네.
1: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이 태극기를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나
0: 맞습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Right. So today we're going to take, you know, a fun look at flags from the Korean flag to also flags from around the world. 여러분 오늘은요 태극기부터 세계 각국의 국기까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국기 상식 오늘 쇼 이렇게 준비했는데 재밌겠다 그쵸 부기? 네 부기 오늘
1: 잠깐 우리나라 국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까지 한다고? 잠깐 이런 건
0: 좀 퀴즈 많이 우리 작가님이 준비했는데 네 부기 뭐 답 그런 거 없죠?
1: 네 항상 네. 나한테 원고가 뭔가 작아 그래서
0: 네.
1: 나보고 같이 7페이지를 보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더라고.
0: 저의 7페이지는 부기의 페이지 3입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이생이 이거.
0: 부기 오늘 재밌을 거예요.
1: 큰일 났다.
0: 시작해볼까요?
1: 렛츠고!
0: 첫 번째 퀴즈! 우리 부장님 엄청 똑똑한 비지도 깔아주네요.
1: 약간 뭔가 안경 으쓱 해야 될 것 같아.
0: 맞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국기 퀴즈 부기. 잘 듣고 우리 부스타분들도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Which of the

0: Chinese is not a symbol of the Korean flag? A, 태극. B, 4 trigrams. C, a star. Or D, the yin and yang. 아, 이건 너무 쉽다.
1: 네, 민준비.
0: 네.
1: 문제가 쉬운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이상이 하나 있는데요. 잉잉영. 이거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0: Yin and Yang.
1: Yin and Yang.
0: 네, Yin and Yang. 이말
1: 뭐야 올리는 것 같은데.
0: 제가 이거. 영어로 Yin and Yang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같이 들리는데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기는 아니네요. Right. Boogie, doesn't it sound like something? Yin and Yang. Yin Yang.
1: 하.
0: 잉잉.
1: 이제 코풀 골래요. 코가 많이 막힌 것 같아.
0: 국이 힌트 주려고요.
1: 아 근데 네. 문제에서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일단 문제 해석해 보세요.
1: 민정배 이정도는 쉽지 있지. 그잖아 아닌 걸 고르는 건데.
0: 네.
1: 한국 국기에 들어가는 심볼이 아닌 것.
0: 오. 100%.
1: 맞지 맞지 맞지.
0: That's 100% correct. So that
1: 그럼.
0: is the question. So what is the answer? A. 태극. B. 4 trigrams, C, a star, or D, the yin and yang.
1: 미준배, 네. 근데 yin and yang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웃기다.
0: yin and yang, yin yang.
1: yin yang.
0: yin yang.
1: yin yang. 음과, 음과 양이잖아요, 음과 양.
0: 오, 맞아요. 음양, 네. 그래서 정답은요, 보기.
1: 정답은? 3번입니다.
0: 네, 딩동 딩동. That's righ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symbol of this of the Korean flag? 바로 C. Star. 별이잖아요.
1: 하늘의
0: 네. A는요. 그 태극 문양을 아예 그냥 이름대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괴라고 하나요?
1: 맞아.
0: 괴를 4 trigrams라고 하죠.
1: Trigram.
0: 네. 하고 C는 별, star. 이거 star. 없는 거죠. 그리고 D, yin and yang. 네, 이게 음양을 말하는 겁니다.
1: Yin and yang.
0: Yeah. So 국기를 중에 태극기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1: 네. 그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 그냥 너무 깔끔하고
1: 맞아.
0: 뭐가 그냥 보기엔 뭐가 뭐라 그러지? 눈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1: 깔끔한 느낌에다가
0: exactly.
1: 뭔가 이렇게 무게중심도 잘 맞아 있고
0: 맞습니다.
1: 근데
0: 이 밸런스가
1: 맞아 밸런스가 너무 좋아.
0: 맞아요. So if you look at the flag closely, you can see the yin and yang of the blue and red balance of the world. 그게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이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이 파란색 음과 빨간색 양의 조화를 나타내고요. The white background represents brightness, pureness, and peace.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표현합니다.
1: 맞아요. 민족 그거 알죠?
0: 뭐요?
1: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흰 옷을 좋아서 입는데
0: 네.
1: 그 흰 옷을 만들기가 네.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요?
1: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 흰 옷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흰 옷을 만들기가
0: 맞아요.
1: 진짜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생각해보면
1: 옛날 기술에는
0: if you think about it, 세상에서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완전 그 흰색 있습니까?
1: 맞아 없어
0: 없어요
1: 구름을 네. 가져왔나
0: 그래 말이에요 네 부장님 왜 저 이상하게 보고 있죠 이 민수 씨 무슨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1: 그럼
0: 네 그만큼 이 하얀색 아주 아주 깨끗한 하얀색을 만들기 그렇게 어렵다
1: 맞죠
0: right? It's that difficult to make that pure white.
1: 오 pure white. 아 그리고 태극기는 그거 있잖아요
0: 뭐요
1: 건 곤 감 리
0: 맞아요
1: 근데 아까 얘기했던 볼 뭐
0: 트라이그램
1: 트라이그램
0: 네.
1: 트라이그램스
0: 네.
1: 가지고 네 개의 괴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가장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0: 저도 이거 사실 헷갈려요. 네.
1: 미선배
0: 네. 저도 외국인 아닌데. 네.
1: 근데,
0: 외국인 아니잖아요.
1: 근데 그럴 수 있죠.
0: 네.
1: 이게 왜냐면 3, 4, 5, 6 돼 있는데
0: 네.
1: 이게 순서가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0: 맞아요. 이 중간에 이게 그 이게 뭐라 그러지? solid line이 아니고 solid가 아예 그냥 중간에 이게 뭐지 갭이 없고
1: 맞아.
0: 꽉 채인 그 뭐지 꽉 채운
1: 그냥
0: 게
1: 일자로 돼 있는 거
0: 그쵸 solid line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broken line으로 있잖아요
1: 오 맞아.
0: 네 그래서 이 broken line 일단 저는 맨 왼쪽 위에는 완전 세 개 solid line 다 세 개 다 solid line로 알고 있습니다
1: 오 맞아요
0: 근데 그...

0: 어떤 게 broken, 어떤 게 solid고 이게 외우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1: 이준배. 네. 그 세 개만 외우면은 다 할 수 있어요.
0: 어 진짜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
1: 거기서 네. N을 그리면 돼요.
0: N을요?
1: N. N. N을 그려서 네. 바로 내려오면은 네. 네 개. 대선 위로 올라가면은 다섯 개.
0: 오케이.
1: 그다음에 또 그대로 쭉 내려오면 여섯 개.
0: 아.
1: 그래서 3, 4, 5, 6 순으로 N을 그리면 되는데.
0: 거꾸로 N이네요 그러면.
1: 그쵸 그쵸 그쵸.
0: 네. 이 그 맨 외 이게 태극기를 보면 if you're looking at the flag, you start from the left upper left corner. So line down. 그러면 3부터 4, 5, and then 6.
1: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소문자 N.
0: 아. 오. Lowercase n.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0: 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소문자 N을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흐름 모양으로 태극을 그리면 됩니다.
0: 아, 그 중간에 맞네요.
1: 맞아, 태극이 이거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거든.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것도 반대로 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공공감리 그대로 이렇게 흥아 올라가면은 그 모양도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0: 보기 좀 태극기 좀 많이 그렸나 봐요.
1: 기록 그럼요. 네. 중요하지 중요하지 어디 가서 혼난단 말이야.
0: So to fill our listeners in, especially if you don't know about what the lines represent, there are four trigrams on the Korean flag. The names are 건, 곤, 감, and 리. Okay. So from the top left, 우리 왼쪽 위 그 맨 위 칸부터요. 네, 그 코너 이 건이죠. It has three solid bars, and this represents the sky.
1: Mm-hmm. 맞아, 맞아. 거는 끊어지지 않는 아까 solid.
0: 네.
1: 그냥 solid.
0: Solid.
1: 라인. 네.
0: 맞죠. Solid. Solid 계속 solid 하니까 우리 한이 형 같은데.
1: 그러니까 갑자기.
0: 네, solid.
1: 아무튼 그 solid는
0: 네.
1: 이제 끊어지지 않는 막대 세기는 하늘을 뜻한다고요.
0: 맞습니다.
1: Sky.
0: 네. And then 곤. Right? 곤이 이게 right side the bottom part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오른쪽 아래 코너에 있는 게
1: 건과 대칭돼 있는
0: 그쵸 곤 has six broken bars and that represents earth
1: 어 맞아요 이거는 끊어진 막대 여섯 개
0: 그
1: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그 반대를 보면 됩니다
0: 맞네
1: 아 진짜
0: 진짜 너무 너무 똑똑해
1: 그러면 그럼 부귀가 잡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섯 개 그래서
0: 네.
1: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0: 오케이 okay. And then, right above 곤, 곤 바로 위에, 그쵸?
1: 맞아요,
0: 감이죠?
1: 맞아요.
0: 감 has two solid and two broken lines, okay? And this represents water. 근데 너무 헷갈리는 게, 그러면 two broken lines이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아, 이렇게 막으기 쉽네, 그러면.
1: 왜냐면 민선배, 네. 음향의 조화가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두 개가 연달아 부러질 수 없단 말이지.
0: 맞네, 맞네.
1: 그쵸, 최대한 이쁘게 그려본다. 근데 두 개가 끊어졌다 하면은 가운데 긴 거 하나, 양 끝에 끊어진 거.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이 끊어진 막대가 두 개 있는 이 막대는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And 마지막 on the opposite side of Kam is Lee. Lee also has two solid and two broken bars, and this represents fire.
1: 맞아 맞아 마지막 리도 긴 막대 두 개랑 끊어진 막대 두 개 해가지고 불을 뜻하는데 이렇게 해서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0: 맞습니다.
1: 아시겠죠?
0: 맞아요. 네. 오, 북이. 너무 잘한다.
1: 그냥 아니죠.
0: 네.
1: 그냥 설명보다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쏙쏙 들어오잖아요.
0: 아, 역시. 오늘 북이 그냥 부장님 여기까지 합시다.
1: 아, 뭐 오늘은 뭐 그냥 성공인가? 나 아직 문제 안 맞춰도 되냐?
0: 아니, 오늘 뭐 이 챌린지. 제가 챌린지 받는 느낌인데 오늘. 네.
1: 근데 이미지미 그거 알죠? 뭐요? 오늘 다른 국기 있잖아.
0: 아 맞아요.
1: 이제 거기에 그냥.
0: 맞네 맞네 맞네.
1: 자, 내가 태극기는 잘 아는데 다른 국기 모른단 말이야.
0: 여러분, you're listening to 부기와 함께하는 국기 토크, 상식 토크. 자 일단 뭐 태극기는 잘 알잖아요, 부기.
1: 그럼.
0: Now it's time for another 국기 상식 quiz. So this is the quiz. Which country has the only national flag that is not rectangular.
1: Oh.
0: 와, 우리 작가님 좀 잔인하다.
1: 잠깐만, 타임. 이게
0: so,
1: 뭐야?
0: Which country has the only national flag that is not rectangular? Okay, Boogie? A, Nepal. B, India. Or C, Sri Lanka. 네.
1: 네, 민준비.
0: 네.
1: 일단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맞죠? 뭘 보여줘?

0: 이렇게 설명해놓고.
1: 자, 올 땐 부기를 위해 그러면 착한 선배니까 제가 정답을 안 보여주고 딱 국기만 보여줄게요.
0: 아, 국기만, 국기만.
1: 네, 이 국기입니다.
0: 오,
1: 이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0: 오,
1: 오 하지 말고 우리 청취자들 위해 좀 이게 디스크립션 좀 해주세요.
0: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네. 어떻게 생겼어요, 부기한테?
0: 일단 삼각형이 두 개가 네. 위아래로 붙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약간 어떤 느낌이면 저기 위 해가 두 개 있어, 해.
1: 오, 오, 해로 보였어요.
0: 근데 하나는 멀쩡하게 반짝거리는 태양이 네. 밑에 있고 그 위에는 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같아요.
1: 오, 와, 역시
0: 어때 어때 어때?
1: 좀 이 뭐라 그러지? 좀 이 예술 감각이 좀 있다 보기 디스크립션에.
0: 나 ENFP잖아.
1: 나는 무슨 꽃같이 보였는데.
0: 잠깐만. 근데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살짝 부기 힌트 드리자면 This is the only flag in the world that is not rectangular. 다른 나라들은요, 이 rectangle가 뭡니까, 부기?
0: Rectangle?
1: 스퀘어는 이 사각형이잖아요.
0: 맞아, 스퀘어는 사각형 알죠.
1: 네, rectangle는 이겁니다.
0: 직사각형!
1: 직사각형입니다. Rectangular is 직사각형. 모든 국기들, 나라 국기들 99.뭐뭐뭐%는 다 이 그쵸, 직사각형인데
0: 거의 다 직사각형이야.
1: 이 나라는요, 딱 부기가 말한 대로 It's like two triangles on top of each other. 네, 어떤 나라일까요? So A. Nepal, B. India, or C. Sri Lanka.
0: 그래도 너무 어렵다. 연관할 수가 없어.
1: 근데 저는 A, B, C 중에 부산에서도 이 나라의 국기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식당들.
0: 식당!
1: 이 나라의 식당 부산에 좀 많거든요. 네.
0: 아직 부산에 이 식당이 많다고?
1: 일단 저는 B, 인디아 있잖아요.
0: 어디?
1: 인도. 네. 국기는 좀 많이 봤을 건데, 부기도.
0: 맞아.
1: 네.
0: 근데 미선배, 인디아 보면은 국기를 보기보다 네. 카레 메뉴를 먼저 봐가지고
1: 메뉴를 먼저 봐서요.
0: 국기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1: 자, 일단 부기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A. Nepal. 네팔이죠.
0: Nepal.
1: B. 인디아. 인도.
0: 인도.
1: Or C. 스리랑카. 스리랑카.
0: 스리랑카.
1: 스리랑카.
0: 스리랑카.
1: 네.
0: 근데 민지배 이 정도 힌트 줬으면은 비가 맞겠지?
1: 진짜요?
0: 왜 그래? 많이 봤냐고 물어봤잖아. 알겠다. 많이 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1: 아, 그렇게 해석했구나.
0: 잠깐만. 그래도 그냥
1: 정답은요?
0: B 가보겠어요.
1: B 인디아. 띵. 아, 틀렸어요, 부기.
0: 미전배,
1: 근데 저도 이거
0: 많이 봤다고 했잖아.
1: 인디아는 그거잖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인디아는 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위에가 스트라이프 색깔 스트라이프 세 개예요. 위에가 오렌지, 중간에 하양, 하고 밑에
0: 맞아, 나도
1: 밑에 그린.
0: 밑에 그린.
1: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무슨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0: 맞아, 그 카레 모양이잖아. 흰밥 위에 카레 올린 거.
1: 아, 카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
0: 미선배, 네. 그거 몰라? 녹색 네. 접시에 밥을 올리고 카레 올리면은 그게 인도 국기야.
1: 진짜요? 네.
0: 미선배 때 속았어, 진짜. 책임져.
1: 아, 저는 그렇게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0: 네. 아니, 미선배 분명 부산에서 자주 봤다.
1: 네.
0: 근데 인도 음식을 먹지 않았냐?
1: 네.
0: 이러니까 인도인 줄 알았지.
1: 에이, 그래서 인도는 아니다.
0: 이거는 맞춘 걸로 쳐. 나 삐질 거야.
1: 인도 아니기 아니라서, right? Because it's not India. Because we see it a lot. We have a lot of Indian restaurants here in Busan. 그러면 A or C, Nepal or Sri Lanka 둘 중에 답이잖아요.
0: 맞아요.
1: 여기 기회 한 번 더 줄게요.
0: 한 번 더 준다고?
1: One more chance. 네. 정답은요?
0: Nepal.
1: 딩동댕.
0: 오, 진짜?
1: 맞습니다. So this country's flag belongs to Nepal. Nepal's flag is the only national flag in the world that is not rectangular. It has two triangular shapes joined together, making it very unique. 네팔 국기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입니다. 위 아래로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네, 부기 방금 봤잖아요.
0: 맞아.
1: 네. So now while we're learning some fun facts about flags, we're also going to pick up some useful everyday English expressions. 네. 자, 여러분.

0: I at first I need Boogie's help, okay? First I'm going to give an English expression quiz mm-hmm. and Boogie you're going to help me out, okay?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Boogie랑 먼저 살짝 연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맞춰 보세요.
1: 오, 좋아, 좋아, 좋아. I'm ready.
0: S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most natural expression for the blank. Ah, we've been waiting for an Uber for 20 minutes, but no drivers are accepting. 아, 부기 어떡해? 우버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잡혀.
1: 아, 미선배, 미선배, 저기 이쪽으로 빈 택시가 오고 있어. 레즈.
0: 자, 여러분, 이 빠르르 뭐가 들어갈까요?
1: 요즘 잘 따라야지.
0: 빠르르.
1: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Choose the correct answer. A. Let's run after the taxi. B. Let's flag down the taxi. Or C. Let's flag over a taxi. 정답은요?
1: 오, run after a taxi.
0: 네.
1: Flag down a taxi.
0: Mm-hmm.
1: Flag over the taxi.
0: 네.
1: 이게 민섭이 그거잖아. 빈택시.
0: 네.
1: 그쵸. 필요 뭐가 없는 거잖아.
0: 그쵸. 빈택시.
1: 빈택시. Empty 택시.
0: Empty taxi. Sure.
1: 어, 그럼 기사도 없을 것 같아. 무인 자동차인가?
0: 예, 패센저가 없다고 이해했죠. 네. 일단 보기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오늘 일단 오늘 토픽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1: 플랙.
0: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1: 아!
0: 네.
1: 이렇게 근데, 플래그를 던져준다고?
0: 그렇죠. 근데 정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플래그가 들어간 정답이 두 개입니다. 아! Flag down a taxi or flag over a taxi.
1: 민준이 나 느낌 왔어.
0: 진짜요?
1: 느낌 왔어.
0: 정답은요?
1: 정답은 B. Flag down a taxi.
0: 딩동 딩동. That is correct. B. Flag down a taxi. 지금 택시를 기다린다. 20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부기가 어, 저쪽 보인다. 보인다. 택시 보이면 뭐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1: 이게 손보다가지고 헤이
0: 맞아요
1: 끼룩,
0: 맞아요 끼룩. So that's flagging down. 이게 손짓해서 택시를 세우는 거예요. Flag down 손짓해서 뭐 사람이나 차를 멈춰 뭐 세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손짓해서 세웠어. I flag down a taxi.
1: 오, 네. 그래서 flag down a taxi구나.
0: 좋아요. 그래서 flag down 손짓해서 뭐뭐를 세우다입니다.
1: flag over는 뭐예요?
0: flag over는 말 없어요.
1: 뭐야 없는 작가님 어디가 있어? 없는 걸 적어놔?
0: 네, flag over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나라 국기 상식 퀴즈. 부기.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very similar looking flags. 보기, Australia 가봤어요?
1: 보내주세요.
0: New Zealand 가봤어요?
1: 가고 싶습니다.
0: 아, 그럼 보기 이것도 힘들겠다. So, which statement about their stars is wrong? 호주와 뉴질랜드 국기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1: 그래요?
0: 다음 중 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 거기 별이 있어?
0: 별 있습니다. 자, A. Australia has 6 stars. B. New Zealand has 4 stars.
1: 어?
0: C. Australia's stars are white.
1: 에이?
0: D. New Zealand's stars are white.
1: 잠깐만.
0: 이거 부장님이랑 작가님 같이 맞는 거예요, 이 퀴즈.
1: 이거 너무한다.
0: 지금 부장이도 퀴즈 냈는데 이게 입이 벌... 좀 어려운데?
1: 이전배 이거는 문제니까 해석이 너무 바로 되거든. 해석은 되는데 맞출 네. 수가 없어.
0: 그렇죠.
1: 아니 별이 몇 개인지 여섯 개고 네 개고라고 듣긴 했는데
0: 네.
1: 별이 흰색인지도 중요한 거야.
0: 중요하죠. 나라 국기인데.
1: 아니 그 뜻이 아니라.
0: 네.
1: 민선배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졌어.
0: 와.
1: 너무 어렵다.
0: Man, I would hate to be in your shoes right now. 나 진짜 내가 만약에 부기의 자리였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1: 이거는 약간 그냥 대놓고 부기 오늘 한번 혼쭐 나봐라. 너 이놈 요즘에 잘 맞췄지 해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혼쭐 제대로 나봐라 하고
0: 그런 느낌입니다.
1: 작가님이 작정한 거 쓴 것 같아 이거 진짜.
0: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you have to guess 찍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1: 네. 일단 내 생각은 그거예요 민선배. 왠지 숫자는 맞을 것 같고
0: 어?
1: 색깔이 틀릴 것 같거든.
0: 어?
1: 하나가 왠지 노란색일 것 같아.
0: 어?
1: 노란 색깔 별?
0: 어?
1: 근데 뉴질랜드가 오스트레일리아니까.
0: 자, 정답은요?
1: 캥거루를 생각하면은

0: 행거루가 약간 놀았잖아.
1: 네. 살짝 놀았죠.
0: 어, 어. 별이 보인단 말이지. 한 대 맞으면. 민정배 네. 왜 이렇게 신나 있어?
1: 아니 이 일은 이거는 영어로요. 이 thought process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의 이 프로세스.
0: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 그렇죠. 이게 너무 너무 특이해요.
0: 아 그럼요. 민정배 그래서 나도 부기를 찾는 거잖아.
1: 네.
0: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
1: 자 그렇게 생각해서 찍어보세요.
0: 그렇다면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자 틀린 거잖아.
1: 네.
0: 화이트가 아니다.
1: 그러면 그 어떤
0: 그러면은
1: 겁니까?
0: C.
1: C.
0: 땡.
1: 어. 북이 괜찮아. 어려웠어요. 자 정답은요 D입니다.
0: D?
1: 네, New Zealand stars are white.
0: 어!
1: 네, 이건 틀린 거예요.
0: 아 거의 다 맞췄는데.
1: 그쵸.
0: 그러면 뉴질랜드가 노란색이야?
1: New Zealand's 별이 노란색 아니고요. 하얀색 아니고. 빨간색입니다.
0: 또 빨간색이야.
1: 네, 뉴질랜드 국가 아, 국기의 별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고요. Both flags have the Union Jack on the top left corner. 이 두 나라 국기의 왼쪽 위에는 이 영국 국기인 Union Jack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별 수는 맞아요. 호주는 6개 별 있고요. 네, 흰 색깔 6개. 뉴질랜드는 빨간색 별 4개 있습니다.
0: 왜 6개랑 4개예요?
1: 그 정보는 저희 원고였거든요.
0: 잠깐.
1: 그런 질문 물어보지 마세요. 어. 아시겠죠?
0: 근데 약간 별 모양도 다르다. 똑같은 별 모양이 아니야.
1: 네, 맞아요.
0: 그쵸?
1: 맞습니다. 네. 어, 북이 이거는 좀 어려웠다. 이거는 나가면서 우리 임 작가님한테 뭐라 하세요?
0: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한번 찍어보라고.
1: 네.
0: 북이가 과연 어떻게 이걸 찍어서 맞출까? 나의 어떤 뭐랄까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걸까?
1: 맞아요. 진짜 exactly입니다. Finally, we're going to learn another common expression with the word flag. 우리 flag 이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 건데요.
0: Flag.
1: 네, 우리 북이가 또 도움 줄 겁니다. 이 대화를 먼저 듣고 빈칸 채우기 퀴즈 들어갈 겁니다. 자, 북이, are you ready?
0: I'm ready.
1: Cue.
2: 북이, it's me, 민순이.
0: Oh,
2: remember that good-looking guy I told you about? Oh, he was totally my type. 말도 잘하고 완전 내 스타일.
0: 어, 뭐야. 너 지금 설마 썸 타는 거야?
2: Well, I met this guy online, and he kept asking me for money after just a few days. 아,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0: Wow, deadly.
1: 자 여러분 이 블르르 들어가는 네 알맞은 영어 표현을 고르면 됩니다. A. That danced a red flag.
0: 오?
1: B. That waved a red flag. Or C. That raises a red flag. 네. 일단 red flag은 들어갔습니다.
0: 네. 일단 전부 다 레드 플래그구나.
1: 그렇죠.
0: 약간 그런 느낌이다.
1: 뭔데요?
0: 저기 스포츠 경기할 때 그 레드 카드 들잖아요.
1: 오.
0: 뭔가 그런 느낌이야.
1: 맞아요.
0: 그쵸.
1: 맞습니다. 그래서 red flag 일단 표현 벌써 이 뭐지 뜻을 얘기해 주자면요. red flag은요 사람의 or 뭐뭐의 뭐가 좀 수상하거나 혹은 저건 좀 아니지.
0: 오.
1: 그것을 red flag라고 합니다.
0: 똑같네. 경고하는 거니까.
1: 맞아요.
0: 네. 조심해.
1: 근데 red flag은 그 사람의 뭐가 좀 수상한데. 자 red flag을 어떻게 합니까? A. Dance a red flag, B. Wave a red flag, or C. Raise a red flag.
0: 아 고민되긴 한다. 이제 왜 그 말 있잖아. 약간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1: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0: 이거 몰라 민선배?
1: 그런 말도 있어요?
0: 아 진짜 민선배, 나 민선배랑 방송 못하겠어.
1: Why are you dangling a carrot?
0: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 안 나긴 하는데
1: 네.
0: 그냥 뭐 협박을 당하고 약간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옆에 남자가 너무 울상인 거야. 그래서 협박을 당하고 억지로 하고 있으면은
1: 네.
0: 옆에 있는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했던
1: 네.
0: 그게 있는데 밈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 같은 거에서 뭔가 이제 한 사람이 많이 혼나고 있고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1: 네.
0: 그 지금 상태를 거짓말이면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1: 아~
0: 그치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다른 나의 심리 상태다 그러면은 그거를
1: 그러면...
0: 표현하는 대신으로 이렇게 당근을 흔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1: 부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당근 하나 갖다 놓으세요. 나 이거 좀 많이 쓸 것 같아.
0: 나는 그럼 새우 과자로 해줘.
1: Good to know. 근데 여기 북...

0: 인기 퀴즈 해야죠.
1: 아, 그래서 고민인 게 네. 레드 플래그를 흔들어 들라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지.
0: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요.
1: 어디?
0: 보통 국기를요. 국기 갖고 뭐를 합니까?
1: 국기를 흔들지.
0: 아, 국기를 흔들어요?
1: 그치 그치.
0: 그쵸. 근데 보통 일단 미국에는요. 그 큰 이렇게 행사나 이제 그럴 때면 이제 국기를 올릴 때가 있는데
1: 개항하는 거?
0: 네, 개항하는 거잖아요. 국기를
1: 많이 미소 이제 개항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0: 올리잖아요. 개항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레드 플래그도 개항할 수 있다는 네.
1: 오! 네. 아! 내가 그런 건데 지금 약간 빨간 신호가 떴다. 네.
0: 뭐뭐를 올린다라고 이게 국기를 빨간 그 뭐지 그 플래그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기
1: 민수미 내가 가만 있어.
0: 진짜
1: 왜 약간 전쟁 나고 있을 때 네. 봉화 같은 게 이렇게 불을 올리고 신호를 위로 올리잖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흔드는 것보다 위로 쏘아 올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0: 그래서 정답은요?
1: 정답은 C. Did raise the red flag.
0: 딩동댕동 맞습니다. That raises a red flag. 그래서 raise a flag, 깃발을 올리다 말이잖아요. Raise a red flag은요, 이 표현은 위험 신호를 보내다, 뭔가 수상하다는 신호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부기 나 이 남자 너무 잘생겨 내 스타일인데 근데 온라인에서 만났고 계속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1: 그거 딥페이크일 수 있어.
0: 그렇죠. 딥페이크 될 수 있고
1: 조심해야 돼.
0: 사기 될 수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옆에 있는 부기 친구가 저거 좀 수상한데 That raises a red flag. 오, 그건 완전 위험 신호야. 하지마.
1: 오, 그런 네. 뜻이구나.
0: 맞아요. 특히 이 이성들끼리 뭐 여자나 남자나 이성 대해서 말하면 난 이런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있지? That's a red flag.
1: 네. 맞아.
0: 부기한테는 red flag 있어요?
1: 저도 레드 플래그요?
0: 네.
1: 새우과자 먹고 있는데 뒤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나올 때 메리죠.
0: 맞아요. 이렇게 윤두가
1: 언제
0: 편히 먹고 있는데 뒤에 막 훔쳐가려고 할까요?
1: 그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한 봉지만 먹으라고 했는데 몰래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뭔가
0: 그거는
1: 하면서 약간 검은 그림자가
0: 그거는 매니저분이 부기의 당뇨를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1: 어쨌든 나에게는 레드 플래그야. 이게 너무나 위험한 신호거든.
0: 그렇죠.
1: 또 불이 잡힌단 말이야.
0: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계속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계속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1: 맞아.
0: 그것도 레드 플래그도 될 수
1: 있겠다.
0: 맞아요. So that's a red flag. 그거 완전 위험 신호야. 네. 네. 자, 오늘 여러 나라별 뭐 국기도 상식 배웠고 우리 태극기에 이 부기가 너무 정리를 잘 해 줬거든요.
1: 그럼.
0: 네. 우리 flag 관련된 영어 표현들 배웠는데 부기 오늘 일단 저도 많이 배웠고 부기한테
1: 그럼
0: 부기도 오늘 우리 임 작가님한테 당했고
1: 나는 배운 게 당했구나. 근데 약간 좀 케이크 갈매기 위생을 좀 높이지 않았나요 오늘?
0: 진짜 I was very proud
1: 그쵸?
0: of you today.
1: 엄청나게 팁을 많이 줬죠.
0: 네, 오늘 진짜 부기 좀 멋져 보였어요.
1: 하지만 민수미 뭔 줄 알아요?
0: 뭐요?
1: 다들 이래도 까먹기를
0: 저는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1: 그러면 그거 뭔데? 까먹을 때마다 네. 우리 영어 방송을
0: 맞아 이거
1: 너튜브로 들어가셔.
0: 다시 듣기
1: 가능하니까.
0: 네. 알라이.
1: 얼마나 유익해 진짜.
0: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배운 거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손짓해서 세웠어요. I flagged down a taxi.
1: I flagged down a taxi.
0: 그거 완전 위험 신호야. 그건 좀 수상한데 That's a red flag.
1: That's a red flag.
0: 네. 자, 우리 월요일에 온 스타 부기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1: 오늘 좀 수고하긴 했지 진짜.
0: 네, 부기 일단 남은 뭐 휴일에 시간 몇 시간 남았는데 가서 뭐 쉬세요.
1: 아니요 민선배 남은 시간 민선배랑 수다 떨 건데.
0: 그래요? 2부에도 출연할까요?
1: 아니야 나 밖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0: Alright folks,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by Samuel E. Wright, Under the Sea.
1: Do-do-do-do.
2: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To kick things off for hour number two, Jean-Baptiste, Freedom!

0: 임서연의 직역불가하.
1: That's right.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임서연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가가가가. Hello. 안녕하세요.
0: Hello, everyone. 아주 좋은 휴일이에요.
1: 맞습니다. 네. 네.
0: 기쁜 소식이 있어요. I have some 기쁜 뉴스, 뭐라 그러지? 해피 뉴스.
1: Good news.
0: 드디어.
1: 뭐, 네.
0: 내일.
1: 네.
0: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1차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빨리 감사합니다. 가는 학교들은 내일 다들 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아닌 학교는 9월 1일에 가는 학교도 있고.
1: 왜 우리 딸 아무 말 없지?
0: 어?
1: 그거 제가 챙겨야 되죠 사실. 네, 제가 챙겨야 됩니다. As a dad,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at.
0: 내일 하루만 학교를 안 갈 수도 있어요. 확인을 근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근데 뭐 같은 날 아니더라도 if it's not the same day, still 뭐 이제 가깝잖아요.
0: 그렇게. 좀.
1: 비슷하잖아요 다.
0: 아니야 9월 1일이랑 내일은 차이가 많이 나죠.
1: 그래요?
0: 하여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신 걸 축하드리고 우리 어른들은 방학을 안 해가지고 언제 방학해요? 우리는?
1: 방학이요? 뭐 방학 옵니다. 네.
0: 우리는 이제 방학을 하면 그 즉시 이제 그지가 되겠어.
1: 그 방학. 저는 다른 방학. 네, 말하고 있었는데.
0: 어떤 방학?
1: 너무 아니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 지면 안 되니까.
0: 잠깐만. PD님이 네. 따가운 눈빛을 네. 보내고 있어요.
1: 이상한 말 할 뻔했어요, 저. 네.
0: 좋아요.
1: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이 코너로 통해
0: 네.
1: 우리 이런 가사였나?
0: 맞아요.
1: 이런 말을 했나?
0: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야 되거든요.
1: 난 베이비로 들렸는데 크레이지였구나.
0: 뭐라더라? 대외비, 대외비. 네,
1: 대외비 아니고 there will be.
0: There will be. 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1: 맞습니다.
0: 근데 한국 곡도 우리가 제목만 봐서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노래들도 있긴 하거든요.
1: 진짜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 리버스로 리버스 직역불가로요. 제가 한국 곡을 갖고 오고 싶어요.
0: 그것도 재밌겠다.
1: 네.
0: 외국인들이 그 요즘 SNS에 그 외국 분들 네. 한국 노래 못 참하고 춤추고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노래 진짜 많거든요. 저는.
0: 그러니까. 네. 민수 하나 파요.
1: 저 하고 싶 일단 뭐 근데 출연료 또 받아야 돼요. 근데.
0: 그런 마인드로는 스타가 될 수 없다.
1: 챙기고 챙겨야죠.
0: 맞아, 정확해요. 네. Exactly.
1: 네. But today's 직역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했습니까?
1: 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1: 궁금합니다.
0: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의 노래는 말이죠.
1: 네.
0: 저는 제목을 보고.
1: 네.
0: 사실 우리나라 분들 골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좋아하죠.
0: 아, 그
1: 희한하게 Can I tell you something? 잠깐 산으로 갈게요. 우리 동네 광안리에요. 갑자기 이 그 금 파는 곳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0: 금 마켓?
1: 네.
0: 마켓?
1: 금 스토어.
0: 스토어. 근데 살 수는 없고 거기 파는 곳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1: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They sell jewelry in the front. 근데 막 세네 군데가 생겼습니다.
0: 네.
1: 최근에 광안리 이게 수영구 저희 집 광안동 근처예요.
0: 네. 아 주얼리 샵이?
1: 주얼리 샵이 아니고 뭐 아예 그냥 금 팔고 금 사요라고.
0: 그러니까 금.

0: 거래하는
1: 네네네네 거래소 맞아요 거래소 네
0: 거래소 영어로
1: 네 거래소
0: 마켓
1: 뭐 그죠 마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buy and sell
0: 아
1: 일단 원고 원고에 없는 걸 물어보지 맙시다
0: 왜 항상 생각보다 물어보면 어? 네. 어 그거였어 이런 게 생각보다 네. 많아요
1: gold exchange
0: gold exchange 정도 되겠다
1: 네
0: 맞아요
1: 일단 뭐 저는 미국에서 안 가봐서
0: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금 이렇게 손목에 목에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거 제목 보고
1: 이빨에도 놓잖아요.
0: 있어요? Do you have?
1: 아, 하나 있어요.
0: 한 개. 자, 미국 사람들도
1: 힘든 날에 빼려고.
0: 아껴놔요, 아껴놔. 비쌀 때 팔아야 돼요. 네. 자, 미국 사람들도 금을 좋아하는가 보다. 난 이 생각을 했거든요.
1: 오케이.
0: 자, 제목을 직역을 하면요. 순금 마법.
1: 아, I know the song. 아,
0: 매우 구수한 노래가 됐어요.
1: 네, 방금 그렇게 말하니까.
0: 순금 마법. 왜냐면 이거
1: 너무 그렇게 하니까 어. It sounds like a trot song. 너무 트로트 노래.
0: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18도 있고 뭐 14도 있고 18도 있고
1: 그렇죠.
0: 이것도 있는데
1: gold.
0: 요거는 순금이잖아요.
1: 순금이라고 영어로 pure gold라고 하죠.
0: Pure gold.
1: 네, pure gold.
0: 예로 표현을 한 것도 네. 이유가 있긴 하겠다.
1: 네.
0: 자, 그래서 제목만 보면 어머야 웬 금 타령을 하나 싶지만은 노래를 들어보고 파보면 네. 금보다 더 화려한 남자가 등장해요.
1: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0: 사실은 이 노래 민수가 저기 추천해줬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알려줘서 제가 한번 파봤고요. 바로 브루노 마스의 노래고요.
1: Tonight I just wanna take you higher.
0: 마이크 왜 계속 열어놔요?
1: 너무 좋아 이 노래.
0: 자 그래서 2016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이 노래 90년대 그루브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대요.
1: Yes.
0: 그래서 신나는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고 아무래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는 아니죠. 파티랑 이거는 또 다르죠. 다르네. 노세 노세 알아요? Do you know?
1: I don't know. 네.
0: 이거... 알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부스타들은 알아요.
1: 자, 신나는... 여기서 갭이 좀 느끼구나.
0: 아니요. 네. 이게 K컬처예요.
1: 아, 그래요?
0: Did you know?
1: Okay, 자. No, I did not know.
0: 신나는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서 노래이기 때문에 정석의 영어 표현보다는 파티 영어나 힙합 영어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1: Yeah, a lot of slang in the song.
0: 근데 사실은 되게 좀 센 표현들도 되게 많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점잖은 표현들 위주로다가 순금 마법 한번 훑어볼게요.
1: 좋아요. 네. Bruno Mars 24K Magic. 서현 씨 has brought for today's episode of 직역 불가.
0: 네.
1: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도 민수의 노래방 타임 가지고 올 겁니다.
0: 아 진짜 이거는 오늘 위험하다 진짜.
1: 네.
0: 자 전자음 가득한 소리로 아까 민수 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1: 뭐라고요?
0: 그러니까 전자 그거 해달라.
1: I just wanna take you higher.
0: 다 같이 손 들고.
1: Throw your hands up in the sky. Let
0: the 민수 500원 나오세요 빨리.
1: Let's set this party up right.
0: 그만 여기서 들어야 돼.
1: 네.
0: 여기서 우리 들어야 돼요.
1: 좋아요.
0: 자 네. 시작부터 아주 작정하고 달리는 노래고 오늘 노래는 제가 지난주에 민수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듣다가 다음 거 자꾸 튀어나오거든.
1: 맞아요. 너무 계속 듣고 싶거잖아요.
0: 살짝 잘 잘라야 네. 돼요. 자 들리는 만큼 여러분 적어 보세요. 쉽습니다 이번에도
1: 네.
0: 음악 주세요. Players. 끝났다고.
1: 네. 아 나 이게 너무
0: 끝났다고.
1: 이 느낌이 너무 싫어.
0: 그러니까.
1: 네.
0: 아, 오늘 노래 진짜 특히 더 그래요.
1: 네.
0: 가려고 하면 딱 멈추는데 자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집중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들 뜨르 뜨르 뜨르 문 이것만 하셨을 거예요.
1: 문은 잘 들릴 거예요. 네.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끝. 진짜. 여기 성대가 딱 열릴라 그래요.
1: 네.
0: 자 뭐라고 했는지 민수 천천히 읽어주세요. 응?
1: Players. Put. 일단 이거 슬랭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힙합 느낌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이거 원래 단어를 놓고 읽어줄까요?
0: 원래대로. 네.
1: 네. Players,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0: 그런데 어떻게 불렀어요?
1: Players,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0: 진짜. 나도 500원 넣을까?
1: 이 요만 빼고 나머지는 네. 다 그냥 이렇게

0: 말하는 대로
1: 맞아요.
0: 영어, 네, 영어입니다.
1: 자, 직역해 볼게요. 자, players, 파티원 여러분, pink earrings, 분홍색 반지를 달까지 올려주세요.
0: 아, players, 또 파티원이라고 하면 뭐지 선수들이 아, 아니고.
1: 아, 그러니까 파티원 우리 다 같이 노는 친구들.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자, players, 다 같이 pink earrings를 달까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핑키가 일단은 새끼 손가락을 우리가 핑키라고 하죠. 네. 첫 번째 손가락
0: 어디서부터 첫 번째 손가락이에요? 이
1: 큰 아 미국에서는 어디가 첫 번째예요?
0: 그러게요.
1: 저 뒤에서부터 와요?
0: 일단 첫 번째 손가락이라면
1: 1번.
0: 이 네 그렇죠. 이게 뭐지? 그 엄지
1: 손가락, 엄지 손가락
0: 네 엄지 손가락이 먼저인 것 같아요.
1: Thumb 그리고
0: 맞습니다.
1: 두 번째는
0: index finger,
1: 세 번째,
0: middle finger,
1: 네 번째,
0: ring finger,
1: 다섯 번째 새끼 손가락을,
0: 네, little 혹은 pinky.
1: 네, 그래서 네. 새끼 손가락을 높이 들어주세요, 파티원 여러분. 이런 느낌일 텐데 우리가 put your hands up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단 말이죠. 네. 근데 파티를 하는데 새끼 손가락을 왜 들어야 되는가? 이 문화를 모르면은 약간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굴간 pinky ring은 단순히 그냥 반지가 아니고 우리 그 힙합 하시는 형님들 보면 굉장히 플렉스 하실 때
0: 맞아요.
1: 이 새끼손가락에 이만한 반지
0: 진짜 큰
1: 뚠뚠한
0: 거.
1: 반지
0: 맞아요.
1: 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과시의 상징으로 뽐내는 이미지라서 put your hands up보다 약간 좀 더 초호화 플렉스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 네.
1: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는 브루노가 스튜디오에서 요거 한 문장 뱉어놓고 네. 그 뒤에 멜로디들을 만들어 나갔대요.
0: Oh, really? 응,
1: 그래서 이 문장이 네. 이 노래의 핵심이 되는 소절이다. 야. 민수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0: 그렇죠.
1: 모르나 본데?
0: 이
1: 힙합 저는, 안 했나 본데? 저기 있을 때?
0: 저는 힙합 그냥 테레비로
1: 테레비 아 미국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예.
0: 네, 저는 테레비 하면은 뭐고 뭐 저는 그 힙합 문화에
1: 아,
0: 너무
1: 아 진짜
0: 네
1: 아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자, 그래서 이 핑키
0: 아, 많이 아는데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서
1: 당황하셨어요.
0: 네.
1: 자, 그래서 이 핑키 링을 모르고 그냥 새끼 손가락에 우리 애기 반지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 되게 초라해질 뻔했잖아요.
0: 저는 처음에 I don't know if they have it here in Korea, but in America, 슈퍼히어로가 있었는데요. 캡틴 플래닛이라고 슈퍼히어로가 있었거든요.
1: 네.
0: 네. 캡틴 플래닛이 지구를 지키는 그런 슈퍼히어로였는데 캡틴 플래닛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 애들이 모아서 이 반지를 끼어 있어요.
1: 그건가? 땅불 바람 그런 건가?
0: 그리고 있어요?
1: 네, 네.
0: Captain Planet, he's a hero, gonna take the bag down
1: 있어요.
0: to zero.
1: 반지 다섯 개 모아가지고
0: 막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구나, 아니면 하늘 위로 이렇게 쏘구나 그렇게 해야지 캡틴 이게 플래닛가 오거든요.
1: 아,
0: 한국에서 있었구나.
1: 있었어. 아,
0: 네.
1: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요. 아,
0: 저는 그런 느낌 생각했어요.
1: 그런 거 아니고
0: 구철 네.
1: 핸접 같은 건데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아주 힙합스럽게 하는 것이다.
0: 좋아요.
1: 느낌 살려가지고
0: 네.
1: 민수 한번 불러보세요. 들으면서 같이.
0: 네. 좋아요. 마이크 내리지 마세요. 큐.
1: 여기서 어려운 거 찾았어. 우리 한국의 룰라 3-4처럼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0: What you trying to do?
1: 큰일 났다.
0: 참겠습니다.
1: 자, 우리 빨리 뒤에 소절 한번 만나볼게요.
0: 네.
1: 자, 앞에서 화려한 반지를 높이 들어보세요. 파티 구호 같은 걸 약간 배워봤어요. 근데 우리 파티하면 또 중요한 게 드레스 코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중요하죠.
1: 아, 이번 소절에도 또 재밌는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고 브루노의 파티는 어떤 룩을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될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짧게 지나가는데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한번 들어볼까요?
1: 들어볼까요?
0: 여러분 하나도 안 들렸죠?
1: 일단은 이게 흥에 취해서 더 안 들려요.
0: 맞아요.
1: 지금.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0: Maybe designer 하고 shoes. 네, 이 두 단어는 확실히 들릴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자, 나머지, 뭐라고 했는지 네.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0: Wearing Cuban links, designer minks, Inglewood's finest shoes.
1: 약간 여기 두 번은 라임을 살짝 줬고 직역 한번 해볼게요.
0: 네.
1: Wearing Cuban links, 쿠바 사람들이잖아요.
0: 네.
1: 링크라고 했거든요.
0: 네.

0: 그럼 쿠바 사람들이랑 뭔가 연결을 하래요. 그랬는데 뒤에는 또 디자이너 밍크.
1: 디자이너 밍크는 말 많이 들죠.
0: 대충 되죠, 네. 알겠어요. 네. 디자이너의 밍크를 입어요.
1: 네.
0: 그다음에 Inglewood, finest shoes.
1: 맞아요.
0: Inglewood는 LA에 있는 동네 중에 한 개고.
1: Inglewood, always up to no good. 네.
0: Finest는 fine의 최상급이니까
1: 네.
0: 엄청 fine한 잉글우드의 신발을 신어라. 어렵습니다. 자, 밍크랑 슈즈는 대충 알겠어요. 어쨌든 그 뭐 그 잉글우드에 있는 뭐 유명한 신발이 있거나 뭐 디자이너의 그 옷을 입으라는 건데 쿠바 사람들이랑 왜 링크를 하는지를 두 번째 직역불가로 한번 볼게요. 큐방 링크라고 이렇게 쳐보면 우리 금으로 된 체인 목걸이. 힙합퍼들 우리 힙합 형님들
1: 맞아.
0: 목에도 있어요 손목에도 있어요 이런 네. 거를 큐반 링크라고 하는데 옛날에 쿠바의 이민자분들이 마이애미로 건너오면서 금 세공 기술을 가지고 왔고 이런 목걸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1: 네.
0: 그걸 이제 우리 90년대 힙합 아티스트들이 목에 걸면서 플렉스의 상징이 된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체인 목걸이 하고 그다음에 밍크는
1: 목걸이도 엄청 두꺼워요.
0: 이마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
1: 진짜. 네.
0: 요즘 금 시세로 하면 아유.
1: 아마 저희 인덱스 핑거?
0: 진짜 인덱스 핑거보다 더 큰.
1: 한 3분의 일단 저 손가락이 좀 길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두께감 있을 거예요.
0: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린 사지도 못한.
1: 진짜.
0: 그러니까.
1: 너무 무거워 보여요.
0: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체인 목걸이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비싼 밍크 그 브랜드 입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1: Can you buy mink these days? 요즘 밍크 팔아요?
0: 나도 그래서 궁금한 게 왜 힙합에서는 밍크가 부의 상징이
1: 좀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밍크는 이렇게 비싸 보이고 뭐가 좀 이렇게 좀 부주아
0: 하여튼 비싼 물건이다.
1: High class that image, but 그래도 힙합이다.
0: 힙합이다. 그것이 네. 힙합이다.
1: 네.
0: 어.
1: 아 근데 요즘 동물 보호 이슈로 페이크 밍크를 더 입는데요.
0: 그러니까 요거는 옛날 시대를 약간
1: 맞아요.
0: 그 흉내낸 노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 네.
0: 자 계속 이제 잉글우드를 보자면 90년대에 그 힙합이 되게 여러 장르가 이제 느낌이 있는데
1: 네.
0: 서부 힙합이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서요.
1: 맞아요. 캘리포니아, 캘리, 웨스트사이드.
0: 약간 그 플렉스하고 좀 천천히
1: 맞습니다.
0: 느긋하게.
1: 잉글우드라면 LA잖아요. Right? LA, 캘리포니아 이런 힙합 씬에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에 선호하는 신발이 딱 두 가지 있어요.
0: 뭐예요?
1: 하나는 그 나이땡 네, 나이땡의
0: 글로벌 슈즈
1: 완전 흰 색깔 엘포스땡 그 있잖아요.
0: 알죠.
1: 그 신발이랑 그 신발이랑 아유 또 풀네임 말 안 했어요. 풀네임 안 했어요. 엘포스 딱 숫자 뒤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처크티의 그 하이탑 신발 있잖아요. 요즘은 좀 유행이 나갔는데
0: 네.
1: 네. 그 컨버땡.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첫고리 신발.
1: 그렇죠. 그 두 신발. 신발이 아마 잉글우드 파이너 슈즈 딱 그 LA 느낌의 신발입니다.
0: 그런 신발을 신고 하여튼 우리 힙하게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번째 직역 부고야 구간. 이제 잘 들리겠죠?
1: 맞습니다.
0: 불러 볼까요, 같이? I'm wearing Cuban links. Yes, I know me. Yeah. Inglewood's finest shoes. 세 번째 빨리 들어야 되겠다. 자, 이 노래 여기 빼고도 재밌는 표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알려드릴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세 번째로 고른 구간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야? 너무 무례한데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1: 그래요?
0: 너무 루드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ing. Keep up. 아 빨라.
1: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네,
0: 예, 예.
1: 맞네. 혹시... 좀 기분 나쁘겠다.
0: 그러니까
1: 들으면.
0: 모르고 네. 들으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1: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ogging. Keep up.
0: 직역하며 Why you mad? 왜 성질 났어? Fix your face.
1: Fix your face.
0: 얼굴 거칠라고 이래도 된다고 저 딱 그 생각 응?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아는 성형과 있어.
0: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ain't my fault 했어요. ain't 네. 지난번에 했죠. It's not fault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they all be joking 했는데
1: 네.
0: joke 농담할 때 joking이 아니고
1: 네.
0: 약간 반한다는 뜻. 그래서 보면은 걔네 다 나한테 반하는데 네.

0: 그거 왜 승질 났어?
1: 맞아요.
0: 그러면서 얼굴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2: 왜냐면 why are you mad? 왜 이렇게 화나서 화났어? 뭐 표정 관리해.
0: 표정 관리해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거 모르고 들으면 야 너 성형 수술하고 와. 야 니는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미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직업불가 코너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fix face는 얼굴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표정 네. 관리해라.
2: 표정 관리해.
0: 인상
2: my
0: 좀
2: fault. 내 잘못 아니야. It's not my fault.
0: 그쵸?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 네. 짚어봅니다.
2: 24K Magic. 저는 이미 이런 특히 너무 좋아하는 노래니까 네. 가사도 많이 알고 but 이렇게 조금 behind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0: 더 있는 것 같아요.
2: 네네네.
0: 이거 혹시 세 번째 직역불가 구간 우리 친구 사이에도 절대 장난으로 하지 말기.
2: 그렇죠. 친구들끼리 또 fix your face라고 하기엔 좀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0: 하지 말기.
2: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럼 마지막 구간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좋아요.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ing. Keep up. 케밥밖에 안 들린다. 100번 더 들어야 되겠다.
2: So, so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Soyeon Chi has brought Bruno Mars 24K Magic 가사를 한번 살펴보고
0: 네.
2: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뭐 이렇게 풀어보고
0: 네.
2: 네.
0: 그리고 친구한테 좋았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2: 네. 좋습니다.
0: 네.
2: Soyeon Chi,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0: 네.
2: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0: 잘 보내시고요.
2: We'll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Bye bye.

0: How dare you?
1: Yeah. 요즘이요 마이크 타이밍이요 안 맞아요. 네, 조금 그 실력이 녹슬었어요. 네.
2: 우리 부장님이 문자 요정한테 눈치를 준다. 네, 그렇죠. Throwing you hints, giving you hints. 네, 네. 네 방송. 네. 하지 말라 할까요? Or 똑바로 하자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그 힌트들을요. 네. 전 다 쳐내고 있습니다. 네. 네, 모른 척.
2: 네. 네. 자, 문자 요정 웰컴입니다.
1: 이제 오늘의 아지즈송 뭐냐면요. 우리 민수 씨는 굉장히 신발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2: Yes.
1: 네. 신발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
2: 모르면 어떻게 하죠? What if I don't know?
1: 그럼 이제 신발 더 사야죠. 더 사서 이제 실력을 키워야죠.
2: 네.
1: 뭐냐면 Why is thin white paper wrapped around new shoes inside the box?
2: Why is thin white paper wrapped around the shoes mm-hmm. when you for new shoes?
1: New shoes.
2: Oh. 네.
1: Why? 이유가 두 개거든요.
2: 두 개요?
1: 두 개가 있어요.
2: 하나 정도는 알 것 같아요. Oh no, I think I know both.
1: 한번 guess 해보실래요?
2: 네. One is obviously for protection. So no scuffs or no scratches okay. for new shoes.
1: Okay.
2: 그렇죠?
1: 네네네.
2: And number two, the paper absorbs any humidity.
1: 우와!
2: 네, 이게 안에 있는 종이가 그 뭐지 그 네. 습도를 습기를 네. 네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도
1: 우와.
2: 해줍니다.
1: 근데요, 이번에 최초로요.
2: 네,
1: 다 맞았어요.
2: 자,
1: 근데 끝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네.
2: 오늘의 디즈니였습니다.
1: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첫 번째가 moisture absorption and mold prevention 이게 맞아요.
2: 네.
1: 왜냐하면 shoe materials like leather, suede, and canvas are extremely sensitive to moisture and ambient humidity. 그래서 이러한 재질들의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습기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2: yes.
1: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 Mm-hmm.
1: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reventing friction damage and collar bleeding입니다. 이게 신발끼리의 마찰 손상 및 이게 collar bleeding이 이제 이염이라고 하거든요.
2: 네.
1: 이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하는 게 신발을 사시면요.
2: 네.
1: 박스를 다 보관하시나요? 아니면 다 버리세요?
2: It depends. No, it doesn't depend. Oh, yeah, it depends. Daily shoes. If
1: 네.
2: it's if it's you know daily shoes,
1: uh-huh.
2: I'm not gonna take it out of the box every time because uh-huh. I wear it almost every day.
1: 그렇죠.
2: 그러면 박스는 버립니다.
1: 버리고.
2: But if it's like shoes, you know that uh-huh. maybe special,
1: high prices?
2: Like limited edition, Ooh. Special editions, 그런 거면
1: 네.
2: 박스도 보관은 하죠. I do keep the boxes
1: because 네. of the resale.
2: No, I mean, I've never sold my shoes. I've thrown away shoes or given away shoes.
1: 근데
2: 이 그 리셀은 한 적은 없어요.
1: Off the record 하나 해도 돼요?
2: 네.
1: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 2년 전에
2: 네.
1: 민수 씨가 저한테 하나 주셨거든요.
2: 아, 맞아요.
1: 네, 그 비싼 거였어요.
2: 근데 한 번도 안 신더라.
1: 네?
2: 한 번도 안 신더라.
1: 아, 사이즈가 그때 안 맞아가지고.
2: 왜요? 9.5, right?
1: 그게 몇이죠? 한국으로 치면? 275?
2: 한 75 정도 될 거예요?
1: I'm 65.
2: 아, 그럼 너무 컸어요?
1: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근데 아직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fact.
2: 그
1: 네.
2: 비싼 거예요, 진짜.
1: 비싼 거예요.
2: 네.
1: 제가 보고
2: 백화점에서 팔아요.
1: 근데요, 팔려고 해도요, 박스가 없어서. 팔려고 해도 박스가 없어서.
2: 요.
1: 박스가 없어서 그 전체 가격을 못 받더라고요.
2: 네.
1: 네. 근데 뭐 알아봤습니다. 네. Thin white paper, where wrapped around new shoes inside the box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 나 이분 네. 선물 절대로 안 줘 다시.
1: 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0: 안 팔고 있습니다. 네네네.
1: 팔라고 했잖아요.
0: 아 전혀 아니에요.
2: Okay, I believe you. All right, Moon Jae-jo,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segment of Did You Know. Enjoy your holiday. We'll see you back here later.
0: Bye bye.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world. BEFM, Busan Yeongeobangseo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K-culture is no longer a fleeting trend, but a powerful force drawing people to visit Korea in person. And to connect this global enthusiasm for K-culture with new ways of traveling, an expert who has spent 42 years on the front lines of tourism has launched a new challenge in Busan. Today, we speak with Mr. Kim G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We're going to discuss the new tourism possibilities opened up by K-culture and what Busan needs to grow into a premier destination where people come to learn and experience K-culture firsthand.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기헌 K-Bridge International 대표와 함께합니다. K-culture가 관광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지 또 부산이 세계인이 K-culture를 배우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도시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K-Bridge International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Bridge International 대표이자 영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교수인 김기헌이라고 합니다.
0: 네.
1: 저는 오랫동안 36년 넘게 이제 한국항공사에서 현장을 주로 이제 누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은퇴 후에는 대학에서 6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총 42년을 관광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랜 공직과 학계 경험을

0: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젊은이들이 하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네.
0: 이제 대한민국 관광은 단순한 방문 관광, 지나가는 관광을 넘어서 세계인이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오는 체류형 에듀튜어, 런케이션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저희 케이브리지 인터내셔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전 세계 청년과 글로벌 인재들에게 우리의 고유 문화와 언어, 사회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 설립된 글로벌 K-컬처 전문 기관입니다.
1: 네.
0: 42년의 현장 노하우와 학문적인 통찰을 총동원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K-컬처 교육과 교류의 중심지, 한류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열정으로 이 시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또 일상을 깊이 경험하는 여행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So he introduces himself as Mr. Kim Ki-hyun,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and Convention at Yongsan University. Having spent 42 years in tourism acros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ademia, he shares that he launched a new business venture to drive a paradigm shift from simple sightseeing to stay-over educational tourism. He called it Learncation. He explains that K-Bridge International is a specialized global K-culture institution founded to serve as a bridge, providing international youth and talents with deep, systematic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Combining his 42 years of field expertise and academic insight, he aims to establish Busan as a premier global center for K-culture education and exchange. Now, you are currently preparing for the first Global Youth K-Culture Forum taking place on October 19th. So what inspired you to plan this forum and what key topics will be highlighted? 네, 오는 10월 19일 첫 번째로 열리는 Global Youth K-Culture Forum을 준비 중이신데요. 이 포럼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0: 예, 오는 10월 19일 날 글로벌 유스 K-컬처 포럼이라는 국제회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류, K-컬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청년들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야심차게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요. K-컬처의 확장성, 체류형 관광으로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1: 네.
0: 기존의 대중문화 소비를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의 언어인 언어, 뷰티, 케이팝, 전통문화 등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에듀튜어가 어떻게 지역 경제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부산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국내외 최고의 관광 분야 또 한류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멕시코의 500만 인플루언서 등 한 10여 명의 해외 인플루언서 그리고 글로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국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한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1: 네.
0: 저는 이 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향후 전 세계로 뻗어나갈 KEV, KEV, K-Culture Experience Village 동문회의 든든한 뿌리를 다지고요. 부산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청년 연대와 한류 관련 비즈니스 기회들이 창출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부산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So the Global Youth K-Culture Forum on October 19th is an ambitious event designed to explore the sustainable future of K-culture and foster solidarity among global youth. He notes that the central themes focus on the expansion of K-culture and the future of stayover tourism, diving deeply into how Learncation, where youth worldwide experience Korean language, beauty, K-pop, and traditional heritage, can revitalize local economies and global networks. Bringing together tourism experts

0: experts, international influencers, and global youth. The forum aim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KEV, so that's short for K-Culture Experience Village Alumni Association, creating sustainable global networks and business opportunities centered in Busan. Well, simply, you know, beyond just simply consuming K-content,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orldwide now want to visit Korea to learn and experience it firsthand. How can this current global K-culture wave become a new opportunity for Korean tourism? 이젠 K-콘텐츠를 보는 걸 넘어서 직접 한국에 와서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K-컬처 열풍이 한국 관광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1: 예전에 그 과거에 외국 관광객들은 와서 관광지나 고궁을 찾고 쇼핑하던 관람형 지나쳐가는 관광객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세계인이 보여주는 관심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0: 네.
1: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직접 살아보고 싶어하고요.
0: 네.
1: 또 K-팝을 보는 것을 넘어서 안무를 직접 배우고 한국인의 일상을 오롯이 체감하고 싶어합니다. 즉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이제 참여자, 생산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놓쳐선 안 될 강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질적으로 담아낼 체류형 인프라, 또 한류 올인원 프로그램은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외국인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단 몇 번의 쇼핑과 관광지로 안내하고 돌려보내는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은 진수를 맛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0: 네.
1: K-콘텐츠의 인기를 지속 가능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로 온전히 치환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교육과 생활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관광 분야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0: 네, 이 관심을 오래 머무는 여행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So he notes that while past foreign tourists engaged in passive sightseeing and shopping, global audiences today have evolved from consumers into active participants who want to learn K-pop, choreography, and experience everyday Korean life. He emphasizes that this shift present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Korean tourism industry. However, he critically points out that the infrastructure and all-in-one stayover programs needed to fulfill this demand remain severely lacking. To translate the popularity of K-content into sustainable economic and cultural value, he stresses the urgent need to expand tourism into education and lifestyle experienc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K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Well, you pay particular attention to stayover educational tourism. How much potential do you see for this type of stayover educational program and tourism to grow into a new industry in Korea? And what can we learn from successful overseas cases? 대표님이 특히 주목하는 것이 체류형 에듀 투어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분야가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체류형 에듀 투어가 이제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면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전 세계 MZ세대의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이자 트렌드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지나치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북미 등의 선진 관광 국가들은 이미 어학연수와 현지 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엠포렉스를 통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1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머무는 동안 느끼는 소속감,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처라는 한류의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편안한 그리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결합한다면은 단기 방문 관광

0: 관객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최재영 장기 글로벌 관광객이자 한국을 사랑하는 인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관광의 체제를 단기 위주에서 중장기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여행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2: So he expressed his firm conviction that stayover educational tourism is the most powerful growth engine and blue ocean shaping the future of Korea's tourism industry. He highlights that the defining travel trend among global Gen Z and millennials is the desire to live like a local. He notes that leading tourism destinat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lready generate immense added value through programs combining language studies with immersive local culture. He emphasizes that the key lesson for Korea lies in establishing program structure along with a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ity building for visitors. Well, turning these possibilities into an actual tourism product led to the creation of the Global K-Culture Campus.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rogram this is and what sets it apart most from existing K-Culture tourism offerings? 이런 가능성을 실제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것이 글로벌 K-Culture 캠퍼스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기존 K-Culture 관광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예, 저희들은 케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K-Culture Experience Village입니다. 제가 평생 42년간의 관광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들었는데 국내 최초의 최재영 K-Culture 몰입 아카데미입니다. 기존의 K-Culture 상품들은 단순히 콘서트 관람이나 그 관광지 방문 위주로 산발적인 체험에 그쳤습니다. 또한 퀄리티나 또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캐브는 호텔과 캠퍼스 안에 숙박, 음식, 전문 교육, 한류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투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올인원 원스톱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1: 네.
0: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부산시의 그 공식 지원과 스폰서십이 더해져서 참가자들은 프리미엄 패키지인 해운대 마린시티의 숙박, 전식사, 일정 식사, 또 다양한 한류 전문 교육, 또 부산 일일 관광을 포함해서 전무후무한 가성비의 그 이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0: 저희들은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요. 참가자들은 매일 오전에는 한국어와 K-Culture 이론을 배우고 오후에는 다양한 한류를 배우게 되는데 하루에 두 종목씩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K-POP하고 K-뷰티를 하고 그다음에 K-댄스와 K-푸드 그리고 한국 예절 또 태권도 등을 집중적으로 체득하면서 해운대 그리고 부산 한국의 한류의 매력을 만끽하게 됩니다.
1: 네.
0: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본국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평생 연결될 캐브 동문회의 자부심을 품은 글로벌 K-Culture 전파자로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2: 그렇군요. So it's very interesting. So he introduces KEV, or the K-Culture Experience Village, as Korea's first residential K-Culture immersive academy designed by consolidating his lifetime of tourism expertise. Unlike existing K-Culture products that offer scattered experiences focused on attending concerts or visiting tourist sites, this provides all-in-one, one-stop ecosystem combining accommodation, din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tours within a hotel and campus environment. Participants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K-culture theory in the morning while immersing themselves in K-pop dance, K-beauty skincare, makeup, K-food cooking, and traditional Korean etiquette in the afternoon, all while exploring Haeundae and Busan. He hopes that returning participants leave not merely as tourists, but as global K-culture ambassadors carrying lifelong pride as members of the CAVE Alumni Association. Well, among foreign tourists,

0: chorus the phrase Busan fever, right? Which refers to an urge to revisit Busan that lingers long after leaving, has even begun to merge. So having experienced overseas tourism markets for a long time a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continuing as a tourism expert today, what do you see as the biggest reason foreigners find Busan so captivating?
1: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산에 다녀온 뒤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부산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관광 현장을 지켜보신 전문가로서 외국인들이 부산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 요즘 부산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산에 열광하고 요즘 부산병이라고 불리는 증상까지 있는데요. 부산만이 가진 독보적인 그리고 다이내믹한 입체성 때문입니다.
0: 네.
2: 과거에 서울을 주로 방문했다면 서울은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리고 현대와 과거의 조화를 보여준다면 부산은 최고 수준의 해변들과 마린 시티의 초고층 빌딩 숲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 골목문화 뭐 흰여울이나 감천문화마을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그 맛거리, 미식까지 동시에 품고 있는 보기 드문 글로벌 해양 메가시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2: 도시 전체가 역동적이면서 따뜻한 환대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서 부산병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로 연결하고 재방문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구경거리를 넘어서 배움과 네트워킹이 있는 체류형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K컬처를 배우기 위해 한 달 또는 몇 주 동안 부산에 머물며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에듀튜어나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대폭 확충되어야 됩니다.
0: 네.
2: 머물면서 일하고 또 한류를 배우는 이런 과정 자체가 부산 팬을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결국 보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부산에서 배우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So he emphasizes that the core reason foreign tourists fall for Busan and develop what we call Busan fever lies in the city's unique, dynamic, multi-layered appeal. While Seoul offers the grand appeal of a massive metropolitan center, he highlights Busan as a rare global marine megacity that combines world-class coastal sites like Haeundae Beach and ultra-tall skyscrapers, right, alongside alleyway culture, blending tradition with modernity and also rich culinary experiences. He emphasizes that the entire city just has this both vibrant dynamicness and also a warm energy of hospitalit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Kim K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Now, stayover tourism is crucial because of its direct link to the regional economy. If stayover tourism like the Global K-Culture Campus takes off, what kind of changes can it bring to Busan's tourism industry and local economy? 체류형 관광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K컬처 캠퍼스와 같은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부산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지역의 청년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2: 체류형 관광이 중요한데요. 지역 경제의 뿌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 관광객들은 주로 대형 관광지나 면세점만 소비하고 떠나지만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그런 체류형 관광객들은 지역의 식당, 카페,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을 일상처럼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의 파급효과가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노인과 바다라는 그 부산의 그런 슬픈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청년 창업들 청년들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0: 네.
2: 뿐만 아니라 부산의 청년 인재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가 열릴 것인데요. 글로벌 청년에게는 K-POP 댄스를 가르치고 K-뷰티를 전수하며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주체로서 지역 인재들이 직접 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도 부산에서 세계를 상대로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추구형 체류형 관광이고, 부산에 이것을 선물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0: 네, 예, 무엇보다 부산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세계와 연결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큰데요. He emphasizes that stayover tourism provides the surest path to strengthen the roots of the local economy, while general tourists primarily spend money at major attractions or duty-free shops before departing. Stayover visitors, they can use local restaurants, cafes, traditional markets, and neighborhood alleys as part of their daily routines. Now, also, he points out that this opens up leap-forward opportunities for Busan's young talent and cultural artists. Local youth can actively lead as key players teaching K-pop dance, sharing K-beauty, guiding visitors through Busan's history and culture as well. He reflects that creating global jobs allowing young people to work with and connect to the world right from Busan is the greatest transformation he wishes to give the city through stayover tourism. Well, what kind of lasting transformation do you hope to achieve through K-Bridge International moving forward? 그럼 앞으로 K-Bridge International을 통해서 부산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2: 저희 K-Bridge International은 글로벌 K-Culture 캠퍼스, 케브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마이스 및 글로벌 교류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거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2: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케브, K-Culture Experience Village를 통한 글로벌 한류 인재 양성. 두 번째는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부산에 모이는 글로벌 컨벤션 및 마이스의 목적지화를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를 결합한 K-골프, 품격 있는 골프 관광객을 대량 유치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저희 세 가지 축입니다.
0: 네.
2: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변화는 대한민국 부산이 단순히 관광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항구 도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과 전문가들이 모여들고 배우고 일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아시아의 런던,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제국의 심장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0: 네.
2: 저는 42년 동안 관광에서 쌓아온 모든 그 노하우와 경력을 투입해서 부산이 세계의 무대의 중심에서 관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위대한 첫 걸음을 확실하게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0: 네, 앞으로 행보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So he outlines three major pillars aimed at elevating Busan into a global hub for MICE and international exchange, cultivating global talent through the K-Culture Experience Village, establishing Busan as a world-class convention and MICE destination for global opinion leaders, and promoting premium K-Golf tourism tied to Korea's high-quality infrastructure. Dedicating all his passion and experience from 42 years in the industry, he pledges to ensure these initial steps succeed, placing Busan firmly at the center of the global stag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예, 우리가 가진 한류의 힘,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이 가진 잠재력은 우리 부산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10월과 11월에 진행되는 케브 한류 에디투어 파일럿 프로그램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행복하게 한류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첫 교육생들이 케브 동문회에 일기가 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K-Bridge International은 부산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0: 빛날 수 있도록 늦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한국 관광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K-Culture의 힘과 또 부산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So he expresses and highlights the potential of Korea's cultural strength and Busan's heritage, asking for listeners'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upcoming KEV Hallyu Eju Tour pilot program and historic launch of the KEV Alumni Association as well. And definitely it was a time where we can just feel the potential of our city of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Gi-hun here in the studio, CEO of K-Bridge Internation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기현 K-Bridge International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epper Tones with Thank You.

0: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So we do have Ms. Woo-ji-eun connected,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Medellin, Colombia. Now, as everyone knows, a major earthquake has struck Colombia. So please bring us the latest. 네, 콜롬비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죠. 현재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현지 시간 지난 8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34분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 델 팔말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인데요. 8월 13일 현지 시간 기준 현재까지 283명이 사망하고 3,970명이 부상, 37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전국 14개 주 400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5만 3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13일까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0: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So a magnitude 7.4 earthquake struck near San Jose del Palmar in Colombia's western department of Choco at 7:34 a.m. local time on Monday, August 10th. It is the strongest earthquake recorded in Colombia this century. And as of August 13th, 281 people have been confirmed dead. 3,970 have been injured and 379 remain missing. More than 53,000 people have been affected across over 400 municipalities in 14 departments. The Colombian government declared a three-day period of national mourning through August 13th. Well, you were in Medellin, about 190 kilometers from the epicenter. So what did you experience?
2: 네, 통신원님도 진원지에서 멀지 않은 메데진에 계시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1: 네, 저는 진원지에서 약 190km 떨어진 메데진에 있었는데요. 진동이 그래도 정말 강했고, 체감상 몇 분간 이어지는 것 같았고, 산반에서도 물건이 떨어지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또 제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고 지진 다발적 쉬시는 지인들도 이렇게 강한 흔들림은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our reporter said the shaking was extremely strong. It seems to continue for several minutes. Items fell from shelves. Cracks appeared in buildings and people. Especially our reporter says she could feel swing from side to side. When emergency sirens sounded, residents evacuated from buildings. Even people from earthquake-prone areas said they had rarely experienced shaking of this intensity. Then how are the rescue operations progressing?
2: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구조 작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리에서만 7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여러 붕괴 현장에서 활동 중이고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등 국제 구조팀도 현장에 도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페레이라에서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약 35시간 만에 한 여성이 살아서 구조되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 어려워지고 여진과 불안정한 건물이 구조대원들의 작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So rescue efforts are continuing across the affected areas. In Cali alone, more than 700 rescue workers are operating at several collapse sites. International rescue teams from Mexico, Peru, and El Salvador have also arrived to assist. In Pereira, a woman was rescued alive from the rubble after approximately 35 hours. However, rescue condi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as aftershocks continue and damaged buildings remain unstable. So it is a grave situation, and we do hope rescue workers can safely reach those still missing. Well,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regions that suffered the most severe damage.
2: 이번 지진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네, 칼리, 페레이라, 마니살레스, 초코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에서는 과외 대학병원 일부 건물 3개층이 붕괴되어 600명 이상의 환자가 긴급 대피해야 했고 전국적으로 9,5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마니살레스에서는 도시의 상징인 대성당의 천탑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해졌고요. 또 초코 지역은 도로 파손과 험난한 지형, 통신 부절로 일부 마을은 아직도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2: I see. 복구에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o now Cali, Pereira, Manizales, and Choco are among the hardest hit areas in Cali, Colombia's third largest city. Three floors of a building.

0: Valle University Hospital collapse, forcing more than 600 patients to evacuate. Nationwide, more than 9,500 homes have been destroyed. In Manizales, the spires of the city's landmark cathedral collapse. And in Choco, damaged roads, rugged terrain, and communications outages have made some communities difficult to reach.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possible economic effects linked to Korea. So what is the situation? 이 피해 지역 중에 한국과 연결되는 경제적 영향도 있다고요.
1: 네, 커피 이야기인데요. 페레이라와 메니살레스는 콜롬비아 커피 산지의 핵심 지역인 에헤 카페테로에 속하는데요. 도로 파손과 인프라 피해로 커피 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수출국이고 한국도 콜롬비아 커피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어서 이번 피해가 길어지면 국제 커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concern centers on coffee. Pereira and Manizales are part of the Eje Cafetero, Colombia's major coffee producing region. Damage to roads and other infrastructure has disrupted coffee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As we know, Colombia is the world's third largest coffee exporter, and South Korea imports a significant volume of Colombian coffee. So if the disruption continues, it could affect international coffee prices. Well, above all, we do hope recovery efforts can proceed quickly and safely. Turning to our final story, former President Gustavo Petro has reportedly applied for permission to travel abroad. Now, why is Senate approval required?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구스타보 페트로 전 대통령이 출국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출국 전 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한국에서는 꽤 낯선 제도인데요. 콜롬비아 헌법 19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려면 반드시 상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으로 직위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페트로 전 대통령은 퇴임 닷새 후인 8월 10일 향후 1년간 개인적, 정치적, 학술적 활동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0: Interesting. So this is a system that may be unfamiliar to Korean listeners. Under Article 196 of Colombia's constitution, a former president must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Senate to travel abroad within 1 year of leaving office. Failure to follow this procedure can legally be recorded as an abandonment of office. On August 10th, 5 days after leaving office, former President Petro submitted an official letter to the Senate requesting permission to travel abroad over the next year for personal, political, and academic activities. And has the application generated political controversy? 이 출국 허가 신청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전직 대통령 안드레스 파스트리아나가 페트로가 선거 자금과 재임 중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는 상원이 출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페트로를 출국 금지할 사법적 결정은 존재하지 않고 인터폴도 8월 3일 기준 페트로에 대한 수사 기록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0: I see. So former President Andres Pastrana actually has publicly urged the Senate not to grant permission until Petro addresses allegations concerning campaign financing and corruption during his term in office.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judicial order preventing Petro from leaving the country. Interpol also confirmed as of August 3rd that it has no record of an investigation involving Petro. So the Senate's decision has not yet been announced,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Senate's decision. Thank you so much for the report today. 네, 오늘 콜롬비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우지은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우지은 based in Colombia, Medellin, and she is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Colombia.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2: From the heart of Busan to the pulse of the world, Global City, Local Voices, this is Busan Worldwide.
0: Now, it seems that what makes a city vibrant and appealing comes down to its people and the connections they make, right? From residents taking part in small but meaningful changes like improving unfair regulations, shaping the design of their neighborhoo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Beach.
2: Oh yeah.
1: Camping.
2: Oh yeah.
1: Swimming.
2: Oh yeah.
1: Summer is awesome.
3: Mosquitoes.
4: Oh no.
3: Tropical nights.
4: Oh no.
3: Food poisoning.
4: Oh no.
3: Summer is awful.
1: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3: Oh really?
1: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E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주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Oh, I love it. It's Monday Groove with 예. TJC.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How do you like the new signal? 시그널 음악이 좀 바뀌어 주셔서.
1: 예, 음악이 너무 반가워서.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죠? 네. 이 시그널 음악이 네. 누구의 노래입니까?
1: 저의 부산 그루브. 네, 부산 그루브입니다.
0: 아, 근데 네. 웃긴 게 나 항상 So this segment by the way is English and Korean Monday Groove with TJ. So we'll jump between. 근데 나 항상 그 전 시그널이 그 You're so popular, be my formula. 그거는 항상 DJ씨 목소리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 네. 아 맞다. 사이다. 사이. 아, 근데 몰랐어요. 네. DJ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1: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또 아무튼. 멋진 또 가수와 또 헷갈려 주시고.
0: 네. 네.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무튼 네. 잘 지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Good.
1: 어저께도 우리

0: 그 광안리에서 발코니 음악회라고 있거든요.
1: Balcony music.
0: 예,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해서 차가 없는데 거기에서 어제 그 공연도 하고.
1: Oh, nice.
0: 예, 즐거운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1: 사람 진짜 많이.
0: 예, 맞아요. 있었지. 차 없는 거리 아니더라도 광안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면 거기 이제 차도에 사람들이 엄청 자유롭게 다니고 뭐 버스킹도 많이 하고 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마술도 하고 플리마켓도 있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길거리 네. 음식도 있고 뭐 등등. 아, 그리고 좋은 거는 완전 가족 위에서 뭐 시민 위에서 네.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0: 맞아요.
1: 아, 부산 그룹 음악과 함께 퍼펙트.
0: 행복했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아요. So 네. listen, are you gonna do that again? 다시 그 그거 말코니 뮤직을 하실 거예요?
0: 어 불러주시면 또 하죠.
1: 아 알겠습니다.
0: 어디든 네. 달려갑니다. 네.
1: If you are out in Gwangalli or if you were out in Gwangalli the weekend, maybe you saw 부산 그룹 TJCM 부산 그룹. 자 우리 네. 코너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노래 네.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0: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1: 러러. 목소리 이렇게 I hear babies cry.
0: 그게 더 좋았어요.
1: 미안해, 미안해.
0: 그게 더 좋았어요. 약간
1: I didn't warm up. You guys 판단하지 예뻤어. 마세요. 나 목소리는 warm-up은 안 했어요.
0: 아,
1: 오늘
0: 좋았습니다.
1: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1: 오늘만 얘기를 예. 하는 게 웜업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 재밌었어요.
0: 목소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1: Thank you very much. Listen, 다음에 우리는 앨범 만들자.
0: 아,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1: 좋은데. 아, 자, That was What a Wonderful World by Louis Armstrong,
0: yeah.
1: Satchmo as they knew him. 아, 근데 이 노래가 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0: 일단 루이 암스트롱의 엄청 그 파퓰러한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
0: 엄청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특히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어서 선곡했어요.
1: 이 네. 노래 진짜 내가 옛날 클래식 노래 중에 몇 가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
1: 니나 시몬 Sunday in Savannah.
0: 아.
1: 그 노래 아세요?
0: 아, 들으면 알겠죠. 제가
1: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아, 네네.

0: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오. 그런 뭐 그 정도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 네.
0: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1: 아, 미리 말씀해가지고 같이 아 근데 다음에 한번 또 같이 할 기회가 있겠죠.
0: 노래방 네. 가자.
1: 아 노래방.
0: Let's go to the 노래방. So Louis Armstrong, that is a song. It's basically he's just talking about how beautiful things are in the world.
1: 네,
0: he
1: 네.
0: sees all these simple things in life, and he thinks, wow, this is beautiful. 아 진짜 의미가 담긴 가사입니다.
1: 네. 맞아요.
0: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세상에 대해서 네. 간단한 뭐 소확행에 대해서 와,
1: 맞아요.
0: 아름답다라는.
1: 네. 저는 특히 이런 그 의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자극적인 것들 어릴 때는 자극적인 거 좋아했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네. 아 하고 또 우울하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0: 아.
1: 지금은 진짜 해운대나 광안리 네. 가서 바다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너무 그거는, 평화로워서
0: 맞아요. 그거는 네. 행복이다.
1: 마 진짜 행복해요.
0: 근데 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1: 그렇지,
0: 그래요.
1: 그렇지. 아 그래서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0: 맞아요. 네. 당연하죠. So 네. It's interesting. So TJ she says. You know, back in the day, it was great to have these kind of really exciting songs or like the obvious lyrics of I'm sad, so I broke up so you can cry and etc. But these days, because we're getting old, we just enjoy the simple things, you know. 맞습니다. Did you know that Louis Armstrong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scat singing?
1: Ah.
0: Scat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1: Scat?
0: 스카프라브르비 브라브르브르브르브르브르 그걸 아시죠?
1: 하는 것. 네. 네.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은 뭐 스캣의 아빠라고 아,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런 노래도 들으셨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 아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0: 아 네. 네. 어우,
1: 제가 근데... 너무 오래전 가수라서 네. 제가 잘 몰라요. 노래 부르는 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네. 익숙하고 그분의 어떤 스토리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접하지 못했어요.
0: 근데 네. 재밌는 거는 Scatman John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 스타일이라서 저희 시대 뭐 어렸을 때 그런 스타일이 장르가 인기가 없었어요.
1: 아.
0: 그래도 한 가지 남자가 뭐 한 가수 Scatman John 어떤 진짜 재미있는 댄스 EDM도 아니지만 댄스 노래가 만들었어요. 아바라바리 빠빠빠라뽀 빠빠빠라뽀 그 노래 아세요?
1: 예. 빠빠빠라뽀뽀
0: 그거는 예. 스캣맨 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튼 네. enough about Scatman John.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네, 뭐 네. 노래 부르면서 어려운 발음 뭐
1: 사실 그 첫 번째 어렵던데. 부분들은 그래도 귀에 익숙했는데 I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이 부분을 제가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혹시 로라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0: 그러면은 네. 왜냐면 제가 노래 불었을 때 I remember we don't say I we say 아.
1: 아.
0: I see skies of blue. So skies
1: are blue. Skies are. 아, blue. 어로 하면 되군요.
0: Skies are blue.
1: Skies are blue.
0: And clouds of white.
1: Clouds of white.
0: Of white.
1: Of white.
0: 근데
1: of white.
0: 후 소리 어렵다.
1: 아, clouds of white.
0: 나는 white 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clouds of white. Clouds of white.
1: White.
0: 그래서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Clouds are white.
0: 아. Of 소리 힘드시면.
1: 네, 맞아요. Of가 힘들었어요.
0: Yeah.
1: 항상 그 of가 힘들었고 뒤에도 blessed the day. 그리고
0: blessed day.
1: Blessed day.
0: So bright blessed day. So blessed is like. Blessed. 한국 사람들이 blessed 보시면 드 소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blessed처럼
1: blessed.
0: Blessed day.
1: Blessed day. 아.
0: Day. So blessed day 하면 이상하다.
1: 아.
0: 그래서 뭐

0: D-O-N-T 하지마 don't 할 때 D-O-N apostrophe T로 스펠링 하잖아요.
1: Yeah, yeah.
0: So when we write the word don't, we have don't. It's do not. And the apostrophe stands for removing something in the word. 그래서 when I think about like teaching how to say things like blessed day,
1: blessed
0: instead
1: day.
0: Of blessed day, we say blessed day.
1: Blessed.
0: So blessed day.
1: Blessed day.
0: Blessed day. It's like an apostrophe. Blessed day.
1: Ah.
0: It's like you join a 합쳐서. Blessed day.
1: Blessed day.
0: 맞아. Oh, perfect.
1: Oh, 지금 그래요?
0: Yeah, perfect.
1: Blessed day.
0: Yeah. Blessed day.
1: I see skies are blue and clouds are white.
0: Clouds are white.
1: You clouds could, are white.
0: White 하지 마세요.
1: Clouds
0: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쉬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 미국 발음으로 하시면 쉬워요.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0: Oh, perfect. Mm-hmm.
1: The bright, blessed day.
0: Blessed day. Oh, perfect.
1: Blessed day and dark sky.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0: Sacred.
1: Sacred. Sacred night.
0: Secret처럼 근데 sacred. C-R-E-D. Cred. 그거는 어렵다. 한국 사람 뭐 발음 때문에 우리 받침 때문에 받침 필요하니까 그래서 sacred, sacred.
1: Sacred. Yeah.
0: Sacred. 근데 sacred. Cred.
1: Sacred. Sacred night.
0: 맞아요. 그리고 보시고 dark sacred night. C-R-E-D.
1: Sacred
0: 그 D 소리도 D 하지 마시고 night. 왜냐면요. night.
1: Secret,
0: 혀가
1: night.
0: night 시작하는 소리가 혀가 여기. 그래서 sacred night.
1: Sacred night.
0: Perfect.
1: Sacred night.
0: Perfect. 그래서 저희 혀가 I'll over exaggerate with my tongue. 네, 혀 보세요.
1: 예.
0: 이미 뭐 미리 미안합니다.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1: Sacred so, night.
0: Blessed day.
1: Blessed
0: heart
1: day. Blessed day.
0: Perfect.
1: The dark
0: sacred
1: night. Sacred night.
0: Sacre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세요?
1: sacred.
0: Sacred
1: 그 비밀?
0: Secret.
1: 그건 secret.
0: 그거는 secret이에요. 비밀은 secret. Sacred는 박 PD. 신성한.
1: 신성한.
0: 신성한. 그래서
1: 근데,
0: 신 같은 아주 특별한 뭐 누구나 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지도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지도 않고 완전 특별한다.
1: 어두운 신처럼. 밤이 아주 운치 있는 밤이다 이 말인가? 네, 그렇죠.
0: 뭐 신성 신 sacred
1: sacred
0: so secret처럼
1: sacred,
0: sacred night sacred
1: the dark sacred night
0: oh good
1: the dark sacred night
0: 쉽지 않아요.
1: 어렵다.
0: 근데
1: sacred night
0: this song is kind of more about how beautiful the world is. You know, sometimes we tell someone you're amazing, you're beautiful, or you're really good at what you do. 진짜 칭찬하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0: 모든 것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완전 뭐 뜻깊은 칭찬하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궁금해. I'm very curious. 이 노래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것 같습니다. No.
1: 네.
0: 그냥 yes.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멋지다 아니면 뭐 예쁘다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진짜 잘한다 그런 칭찬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J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1: 칭찬.
0: 칭찬 자주 하시나요?
1: 저는 칭찬 너무 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좀 안 좋은 점을 아예 잘 못 봐요.
0: 와우, 긍정적이다.
1: 네.
0: So positive. So you only see the good in things, right? 오케이.
1: 그러니까 막 친구들 특히 밴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뭐 나의 파트너가 그 사람이 조금 약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하는 거를

0: 같이 더 살리려고 하면 음악이 훨씬 더 좋아져요.
1: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2: When you give a 칭찬, when you give a compliment, people seem to do better.
1: 뭐 믿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생각에.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들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맞아요. 자신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점점 기분 안 좋게 만들어서 뭐 퍼포먼스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칭찬 좀 배울까요?
0: 아, 좋습니다.
1: 오키도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0: 오키도키를
1: 첫 번째로 어떤 거?
0: 아, 그러면 머리, 옷의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린다.
1: 아,
0: 너 오늘 엄청 잘 어울린다.
1: 아하. 이게 진짜 so like something looks good on you. 이게 뭐 이 예쁜 치마가 잘 어울려요. 이 색깔을 잘 어울려요. 머리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근데 영어로 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누구나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우리 피디님한테 피디님 머리 잘라서 내가 피디님 머리 잘랐어요.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근데 피디님은 잘 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0: 네.
1: 근데 내가 다른 외국인한테 머리 잘랐어요. Looks good.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you change your hair. 네. 좀 갑자기 좀 센시티브한 느낌 될 수도 있어요.
0: 진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this looks good 대신에 you look great.
0: You look great.
1: Yeah, you look great. 아주 심플하게
0: 너 좋아 보인다.
1: 왜냐하면요, this 어울린다. Suits you, S-U-I-T-S, you. This suits you. So, this hairstyle suits you. These clothes suit you.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이 전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런 느낌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 그럴 수 있지.
1: 네. 그래서 suits you, 친한 친구한테 this shirt suits you. 그렇게 하면 no problem, 친한 친구. 근데 모르는 사람, wow, you look great. 간단하게.
0: 네. 네.
1: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you look great. 끝.
0: You look great today. You look great.
1: Today 하면 today는... 어제는 안 했어?
0: 아, 그렇구나.
1: 원래는 아니야?
0: 오.
1: 네. 자, 그래서 it suits you. 뭐 친한 사람한테 아니면 you look great. 그냥
0: you look great.
1: 두 번째 어떤 거?
0: 아니면 그다음에 공연을 보고 누군가 친구 공연을 제가 봤어요. 공연 너무 좋았다. 그거 어떻게 해요?
1: 공연을 잘 봤어요. That was great.
0: That was great.
1: 아주 간단하게 하면 that was great.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다면 if you want to be more specific, you were amazing.
0: You were amazing.
1: You were amazing.
0: You're amazing.
1: Or I loved your solo. 예를 들면 뭐 드럼 솔로 있었다 있거나 뭐 기타 솔로 있었거나 I loved your solo.
0: I loved your solo.
1: Yeah.
0: Sounds great. 이건 좀 다른 거예요?
1: Sounded great.
0: Sounded
1: 이미
0: great.
1: 다 봤으니까 sounds great 보는 중이에요.
0: Sounded great.
1: Sounded great. 와, sounded great.
0: Sounded great. Yeah.
1: 그리고 TJ 씨 좀 스웩 있게 sounded great, bro.
0: Sounded great, bro. Yeah.
1: It's busy.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0: 뭔가 잘 생겼다. 아니면 예쁘다. 뭐 이런 거. 그것도 하면 좀 그렇죠.
1: 영어로 하면 안 돼요.
0: You are handsome. 이래 하면 이상하죠.
1: 한국 사람에서 외국인한테 괜찮은데 그리고 반대적으로 괜찮고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외국 사람한테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이라는 말이 괜찮은데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완전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너무 가벼운 말이라서. 대신에
2: 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아니면 재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0: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군요.
2: 그러니까. 네, 맞아요.
0: 아니 근데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외모보다는 뭔가 오늘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가 맞아요. 좋은 것 같아. 뭐 컨디션이 오늘 좋아 보인다. 뭐
2: 그것도 나 아 그것도 안 별로 좋아요. 안 좋아. 기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에요. 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외모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긴 한데 내 얼굴은 내 얼굴이다. 내 몸은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뭐 크게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조절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0: 아, 이건 진짜 문화의 차이다.
2: 맞아요. 네.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2: 기분 좋지.
0: 잘생겼다. 오늘 잘생겼는데.
2: 근데 나한테 와우 너무 좋아. 아름답다. 그런 말을 진짜 가벼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와 로라 그 연구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뭐 어떤 거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좋다고. 아. 내 얼굴은 할머니 때 얼굴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뇌가 계속 뭐 운동하면 계속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0: 와, 이거 진짜
2: 문화차다.
0: 문화차다.
2: 네. 맞아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무튼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네, we learned 그렇습니다. a lot today and I think we mostly spoke in Korean but that's all right. So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0: Yep.
2: Let's go.

0: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네. 좋아요. TGC will see you next week.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1: All right, let's have another song. This is 최유정, Perfect Targe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드디어 우리 오빠를 내가 직접 만나는 날인데 오, 너무 떨린다.
3: Excuse me, can I see your ticket?
2: 아, 티켓. 여기 표 여기 있어요. My ticket.
3: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njoy the show.
2: Thank you.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1: Na-na-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2: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아,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아,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저기요. Hello.
4: Hi. Is there a problem?
2: No problem. Here, no internet.
4: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2: Internet no working? 뭔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4: Is everything okay?
2: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날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4: 내 빗댄 눈물 내 마지막 숨을 가져
2: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The internet isn't working.
2: The internet isn't working.
1: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3: The internet isn't work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Oyster!
3: English.
4: 대체공휴일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신가요? 하루를 더 물으시니까 괜히 자유로운 기분 들지 않나요?
5: It really does. I mean, I'm supposed to be at work today, but, you know, I get to just stay home, right?
4: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잠깐 벗어나는 시간! 그게 진짜 해방 아닐까요? 여러분의 히브리 영어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 부자 여러분들. 늘 쉬고 싶은 갈매기. 오늘 스타 북입니다. 기록.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Star
4: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Boogie in the house. Boy, boy, boy, boy.
4: 기록, 기록, 기록, 기록.
5: 네, Boogie, how was your weekend?
4: 이번 주 주말.
5: 네.
4: 푸시였습니다.
5: 너무 다행이에요.
4: 진짜. 이게.
5: 잠깐만, 이거 너무 다행인가? 그럼 일이 없었어요?
4: 잠깐만. 불안해요. 뭔가 쉬었는데 불안하고 그래요.
5: 맞아, 이럴 때. 이 광복절 이 위켄드 때 뭐 행사도 많고 하는데 원래 근데 북이 어디 초대를 안 받았다. 저 같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북이.
4: 점점 약간 저의 존립이 약간 위기가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있어요, 민 선배.
5: 네.
4: 너무 더우니까 부기를 배려해가지고 자꾸 안 부르거나 아니면 저녁 행사할 때 그때 살짝 불러주더라고요.
5: 저녁 행사 갔습니까?
4: 기록. 민 선배 행사를 해주라. 나 좀 불러줘.
5: 아니요, 부기. But look on the bright side. 그냥 일단 이번에 쉬는 기회로 푹 쉬어야지. I mean, you have that nice little weekend, right? And today 좀 뭐가 추가되는 이게 휴일 같지 않아요? Right? That extra day off. 뭐 물론 우리 방송하러 왔어야 됐었는데. Right? It's nice to get that day off, no?
4: 맞아. 민수미 말처럼 이게 제대로 쉬는 거 있잖아요.
5: 네.
4: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5: 맞습니다.
4: 뭔가 쉴 때 빡 집중해서

0: 쉬어야 돼. 집중해서 쉰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쉬긴 쉬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진짜 이런 데는 그냥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네.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민섭이랑 수다 떨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다.
1: Exactly. So for a lot of us, it feels like we got a free day, right? And sometimes doing nothing is exactly what we need.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 right?
0: 하루?
1: 네. 딸 하루 말고 day 하루. 네. So question for our Pustader. What about you? What sets you free these days? 여러분은 어때요? 요즘 여러분을 가장 해방시켜주는 건 뭔가요? 부기는 혹시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제가 이 큰 덩치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관리 좀 관리 많이 해야지.
0: 아 그럼. 진짜 쉽지 않아. 관리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새 과제도 먹은 것도 있는데
1: okay.
0: 아무래도 요즘에 부산에 맛있는 집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1: 진짜 많아요.
0: 아니 국밥도 막 미슐랭 받고 말이야.
1: 아 맞아. 이게 어디가 블루리본 미슐랭 다 붙여 있습니다.
0: 블루리본 뭐 레드리본
1: 맞아요.
0: 뭐, 콜롬비아
1: 콜롬비아?
0: 아 몰라요 그거.
1: 그건
0: 어,
1: 몰라요.
0: 카페.
1: 아
0: 카페들만 모으는 게 있어요.
1: 진짜?
0: 아 콜럼버스. 아,
1: 콜럼버스. 일단 우리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0: 아 진짜? 민정배 네. 부산이 카페 도시잖아요.
1: 아 맞아요
0: 도시.
1: 맞아요. 아, 부기는 알 거야. 부기는
0: 지금
1: 알 거야.
0: 지금 바로 맞아. 부장님 고개 끄덕끄덕했어. 진짜 있다니까. 나 거짓말하는데 그런 갈매기 아니야 진짜.
1: 부장님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아, 그런 거 같다라고
0: 유명하진 않는데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맛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1: 네.
0: 아 근데 나 또 그것도 있어.
1: 뭔데요?
0: 최근에 촬영 간다고 저기 사우나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1: 오 나 이 콘텐츠 본 것 같아요.
0: 아 그때 그죠. 네. 거기서 이제 통구이가 돼가지고
1: 네
0: 적외선에 굴려지고 피라미드 파워를 좀 받고
1: 네
0: 핸디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뭐요?
0: 식혜 먹고
1: 아...
0: 미역국 먹고
1: 아...
0: 떡국 먹고
1: 아...
0: 아 진짜 라면도 먹고
1: 다 먹었네요. 다
0: 그리고
1: 먹었습니다.
0: 이제 배부른 상태로 아이스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1: 일단 결론적으로 with all that said, to summarize, when Boogie eats, he feels free. 그렇죠. 보기 먹을 때 이 해방 이 느낌 오죠.
0: 민선배 네. 먹는 게 피스입니다.
1: Right. Food is peace.
0: 그치.
1: 네, peace is food.
0: 아, peace is food. 맞다,
1: peace is food. Food is peace. 그쵸. 어, 저는 I agree with Boogie. 그쵸. 음식 특히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행복, happiness, right, and freedom. 어, 세상에 그런 느낌은 없죠. But especially on hot days like we're having these days, right? 진짜 엄청 더운 날에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완전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 순간부터 이 해방이 느끼거든요. 이 히트의 해방. Freedom from the heat.
0: 근데 민지민 그거 알죠?
1: 뭐요?
0: 너무 또 차가워도 안 된다.
1: 아 그래요?
0: 살짝 배나 이런 데가 따뜻해야 돼, 기분이.
1: 아...
0: 찬바람 상상하는데
1: 맞아요.
0: 배나 바르니까 따뜻한 거야.
1: 나머지
0: 시원한 거지.
1: I know what you mean. 그것도 맞죠.
0: 아니면 그렇게 춥게 해놓고 뜨끈한 라면 하나 이렇게 잠깐 먹으면
1: 일단 결론적으로 먹습니다 보기는. So for you, it might be an ice cold beer after work or just having some quiet time alone. And for others, it's going on a trip, listening to music, working out, or simply doing absolutely nothing on the weekend. So did you find anything that sets you free or have set you free over the past 3 days?
0: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잠깐만 민선배
1: 네.
0: 월요일마다 약간 힘들어하다가 잠깐 빠져나오는 게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것 때문은 아닌 거죠?
1: 어?
0: 나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찝찝해 이거
1: 어? 우리 작가님이 무슨 말 해주려고 하시는 거지?
0: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게 필요한 해방 아니 민선배는 그러지 않을 거야.
1: 아니에요.
0: 그럼.
1: 대체 휴일이 이렇게 그냥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토픽을 꺼낸 겁니다.
0: 그럼. 이 시작하는 한 주 이 네. 부스터도 해방 느끼게 해주는 이 작은 행복 있잖아요. 그런 거
1: 네.
0: 하나씩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자, real quick. 나를 자유롭게 해주다. 뭐 나를 해방시키다. 그럼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set me free, set you free라고 했잖아요.
0: Me for free?
1: 네.
0: Free for me?
1: 아니요. Set me free.
0: Set me free?
1: 네. 이 답답한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이 뻥 뚫리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표현할 때 아, I'm finally set free from work. 예를 들어 일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퇴근했어. 그냥 퇴근했다보다 나 진짜 이제 자유다. 어. 해방됐다. I'm finally set free from work. 네.
0: 네, 미지 그거 알죠?
1: 뭐요?
0: 퇴근하면은 머리 아픈 게 사라지잖아.
1: 네, 맞아. 희한하게.
0: 그 뭔지 알죠? 아파가지고 약간 퇴근했는데, 어?

0: for that short amount of time. 왜냐면 내일부터 다시 이 이 뭐라 그랬지?
1: 정비해서 또 네.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0: Handcuffs로 이렇게 다시 가야 되니까. 네. I'm finally free from work. 그다음에 이제 주말 될 수도 있잖아요.
1: 어, 맞아.
0: Right? 네, 그런 느낌으로. So, Boogie, can you maybe make a sentence using set me free? Boogie도 set me free를 넣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1: Set me free를 넣어서?
0: 네.
1: 오케이, 저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0: 네.
1: Delicious food, set me free.
0: 오, 그럴 줄 알았어. 맞습니다. Delicious food sets me free.
1: 또 있어.
0: 뭐요?
1: Many talking about set me free.
0: 아, many 왜요, talking 왜요, about이 아니고요. 뭐, talking 혹은 chatting sets me free.
1: 그러면 약간 영방이 약간 힙해야 되니까 chatting으로 하자.
0: Chatting, right? Chatting sets me free.
1: Chatting sets me free.
0: 네, 한쪽은 chatting sets me free. 한쪽은 북이랑 chatting feels
1: 미선배,
0: like.
1: 미선배,
0: 아, 여기까지 말할게요.
1: 약간 해방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아까 뭔가 걱정한 게 아니라
0: 해방하는 것보다
1: 나를
0: 어디에,
1: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당하고 싶은 느낌이었어.
0: 어디 끌려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저도 아마 우리 부스타분들 알 거예요. 저도 진짜 이 수다쟁이거든요.
1: 그럼.
0: 아마 부장님 아니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네, 이게 방송 그냥 끝나는 겁니다.
1: 일부러 한 번씩 민선배 채팅 안 보잖아.
0: 맞아요. 아, 일부러 안 봐요.
1: 그러니까.
0: 제 말 더 하기 위해.
1: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부장님 째려본다.
0: 네, 저도 느낍니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We have Boogie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I do hope you're having a lovely evening as today is the substitute holiday of Liberation Day that we had 토요일이었나요? 15일 토요일이었죠?
1: 15일 맞아요.
0: 네, the 15th, right? So I do hope you're enjoying your day off. All right, we have lots in store for you in today's show as it is Liberation Day, 광복절. We have a very 광복절 themed show for you. But before that, 우리 잠깐, 보기 미안한데.
1: 거기에.
0: 지금 우리 오늘 작은 스튜디오에 있어서요.
1: 맞아. 이게 너무 좁아.
0: 자리가 없어서.
1: 잠깐만 설마.
0: 이 날씨 요정.
1: 설마.
0: 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자리가 없어서 부기가 살짝 좀 자리를 잠깐 비워줄까요?
1: 어쩐지 나보고 밖에 앉으라고 하더니 나 내쫓으려고 그랬구만.
0: 죄송해요. 네. 이런 스튜디오입니다.
1: 좋아. 네. 날씨 요정 체인지.
2: 네,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Weather fairies back.
0: 반갑습니다. Welcome, 네. welcome.
2: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어떻게 할 건데요?
2: 항상 이제 날씨를요. 네. 너무 잘 맞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려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실패 확률이 0%라서.
0: 날씨. 아, 본인이 날씨를 잘 맞춘다고요?
2: 그렇죠. 아. 그건 이제 뭐 다 이제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0: 본인 우리 날씨 요정한테는 뭐 날씨 맞추기 그냥 날씨는 게임이다. 그냥 장난이다. 지금 혹시 이런 말입니까?
2: 2년이 좀 넘었잖아요. 틀린 기억이 솔직히 없어요.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0: You know we have 다시 듣기, right? 우리 BFM, 우리 VAR 있거든요.
2: 아, 그랬었나요?
0: 네.
2: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0: 준비된 대로 합시다.
2: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갖고 온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날씨 표현을 가져오잖아요.
0: Yes.
2: 복습할 겸 기존에 다뤘던 것도 있고 다루지 않은 것도 있는데 세 개 정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진짜 이제 선선해졌거든요. 시원해지다. 그 첫 번째가 cool off입니다. 이제 열기나 기온이 식다. 서서히 시원해지다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It's going to cool off even more tomorrow. 내일은 날씨가 한층 더 시원해질 전망입니다. 저는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벌써 저는 이제 영하까지 데뷔하고 있기 때문에
0: 날씨 요정은 사실 여름 시작할 때 일단 복장은 네네네. 이미 가을이었거든요.
2: 아, 그랬나요?
0: 네.
2: 이제 슬슬 다음 주에 이제 파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거기만 해봐라. 네.
2: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체감온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feel like temperature, 체감온도.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with clouds rolling in during the afternoon, the feel like temperature will be much cooler. Yeah. 오후에 구름이 끼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한번 꼭 한번 다뤘었던 건데 저번 주에 Put one's mind at ease. 이게 마음을 놓다. 걱정을 덜다. 지금 벌써 받아 적으시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놀게 빼먹을 게 없어요. 지금,
0: 아, 지금 우리 청자

0: 분들이
1: 네네. 그 제가 지금 시간을 벌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0: 여러분 혹시 이 문 날씨 요정이 소개하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네. 걸 적고 있습니까?
1: 뭔지는 얘기하지 말죠.
0: 귀 간지럽죠.
1: 조금 간지럽네요. 네. 그래서 마음을 놓다, 걱정을 덜다. 그래서 이문으로 with cool breezes blowing, you can put your mind at ease about the heat tomorrow.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니 내일은 더위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진짜 저번 주에 했어요. 까먹으셨다? 이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패딩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왜요? 우리 이렇게 네. 선물 소개는 안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복습의 하나의 차원입니다. 아시겠어요?
0: 네. 여러분 이분은 이게 날씨 그냥 이 날씨가 날씨 장난처럼 그냥 뭐 방송도 장난입니다.
1: 네,
0: 이분은
1: 커브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it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고요. 많은 분들이 엑스카이 언제 주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진짜로 해보도록 할게요.
0: 다 했어요?
2: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3: 렛츠고!
2: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3: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아,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져보자고 북이.
3: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0: 소름인 BTS
1: 부기 렛츠고. 부산이 소통 객체로 만족할 수 없다. 칼로로로볼 대체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부기의 칼로로로볼 성장대원장 허리뱅 저 프로젝트.
0: 전세계 입덕을 유대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부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죠. 매너부터 배운다.
1: 멜시 메이크스 시글.
0: 상업의 영혼도 챙긴다.
1: 시슈에이션 잉글리시 줍줍.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서 제공.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오케이.
0: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뭐 한숨부터 시작하죠, 보기?
1: 레슨은 받긴 받는 것 같은데
0: 네.
1: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0: 레슨은 받는데 이제 레슨 받고 나서 그 이제 이로
1: 맞죠.
0: 이제 셀프 성장이
1: 뭐랄까 성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꾸 엇나가는 걸 민선배가 붙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0: Depending on your 선배.
1: 근데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씩.
0: 조금. 진짜요.
1: 그쵸.
0: 네, I totally agree. 우리 저번 주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Boogie has improved his English a lot, right? 그래서 오늘도 조금 보여줍시다, Boogie. 오늘의 미션 어떻게 됩니까?
1: 부기와 함께는 국기 톡! 상식! 톡! 아니
0: 뭐라고요?
1: 민선배
0: 네 죄송해요.
1: 국기 톡 네 상식 톡
0: 아 톡 이게 토크 말하다 할 때 톡

0: 진짜 너무하다 진짜.
1: Talk.
0: 오케이 오케이.
1: 네네네.
0: Talk.
1: 네.
0: 맞아요. Talk.
1: Talk. 오, 좋았어요. 발음도 좋았습니다.
0: 네. 아무튼 뭐 지난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1: 네.
0: 아 근데 광복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 선배 영어로?
1: Liberation Day.
0: Liberation Day.
1: 네, liberate. 뭐를 해방시키다,
0: liberate.
1: 자유시키다, 그렇죠? Liberate. 그래서 liberation, 자유, 뭐 그렇죠? 이 해방의 날.
0: Liberation Day.
1: 음흠.
0: 아주 광복절 보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1: 좀 찔리는데요, 벌써.
0: 어? 지금 당장 그리게 해봅니까?
1: That is a good question.
0: Oh.
1: So we see the 태극기 all the time. But if someone asked you to draw it from memory, I'm probably sure many of us would go, oh, 잠깐만, wait. Which side does red go on? Which side does blue? Oh, how many stripes here?
0: Mm-hmm.
1: Oh, where did... Oh. 근데 보기! Not me. 저는 태극기 정확히 잘 그립니다.
0: 진짜?
1: 네.
0: 지금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1: 원고대로 합시다, 보기. 네.
0: 아니, 민지민, 실제로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이 태극 문양이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요.
1: 네.
0: 이게 뒤바뀐 그 슬리퍼 액세서리를 팔아가지고
1: 오.
0: 문제가 됐었거든요.
1: Right. So even some big international brands have used incorrect versions of the Korean fla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four trigrams, 이 건공감리라고 하죠. I also heard that one city had to take down a banner because the flag on it was upside down. 아마 여러분 이거 SNS에서 화제됐는데 이 태극기를 거꾸로 한 거 그쵸?
0: 어 맞아 맞아.
1: 네.
0: 아, 특히나 요즘에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고 이 태극기를 활용한 상품도 많아지고 있는데
1: 네.
0: 아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태극기를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나
1: 맞습니다. I totally agree
0: 생각합니다.
1: with you. Right. So today we're going to take, you know, a fun look at flags from the Korean flag to also flags from around the world. 여러분 오늘은요 태극기부터 세계 각국의 국기까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국기 상식 오늘 쇼 이렇게 준비했는데 재밌겠다 그쵸 부기?
0: 네.
1: 네 부기 오늘
0: 잠깐, 우리나라 국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까지 한다고? 잠깐 이런 건
1: 좀 퀴즈 많이 우리 작가님이 준비했는데
0: 네.
1: 네 부기 뭐 답 그런 거 없죠?
0: 네네네 항상 네. 나한테 원고가 뭔가 작아 그래서
1: 네.
0: 나보고 같이 7페이지를 보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더라고.
1: 저의 7페이지는 부기의 페이지 3입니다.
0: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이거.
1: 부기 오늘 재밌을 거예요.
0: 아, 큰일났다.
1: 시작해볼까요?
0: 렛츠고!
1: 첫 번째 퀴즈! 우리 부장님 엄청 똑똑한 비지도 깔아주네요.
0: 약간 뭔가 안경 으쓱 해야 될 것 같아.
1: 맞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국기 퀴즈 부기. 또 잘 듣고 우리 포스터분들도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Which of these is not a symbol of the Korean flag? A. 태극 B. Four trigrams C. A star or D. The yin and yang. 아 이건 너무 쉽다.
0: 네, 민정배
1: 네.
0: 문제가 쉬운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이상이 하나 있는데요. 잉잉영 이거 뭐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1: yin and yang
0: yin and yang
1: 네 yin and yang 이 말
0: 뭐야 올리는 것 같은데
1: 제가 영어로 yin and yang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같이 들리는데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부기는 아니네요. Right? Boogie, doesn't it sound like something yin and yang yin yang 잉잉
0: 민재배 코풀 굴려요. 코가 많이 막힌 것 같아.
1: 부기 힌트 주려고요.
0: 근데
1: 네.
0: 문제에서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일단 문제 해석해 보세요.
0: 민재배 이 정도는 쉽지 있지.
1: 그잖아
0: 아닌 걸 고르는 건데.
1: 네.
0: 한국 국기에 들어가는 심볼이 아닌 것.
1: 100%.
0: 맞지 맞지 맞지.
1: That's 100% correct. So that
0: 그럼.
1: is the question. So what is the answer? A. 태극. B. Four trigrams, C, a star, or D, the yin and yang.
0: 민준배,
1: 네.
0: 네, 잉잉잉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웃기다.
1: Yin and yang, yin yang.
0: Yin yang.
1: Yin yang.
0: Yin yang. 음과, 음과 양이다니까, 음과 양.
1: 오, 맞아요.
0: 음양,
1: 네. 그래서 정답은요, 보기.
0: 정답은 3번 씨입니다.
1: 네, 딩동.

0: ding, dong. That's righ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symbol of the Korean flag? 바로 C. Star.
1: Star.
0: 별이잖아요.
1: 하늘의 별.
0: 네. A는요, 그 태극 문양을 아예 그냥 이름대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괴라고 하나요?
1: 맞아.
0: 괴를 four trigrams라고 하죠.
1: Trigram.
0: 네. 하고 C는 별, star. 이거 없는 거죠. 그리고 D, yin and yang. 네, 이게 음양을 말하는 겁니다.
1: Yin and yang.
0: Yeah. So 국기를 중에 태극기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1: 네. 그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 그냥 너무 깔끔하고
1: 맞아.
0: 뭐가 그냥 보기엔 뭐가 뭐라 그러지? 눈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1: 깔끔한 느낌에다가
0: exactly.
1: 뭔가 이렇게 무게중심도 잘 맞아 있고
0: 맞습니다. 이 밸런스가
1: 맞아 그쵸? 맞아 밸런스가 너무 좋아.
0: 맞아요. So if you look at the flag closely, you can see the yin and yang of the blue and red balance of the world. 그게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이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이 파란색 음과 빨간색 양의 조화를 나타내고요. The white background represents brightness, pureness, and peace.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표현합니다.
1: 맞아요. 민족이 그거 알죠?
0: 뭐요?
1: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패기민족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1: 그래서 흰 옷을 좋아서 입는데
0: 네.
1: 그 흰 옷을 만들기가 네.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요?
1: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 흰 옷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흰 옷을 만들기가
0: 맞아요.
1: 진짜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생각해보면
1: 옛날 기술에는
0: if you think about it, 세상에서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완전 그 흰색 있습니까?
1: 맞아 없어.
0: 없어요.
1: 구름을 네. 가져왔나?
0: 그래 말이에요. 네. 부장님 왜 저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민수 씨 무슨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1: 아, 그럼 그럼.
0: 네, 그만큼 이 하얀색 아주 아주 깨끗한 하얀색을 만들기 그렇게 어렵다.
1: 맞죠.
0: Right? It's that difficult to make that pure white.
1: 오, pure white. 아, 그리고 태극기는 그거 있잖아요.
0: 뭐요?
1: 건, 곤, 감, 리.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좀 볼 뭐
0: 트라이그램
1: 트라이그램
0: 네.
1: 트라이그램스
0: 네.
1: 가지고 네 개의 괴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가장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0: 저도 이거 사실 헷갈려요. 네.
1: 미선배
0: 네. 저도 외국인 아닌데.
1: 아~
0: 네. 외국인 근데, 아니잖아요.
1: 근데 그럴 수 있죠.
0: 네.
1: 이게 왜냐면 3, 4, 5, 6 돼 있는데
0: 네.
1: 이게 순서가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0: 맞아요. 이 중간에 이게 그 이게 뭐라 그러지? solid line이 아니고 solid가 아예 그냥 중간에 이게 뭐지 갭이 없고
1: 맞아.
0: 꽉 채인 그 차, 뭐지 꽉
1: 채운 게 일대로 돼 있는 거
0: 그쵸 solid line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broken line으로 있잖아요
1: 오 맞아.
0: 네 그래서 이 broken line 일단 저는 맨 왼쪽 위에는 완전 세 개 solid line 다 세 개 다 solid line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오 맞아요
0: 아 근데 그 이후로 이 어떤 게 broken 어떤 게 solid고 이게 외우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1: 이준배.
0: 네.
1: 그 세 개만 외우면은 다 할 수 있어요.
0: 어 진짜요?
1: 그럼.
0: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
1: 거기서
0: 네.
1: N을 그리면 돼요.
0: N을요?
1: N.
0: N.
1: N을 그려서
0: 네.
1: 바로 내려오면은
0: 네.
1: 네 개.
0: 오케이.
1: 대선 위로 올라가면은 다섯 개.
0: 오케이.
1: 그다음에 또 그대로 쭉 내려오면 여섯 개.
0: 아.
1: 그래서 3, 4, 5, 6 순으로 N을 그리면 되는데
0: 거꾸로 N이네요 그러면.
1: 그죠.
0: 네. 그맨왜 이게 태극기를 보면 if you're looking at the flag you start from the left upper left corner so line down 그러면 3부터 4 5 and then 6
1: 맞아 약간 소문자 N
0: 아오 lowercase
1: 어떤 느낌 내겠죠
0: 알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0: 네.
1: 소문자 N을 그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 흐름 모양으로 태극을 그리면 됩니다
0: 아그 중간에 맞네요.
1: 맞아 태극이 이거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거든.
0: 네.
1: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이것도 반대로 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공공감리 그대로 이렇게 흥아 올라가면은 그 모양도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0: 보기 좀 태극기 좀 많이 그렸나 봐요.
1: 기록 그럼요.
0: 네.
1: 중요하지 어디 가서 혼난단 말이야.
0: So to fill our listeners in, especially if you don't know about what the lines represent, there are four trigrams on the Korean flag. The names are 건 곤, 감, and 리. Okay? So, From the top left, 우리 왼쪽 위, 그 맨 위칸부터요. 네, 그 코너. 이 건이죠. It has three solid bars, and this represents the sky.
1: Mm-hmm. 맞아, 맞아. 건은 끊어지지 않는 아까 솔리드.
0: 네.
1: 그냥 솔리드.
0: 솔리드.
1: 라이, 네. 맞죠?
0: 솔리드 계속 솔리드하니 거의 한 영화
1: 그러니까, 같은데.
0: 네, 솔리드.
1: 아무튼 그 솔리드는.
0: 네.
1: 끊어지지 않는 막대 세계는 하늘을 뜻한다고요.
0: 맞습니다.
1: Sky.
0: 네. And then 곤. Right? 곤이 이게 right side the bottom part.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오른쪽 아래 코너에 있는 게
1: 건과 대칭돼 있는.
0: 그쵸? 곤 has six broken bars, and that represents Earth.
1: 맞아요. 이거는 끊어진 막대 여섯 개.
0: 음흠.
1: 그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그 반대를 보면 됩니다.
0: 맞네.
1: 아 진짜.
0: 진짜 너무 너무 똑똑해.
1: 그럼 부귀가 잡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섯 개.
0: 네.
1: 그래서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0: Okay. And then right above 곤. 곤 바로 위에. 그렇죠.
1: 맞아요, 감이죠. 맞아요.
0: Cam has two solid and two broken lines. Okay. And this represents water. 근데 너무 헷갈리는 게 그러면 two broken lines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아 이렇게 막으기 쉽네 그러면.
1: 왜냐면 이 선배 네. 음향이 조화가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두 개가 연달아 부러질 수 없단 말이지.
0: 맞네 맞네.
1: 그쵸. 최대한 이쁘게 그려본다. 근데 두 개가 끊어졌다 하면은 가운데 긴 거 하나 양 끝에 끊어진 거.
0: 그쵸.
1: 그렇게 해서 이 끊어진 막대가 두 개 있는 이 막대는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And 마지막 on the opposite side of calm is Lee. Lee also has two solid and two broken bars, and this represents fire.
1: 맞아 맞아 마지막 리도 긴 막대 두 개랑 끊어진 막대 두 개 해가지고 불을 뜻하는데 이렇게 해서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0: 맞습니다.
1: 아시겠죠?
0: 맞아요. 네. 오 북이 너무 잘한다.
1: 당연히 아니죠.
0: 네.
1: 그냥 설명보다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쏙쏙 들어오잖아요.
0: 아 역시 오늘 북이 그냥 부장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1: 아 뭐 오늘은 뭐 그냥 성공인가? 나 지금 문제 안 맞춰도 되나?
0: 아니 오늘 뭐 이 챌린지 제가 챌린지 받는 느낌인데 오늘. 네.
1: 근데 민수님 그거 알죠? 뭐요? 오늘 다른 국기 있잖아.
0: 아 맞아요.
1: 이제 거기에 그냥
0: 맞네 맞네 맞네.
1: 자 내가 태극기는 잘 아는데 다른 국기 모른단 말이야.
0: 여러분 you're listening to 북이와 함께하는 국기 토크 상식 토크. 자 일단 뭐 태극기는 잘 알잖아요 북이.
1: 그럼.
0: Now it's time for another 국기 상식 quiz. So this is the quiz. Which country has the only national flag that is not rectangular? 와 우리 작가님 좀 잔인하다.
1: 잠깐만 타임 이게
0: so,
1: 뭐야?
0: Which country has the only national flag that is not rectangular? Okay, Boogie. A. Nepal. B. India. Or C. Sri Lanka. 네.
1: 네 민선배.
0: 네.
1: 일단 어떻게 국기가 생겼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맞죠? 뭘 보여주고 하라고 해야지. 그냥 이걸 이렇게 설명해놓고.
0: 자, 일단 부기를 위해 그러면 착한 선배니까 제가 정답을 안 보여주고 딱 국기만 보여줄게요.
1: 아 국기만 국기만?
0: 네, 이 국기입니다.
1: 오.
0: 이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1: 오!
0: 오 하지 말고 우리 청취자들 위해 좀 이게 디스크립션 좀 해주세요.
1: 아 좋아.
0: 네. 이 어떻게 생겼어요 부기한테?
1: 일단 삼각형이 두 개가
0: 네.
1: 위아래로 붙어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약간 어떤 느낌이면은 저기 위 해가 두 개 있어 해.
0: 오 해로 보였어요.
1: 근데 하나는 멀쩡하게 반짝거리는 태양이
0: 네.
1: 밑에 있고 그 위에는 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같아요.
0: 오, 와 역시.
1: 어때?
0: 좀 이 뭐라 그러지? 좀 이 예술 감각이 좀 있다 보기. 디스크립션에.
1: 나 얘네 부피잖아.
0: 나는 무슨 꽃같이 보였는데.
1: 잠깐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0: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살짝 부기 힌트 드리자면, this is the only flag in the world that is not rectangular. 다른 나라는요, 이 rectangle가 뭡니까 부기?
1: Rectangle.
0: 이 square는 이 사각형이잖아요.
1: 맞아, square는 사각형 알죠.
0: 네, rectangle는 이겁니다.
1: 직사각형.
0: 직사각형입니다. Rectangular is 직사각형. 모든 국기들, 나라 국기들 99.뭐뭐뭐%는 다 이 그렇죠 직사각형인데
1: 거의 다 직사각형이야.
0: 이 나라는요, 딱 부기가 말한 대로 it's like two triangles on top of each other. 네, 어떤 나라일까요? So A. Nepal, B. India, or C. Sri Lanka.
1: 그래도 너무 어렵다. 연관할 수가 없어.
0: 근데 저는 A, B, C 중에 아, 부산에서도 이 나라의 국기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1: 진짜?
0: 특히 이렇게 식당들 식당! 이 나라의 식당 부산에 좀 많거든요. 네,
1: 아직 부산에 식당이 많다고?
0: 일단 저는 B, 인디아 있잖아요.
1: 어디?
0: 인도. 네, 국기는 좀 많이 봤을 건데 보기도.
1: 맞아 맞아 맞아.
0: 네.
1: 근데 미선배 인디아 보면은 국기를 보기보다 네. 카레 메뉴를 먼저 봐가지고
0: 메뉴를 먼저 봐서요.
1: 국기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0: 자 일단 보기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1: 아,
0: 네.
1: 아, 아, 아.
0: A. 네팔. 네팔이죠.
1: 네팔.
0: B. 인디아. 인도.
1: 인도.
0: Or C. 스리랑카.
1: 스리랑카.
0: 스리랑카. 스리랑카.
1: 스리랑카.
0: 네.
1: 근데 민수 형이 이 정도 힌트 줬으면은 비가 맞겠지.
0: 진짜요?
1: 아 왜 그래? 아, 많이 봤냐고 물어봤더니 아 알겠다 많이 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0: 아 그렇게 해석했구나.
1: 잠깐만. 그래도 그냥
0: 정답은요?
1: B 가보겠어요.
0: B 인디아. 띵. 아, 틀렸어요 보기. 근데 저도 이거 인디아
1: 많이 봤다고 했잖아.
0: 인디아는 그거잖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인디아는 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위에가 스트라이프 색깔 스트라이프 세 개예요. 위에가 오렌지, 중간에 하양하고 밑에
1: 맞아 나도
0: 밑에 그린 밑에 그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무슨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1: 맞아, 거가 있거든요. 맞아 그 카레 모양이잖아. 흰밥 위에 카레 올린 거.
0: 아, 카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
1: 미선배 네. 그거 몰라? 녹색 네. 접시에 밥을 올리고 카레 올리면은 그게 인도 국기야.
0: 진짜요? 네.
1: 아 미선배 때문에 속았어 진짜. 책임져.
0: 아 저는 그렇게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1: 네. 아니 미선배 분명 부산에서 자주 봤다.
0: 네.
1: 근데 인도 음식을 먹지 않았냐?
0: 네.
1: 이러니까 인도인 줄 알았지.
0: 에이, 그래서 인도는
1: 이거는 아니라... 맞춘 걸로 쳐. 나 삐질 거야.
0: 인도 아니기 아니라서, right? Because it's not India. Because we see it a lot. We have a lot of Indian restaurants here here in Busan. 그러면 A or C, Nepal or Sri Lanka 둘 중에 답이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 기회 한 번 더 줄게요.
1: 한 번 더 준다고?
0: One more chance. 네. 정답은요?
1: 네팔.
0: 딩동댕.
1: 오 진짜
0: 맞습니다. So this country's flag belongs to Nepal. Nepal's flag is the only national flag in the world that is not rectangular. It has two triangular shapes joined together, making it very unique. 네팔 국기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입니다. 위 아래로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네 북이 방금 봤잖아요.
1: 맞아.
0: 네. So now. While we're learning some fun facts about flags, we're also going to pick up some useful everyday English expressions. 네. 자, 여러분, I need Boogie's help, okay? First, I'm going to give an English expression quiz, and Boogie, you're going to help me out, okay?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Boogie랑 먼저 살짝 연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1: 오, 좋아. I'm ready.
0: S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most natural expression for the blank. Oh, we've been waiting for an Uber for 20 minutes, but no drivers are accepting. Oh, 부기 어떡해? Uber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잡혀.
1: Oh, 미선배 저기 이쪽으로 빈 택시가 오고 있어.
0: 자, 여러분 이 빠르르 뭐가 들어갈까요?
1: 잘 따라야지.
0: 빠르르.
1: 어, 좋아.
0: Choose the correct answer. A. Let's run after the taxi. B. Let's flag down the taxi, or C, let's flag over a taxi. 정답은요?
1: Run after a taxi,
0: 네.
1: flag down a taxi, flag over the taxi.
0: 네.
1: 이게 민섭이 그거잖아. 빈 택시.
0: 네.
1: 그쵸? 필요 뭐가 없는 거잖아.
0: 그쵸, 빈 택시.
1: 빈 택시, empty 택시?
0: Empty taxi, sure.
1: 어 그럼 기사도 없을 것 같아. 무인 자동차인가?
0: 네, 패싱저가 없다고 이해했죠. 네. 일단 보기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오늘 일단 오늘 토픽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1: 플래그.
0: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이렇게 근데, 플래그를 던져준다고?
0: 그렇죠. 근데 정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플래그가 들어간 정답이 두 개입니다. 아! Flag down a taxi or flag over a taxi.
1: 민준이 나 느낌 왔어.

0: 진짜요?
1: 늦게 왔어.
0: 정답은요?
1: 정답은 B 플레이 다운 온 택시.
0: 딩동댕동. That is correct. B flag down a taxi. 지금 택시를 기다린 너 20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기가 저쪽 보인다 보인다. 택시 보이면 뭐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1: 손 뻗어가지고. 헤이.
0: 맞아요 맞아요. So that's flagging down. 이게 손짓해서 택시를 세우는 거예요. Flag down. 손짓해서 뭐 사람이나 차를 멈춰 뭐 세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손짓해서 세웠어. I flag down a taxi.
1: 그래서 flag down a taxi구나.
0: 좋아요. 그래서 flag down 손짓해서 뭐뭐를 세우다입니다.
1: flag over는 뭐예요?
0: flag over는 말 없어요.
1: 뭐야 없는 작가님 어디가 있어? 없는을 적어놔?
0: 네, flag over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나라 국기 상식 퀴즈. 부기.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very similar looking flags. 부기, 오스트레일리아 가봤어요?
1: 보내주세요.
0: 뉴질랜드 가봤어요?
1: 가고 싶습니다.
0: 그럼 부기 이것도 힘들겠다. So, which statement about their stars is wrong? 호주와 뉴질랜드 국기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1: 그래요?
0: 다음 중 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 거기 별이 있어?
0: 별 있습니다. 자, A. Australia has 6 stars. B. New Zealand has 4 stars. C. Australia's stars are white.
1: 에이?
0: D. New Zealand's stars are white.
1: 잠깐만.
0: 이거 부장님이랑 이 작가님 같이 맞는 거예요, 이 퀴즈.
1: 이거 너무한다.
0: 지금 부장님도 퀴즈 냈는데 이게 입이 뭘 좀 어려운데.
1: 이 전배 이거는 문제니까 해석이 너무 바로 되거든. 해석은 되는데 맞출 수가 없어.
0: 그쵸.
1: 아니 별이 몇 개인지 여섯 개고 네 개고라고 듣긴 했는데
0: 네.
1: 별이 흰색인지도 중요한 거야.
0: 중요하죠. 나라 국기인데.
1: 아니 그 뜻이 아니라.
0: 네.
1: 민선배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졌어.
0: 와.
1: 너무 어렵다.
0: Man, I would hate to be in your shoes right now. 나 진짜 내가 만약에 부기의 자리였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1: 이거는 약간 그냥 대놓고 부기 오늘 한번 혼쭐 나봐라. 너 이놈 요즘에 잘 맞췄지 해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혼쭐 제대로 나봐라고.
0: 그런 느낌입니다.
1: 작가님이 작정하고 쓴 것 같아 이거 진짜.
0: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you have to guess 찍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1: 네. 일단 내 생각 그거예요 민선배. 왠지 숫자는 맞을 것 같고
0: 어?
1: 색깔이 틀릴 것 같거든.
0: 어?
1: 하나가 왠지 노란색일 것 같아.
0: 어?
1: 노란 색깔별?
0: 어?
1: 근데 뉴질랜드가 오스트레일리아니까.
0: 자, 정답은요?
1: 캥거루를 생각하면은
0: 왜 캥거루가
1: 캥거루가 약간 노랗잖아.
0: 네, 살짝 노랗죠.
1: 별이 보인단 말이지. 한 대 맞으면 민정배 왜 이렇게 신나 있어?
0: 아니 이거는 영어로요. 이 thought process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의 이 process.
1: 그럼.
0: 그렇죠. 이게 너무 특이해요.
1: 아 그럼요. 민정배 그래서 나도 부기를 찾는 거잖아.
0: 네.
1: 일반적이 아닌 생각을 가진 갈매기.
0: 자 그렇게 생각해서 찍어보세요.
1: 그렇다면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틀린 거잖아.
0: 네.
1: 화이트가 아니다.
0: 그러면 그 뭐 어떤
1: 그러면은
0: 겁니까?
1: C.
0: C.
1: 땡.
0: 북이 괜찮아. 어려웠어요. 자, 정답은요. D입니다.
1: D?
0: 네, New Zealand stars are white. 네, 이건 틀린 거예요.
1: 아, 거의 다 맞췄는데.
0: 그렇죠.
1: 그러면 뉴질랜드가 노란색이야?
0: New Zealand's 별이 노란색 아니고요. 하얀색 아니고 빨간색입니다.
1: 또 빨간색이야.
0: 네, 뉴질랜드 국기의 별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고요. Both flags have the Union Jack on the top left corner. 이 두 나라 국기의 왼쪽 위에는 이 영국 국기인 Union Jack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별 수는 맞아요. 호주는 6개 별 있고요.
1: 6개?
0: 네, 흰 색깔 6개. 뉴질랜드는 빨간색 별 4개 있습니다.
1: 왜 6개랑 4개예요?
0: 그 정보는 저희 원고였거든요.
1: 잠깐.
0: 그런 질문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1: 근데 약간 별 모양도 다르다. 똑같은 별 모양이 아니야.
0: 네, 맞아요.
1: 그쵸?
0: 맞습니다. 네. 아, 북이 이거는 좀 어려웠다. 이거는 나가면서 우리 임 작가님한테 뭐라 하세요?
1: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한번 찍어보라고.
0: 네.
1: 북이가 과연 어떻게 이걸 찍어서 맞출까? 나의 어떤 뭐랄까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걸까?
0: 맞아요. 진짜 exactly입니다. Finally, we're gonna learn another common expression with the word flag. 우리 flag 이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 건데요.
1: Flag.
0: 네, 우리 북이가 또 도움 줄 겁니다. 이 대화를 먼저 듣고 빈칸 채우기 퀴즈 들어갈 겁니다. 자, 북이, are you ready?
1: I'm ready.
0: Cue.
2: It's me, Minsoo-ni.
1: Oh,
2: remember that good-looking guy I told you about? Oh, he was totally my type. 말도 잘하고 완전 내 스타일.
1: 어, 뭐야? 너 지금 설마 썸 타는 거야?
2: Well, I met this guy online, and he kept asking me for money after just a few days. 아,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1: Wow, deadly.
0: 자, 여러분 이 블릴레 들어가는 내 알맞은 영어 표현을 고르면 됩니다. A. That danced a red flag. B. That waved a red flag. Or C. That raises a red flag. 네. 일단 red flag은 들어갔습니다.
1: 네. 일단 전부 다 레드 플래그구나.
0: 그렇죠.
1: 약간 그런 느낌이다.
0: 뭔데요?
1: 저기 스포츠 경기할 때 그 레드 카드 들잖아요.
0: 오.
1: 뭔가 그런 느낌이야.
0: 맞아요.
1: 그쵸.
0: 맞습니다. 그래서 red flag 일단 표현 벌써 이 뭐지 뜻을 얘기해 주자면요. red flag은요 사람의 or 뭐뭐의 뭐가 좀 수상하건 혹은 저건 좀 아니지.
1: 오.
0: 그것을 red flag라고 합니다.
1: 똑같네. 경고하는 거니까.
0: 맞아요.
1: 네. 조심해.
0: 근데 red flag은 그 사람의 뭐가 좀 수상한데. 자, red flag을 어떻게 합니까? A. Dance a red flag. B. Wave a red flag. Or C. Raise a red flag.
1: 아, 고민되긴 한다. 이제 왜 그 말 있잖아. 약간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0: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1: 이거 몰라, 민선배?
0: 그런 말도 있어요?
1: 아, 진짜 민선배. 나 민선배랑 방송 못하겠어.
0: Why are you dangling a carrot?
1: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 안 나긴 하는데
0: 네.
1: 그냥 뭐 협박을 당하고 약간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옆에 남자가 너무 울상인 거야. 그래서 협박을 당하고 억지로 하고 있으면은
0: 네.
1: 옆에 있는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했던
0: 네.
1: 그게 있는데 밈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 같은 거에서 뭔가 이제 한 사람이 많이 혼나고 있거나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0: 네.
1: 그 지금 상태를 거짓말이면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0: 아~
1: 그치.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다른 나의 심리 상태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표현하는 대신으로 이렇게 당근을 흔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0: 부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당근 하나 갖다 놓으세요. 나 이거 좀 많이 쓸 것 같아.
1: 나는 그럼 새우과자로 해줘.
0: 오, good to know. 근데 여기 북이 퀴즈 해야죠.
1: 아, 그래서 고민인 게
0: 네.
1: 레드 플래그를 흔들어달라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지.
0: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요.
1: 어디?
0: 보통 국기를요. 국기 갖고 뭐를 합니까?
1: 국기를 흔들지.
0: 아, 국기를 흔들어요?
1: 그치.
0: 그렇죠. 근데 보통 일단 미국에는요, 그 큰 이렇게 행사나 이제 그럴 때면 이제 국기를 올릴 때가 있는데.
1: 개항하는 거?
0: 네, 개항하는 거잖아요. 국기를 많이.
1: 미소 이제 개항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0: 올리잖아요. 개항하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이 red flag도 개항할 수 있다는. 네.
1: 오.
0: 네.
1: 아. 약간 그런 건데 지금 약간 빨간 신호가 떴다.
0: 네. 뭐뭐를 올린다라고 이게 국기를 빨간 그 뭐지 그 플래그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기.
1: 민수미, 내가 가만 있어.
0: 진짜.
1: 왜 약간 전쟁 나고 있을 때
0: 네.
1: 봉화 같은 게 이렇게 불을 올리고 신호를 위로 올리잖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흔드는 것보다 위로 쏘아 올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0: 그래서 정답은요?
1: 정답은. C. Did raise the red flag.
0: 딩동댕동. 맞습니다. That raises a red flag. 그래서 raise a flag. 깃발을 올리다 말이잖아요. Raise a red flag은요. 이 표현은 위험 신호를 보내다. 뭔가 수상하다는 신호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2: 허, 부기, 나 이 남자 너무 잘생겨. 내 스타일인데. 근데 온라인에서 만났고 계속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1: 그거 딥페이크일 수 있어.
0: 그렇죠. 딥페이크 될 수 있고.
1: 조심해야 돼.
0: 사기 될 수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옆에 있는 부기 친구가 저거 좀 수상한데. That rape.

0: This is a red flag. 오, 오 그건 완전 위험 신호야. 하지 마.
1: 오, 그런 네, 뜻이군요.
0: 맞아요. 특히 이 이성들끼리 뭐 여자나 남자나 이성 대해서 말하면 어, 난 이런 건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있지? That's a red flag.
1: 아, 네. 맞아.
0: 부기한테는 red flag 있어요?
1: 저는 레드 플래그요.
0: 네.
1: 새우과자 먹고 있는데 뒤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나올 때. 아메리죠.
0: 맞아요. 이렇게 누가
1: 아, 언제?
0: 편히 먹고 있는데 뒤에 막 훔쳐가려고 할까요?
1: 그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한 봉지만 먹으라고 했는데 몰래 어.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뭔가
0: 그거는
1: 하면서 약간 검은 그림자가 사.
0: 그거는 매니저분이 부기의 당뇨를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1: 어쨌든 나에게는 레드 플래그야. 이게 너무나 위험한 신호거든.
0: 그렇죠.
1: 또 뭐, 불이 잡힌단 말이야.
0: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계속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계속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그것도 red flag도 될 수
1: 있겠다.
0: 어, 맞아요. So that's a red flag. 그거 완전 위험 신호야.
1: 오.
0: 네. 네, 자 오늘 와 나라 여러 나라별 뭐 국기도 상식 배웠고 우리 태극기에 이 부기가 너무 정리를 잘 해줬거든요.
1: 그럼요.
0: 네, 우리 flag 관련된 영어 표현도 배웠는데, 어 부기 오늘 일단 저도 많이 배웠고 부기한테.
1: 그럼요.
0: 부기도 오늘 우리 임 작가님한테 당했고.
1: 아, 나는 배운 게 당했구나. 근데 약간 좀 케이크 갈매기 위생을 좀 높이지 않았나요 오늘?
0: 진짜. 진짜 오, I was very proud
1: 그쵸?
0: of you today.
1: 엄청나게 팁을 많이 줬죠.
0: 네, 오늘 진짜 와 북이 좀 멋져 보였어요.
1: 하지만 민수배 뭔 줄 알아요?
0: 뭐요?
1: 다들 이래도 까먹기를.
0: 저는 최대한 그쵸? 외우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1: 그러면 그러면 이제 까먹을 때마다 네. 우리 영어 방송을
0: 맞아
1: 이거 너튜브로 들어가셔.
0: 다시 듣기로.
1: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
0: 네. 어. Alright.
1: 얼마나 유익해 진짜.
0: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배운 거 복습하고 오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손짓해서 세웠어요. I flagged down a taxi.
1: I flagged down a taxi.
0: 그거 완전 위험 신호야. 그건 좀 수상한데. That's a red flag.
1: That's a red flag.
0: 네. 자, 우리 월요일에 온 스타 부기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1: 허, 오늘 좀 수고하긴 했지 진짜.
0: 네, 부기 일단 남은 뭐 휴일에 시간 몇 시간 남았는데 가서 뭐 쉬세요.
1: 아니야 민선배. 남은 시간 민선배랑 수다 떨 건데.
0: 어 그래요? 2부에도 출연할까요?
1: 아니야 나 밖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0: Alright folks,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by Samuel E. Wright, Under the Sea.
1: Du-du-du-du.
2: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0: 임서연의 직역불가하하.
1: That's right.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Im Soyeon for another episode of Jigyeok Bul Ga Ga Ga Ga Ga. Hello, 안녕하세요.
0: Hello, everyone. 아주 좋은 휴일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기쁜 소식이 있어요. I have some 기쁜 뉴스. 뭐라 그러지?
1: Happy news. Good news.
0: 드디어.
1: 뭐, 네.
0: 내일.
1: 네.
0: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1차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빨리 감사합니다. 가는 학교들은 내일 다들 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아닌 학교는 9월 1일에 가는 학교도 있고.
1: 왜 우리 딸 아무 말 없지?
0: 어?
1: 그거 제가 챙겨야 되죠 사실. 네, 제가 챙겨야 됩니다. As a dad,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at.
0: 내일 하루만 학교를 안 갈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근데 뭐 같은 날 아니더라도 if it's not the same day, still 뭐 이제 가깝잖아요.
0: 그렇게. 좀
1: 비슷하잖아요 다.
0: 아니야 9월 1일이랑 내일은 차이가 많이 나죠.
1: 그래요?
0: 하여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신 걸 축하드리고 우리 어른들은 방학을 안 해가지고 언제 방학해요?
1: 방학이요? 뭐 방학 옵니다. 네.
0: 우리는 이제 방학을 하면 그 즉시 이제 그지가 되기 때문에.
1: 그 방학. 저는 다른 방학. 네, 말하고 있었는데.
0: 어떤 방학?
1: 너무 아니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 지면 안 되니까.
0: 잠깐만, PD님이 네. 따가운 눈빛을 네. 보내고 있어요.
1: 이상한 말 할 뻔했어요, 저. 네.
0: 좋아요.
1: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nother episode of 직역 불가. 이 코너로 통해.
0: 네.
1: 우리 이런 가사였나?
0: 맞아요.
1: 이런 말을 했나?
0: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야 되거든요.
1: 난 베이비로 들렸는데 크레이지였구나.
0: 뭐라더라? 대외비, 대외비. 네,
1: 대외비 아니고 there will be.
0: There will be. 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1: 맞습니다.
0: 근데 한국 곡도 우리가 제목만 봐서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노래들도 있긴 하거든요.
1: 진짜.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 리버스로 리버스 직역 불가로요. 제가 한국 곡을 갖고 오고 싶어요.
0: 그것도 재밌겠다.
1: 네.
0: 외국인 들이 그 요즘 SNS에 그 외국 분들 네. 한국 노래 못 참하고 춤추고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노래 진짜 많거든요. 저는.
0: 그러니까 네. 민수 하나 파요.
1: 저 하고 싶 일단 뭐 근데 출연료 또 받아야 돼요. 근데
0: 그러한 마인드로는 스타가 될 수 없다.
1: 챙길 거 챙겨야죠.
0: 맞아, 정확해요. 네. Exactly.
1: 네. But today's 직역 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했습니까?
1: 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1: 궁금합니다.
0: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임소연의 직역 불가. 오늘의 노래는 말이죠.
1: 네.
0: 저는 제목을 보고.
1: 네.
0: 사실 우리나라 분들 골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좋아하죠.
0: 아, 그
1: 희한하게 Can I tell you something? 잠깐 산으로 갈게요. 우리 동네 광안리에요. 갑자기 이 그 금 파는 곳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지?
0: 금 마켓?
1: 네.
0: 마켓?
1: 금 스토어. 네, 금 스토어.
0: 근데 살 수는 없고 거기 파는 곳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1: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They sell jewelry in the front. 근데 막 세네 군데가 생겼습니다.
0: 네.
1: 최근에 광안리 이게 수용구 저희 집 광안동 근처예요.
0: 네. 아, 주얼리 샵이?
1: 주얼리 샵이 아니고 뭐 아예 그냥 금 팔고 금 사요라고.
0: 그러니까 금 거래하는
1: 곳. 네네네네. 거래소. 맞아요. 거래소. 네.
0: 거래소 영어로?
1: 네. 거래소.
0: 마켓?
1: 뭐 그죠. 마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buy and sell. 일단 원고에 없는 걸 물어보지 맙시다.
0: 왜? 항상 생각보다 물어보면 네. 그거였어? 이런 게 생각보다
1: 네.
0: 많아요.
1: Gold exchange?
0: Gold exchange 정도 되겠다.
1: 네.
0: 맞아요.
1: 일단 뭐 저는 미국에서 안 가봐서
0: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금 이렇게 손목에 목에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거 제목 보고
1: 이빨에도 넣잖아요.
0: 있어요? Do you have?
1: 하나 있어요.
0: 한 개. 자, 미국 사람들도.
1: 힘든 날에 빼려고.
0: 애껴놔. 비쌀 때 팔아야 돼요.
1: 네.
0: 자, 미국 사람들도 금을 좋아하는가 보다. 난 이 생각을 했거든요.
1: 오케이.
0: 자, 제목을 직역을 하면요. 순금 마법.
1: I know the song.
0: 매우 구수한 노래가 됐어요.
1: 네, 방금 그렇게 말하니까.
0: 순금 마법. 왜냐면 이거.
1: 너무 그렇게 하니까 It sounds like a trot song. 너무 트로트 노래.
0: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18도 있고 뭐 14도 있고 18도 있고
1: 그렇죠.

0: 있는데 gold. 요거는 순금이잖아요.
1: 순금이라고 영어로 pure gold라고 하죠.
0: Pure gold인데 네, pure gold. 예로 표현을 한 것도 네. 이유가 있긴 하겠다. 네. 자, 그래서 제목만 보면 어머야 웬 금타령을 하나 싶지만은 노래를 들

0: 그래서 2016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이 노래 90년대 그루브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대요.
1: Yes.
0: 그래서 신나는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고, 아무래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는 아니죠. 파티랑 이거는 또 다르죠. 다르네. 노세 노세 알아요? Do you know?
1: I don't know. 네.
0: 알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부스타들은 알아요.
1: 자, 신나는 갭이 좀 느끼구나.
0: 아니요, 네. 이게 K컬처예요.
1: 아, 그래요?
0: Did you know?
1: Okay, 자, no, I did not know.
0: 신나는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서 노래이기 때문에 정석의 영어 표현보다는 파티 영어나 힙합 영어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1: Yeah, a lot of slang in the song.
0: 근데 사실은 되게 좀 센 표현들도 되게 많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점잖은 표현들 위주로다가 순금 마법 한번 훑어볼게요.
1: 좋아요. 네. Bruno Mars 24K Magic. 성현 씨 has brought for today's episode of 직역불가.
0: 네.
1: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도 민수의 노래방 타임 가지고 올 겁니다.
0: 진짜 이거는 오늘 위험하다 진짜.
1: 네.
0: 자, 전자음 가득한 소리로 아까 민수 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1: 뭐라고요?
0: 그러니까 전에 그거 해달라. 오늘 밤
1: I just wanna take you higher
0: 다 같이 손 들고
1: Throw your hands up in the sky Let
0: the 민수 500원 나오세요 빨리
1: Let's start this party of right
0: 그만 여기서 들어야 돼
1: 네.
0: 여기서 우리 들어야 돼요
1: 좋아요
0: 자 네. 시작부터 아주 작정하고 달리는 노래고 오늘 노래는 제가 지난주에 민수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듣다가 다음 거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1: 맞아요. 너무 계속 듣고 싶고 잖아요.
0: 살짝 잘 잘라야 네. 돼요. 자, 들리는 만큼 여러분 적어보세요. 쉽습니다. 이번에도
1: 네.
0: 음악 주세요. Players. 끝났다고.
1: 네. 아, 나 이게 너무
0: 끝났다고.
1: 이 느낌이 너무 싫어.
0: 그러니까.
1: 네.
0: 아, 오늘 노래 진짜 특히 더 그래요.
1: 네.
0: 가려고 하면 딱 멈추는데 자,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집중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들 뜨르 뜨르 뜨르 문 이것만 하셨을 거예요.
1: 문은 잘 들릴 거예요. 네.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끝. 진짜. 여기 성대가 딱 열릴라 그래요.
1: 네.
0: 자, 뭐라고 했는지 민수 천천히 읽어줬어요. 응?
1: Players. Put. 일단 이거 슬랭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힙합 느낌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이거 원래 단어를 놓고 읽어줄까요?
0: 원래대로. 네.
1: 네. Players,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0: 그런데 어떻게 불렀어요?
1: Players,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0: 진짜. 나도 500원 넣을까?
1: 이 요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원래 말하는 대로
0: 맞아요.
1: 네, 영어입니다.
0: 자, 직역해볼게요. 자, players, 파티원 여러분! 핑키 링스 분홍색 반지를 달까지 올려주세요.
1: 아, 플레이어스도 파티원이라고 하면 뭐지 선수들이 아니고.
0: 아까 파티원 우리 다 같이 노는 친구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플레이어스 다 같이 핑키 링스를 달까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핑키가 일단은 새끼 손가락을 우리가 핑키라고 하죠.
1: 네.
0: 첫 번째 손가락.
1: 어디서부터 첫 번째 손가락이에요?
0: 미국에서는 어디가 첫 번째예요?
1: 그러게요.
0: 뒤에서부터 와요?
1: 일단 첫 번째 손가락이라면 이게 뭐지? 그
0: 엄지 손가락.
1: 네, 엄지 손가락이 먼저인 것 같아요.
0: Thumb. 그리고
1: 맞습니다.
0: 두 번째는
1: index finger.
0: 세 번째.
1: middle finger.
0: 네 번째.
1: ring finger.
0: 다섯 번째 새끼 손가락을.
1: 네, little 혹은 pinky.
0: 네. 그래서 네. 새끼 손가락을 높이 들어주세요, 파티원 여러분. 이런 느낌일 텐데 우리가 put your hands up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파티를 하는데 새끼 손가락을 왜 들어야 되는가? 이 문화를 모르면은 약간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역불가 굴간 pinky ring은 단순히 그냥 반지가 아니고 우리 그 힙합 하시는 형님들 보면 굉장히 플렉스 하실 때
1: 맞아요.
0: 이 새끼손가락에 이만한 반지
1: 진짜 큰
0: 뚠뚠한
1: 거.
0: 반지
1: 맞아요.
0: 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과시의 상징으로 뽐내는 이미지라서 put your hands up보다 약간 좀 더 초호화 플렉스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 네.
0: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는 브루노가 스튜디오에서 요거 한 문장 뱉어놓고
1: 네.
0: 그 뒤에 멜로디들을 만들어 나갔대요.
1: Oh, really?
0: 그래서 이 문장

0: 네. 이 노래의 핵심이 되는 소절이다. 이야. 민수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모르나 본데? 이 힙합 저는, 안 했나 본데? 저기 있을 때?
1: 저는 힙합 그냥 테레비로
0: 테레비 아 미국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1: 네, 저는 테레비 화면으로 보고 뭐 저는 그 힙합 문화에
0: 아,
1: 너무
0: 아 진짜?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핑키
1: 아, 많이 아는데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0: 당황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핑키 링을 모르고 그냥 새끼손가락에 우리 애기 반지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 되게 초라해질 뻔했잖아요.
1: 저는 처음에 I don't know if they have it here in Korea, but in America, 슈퍼히어로가 있었는데요. 캡틴 플래닛이라고 슈퍼히어로가 있었거든요. 네. 네. 캡틴 플래닛이 지구를 지키는 그런 슈퍼히어로였는데 캡틴 플래닛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 애들이 모아서 이 반지를 끼어 있어요.
0: 그건가? 땅불 바람 그런 건가?
1: 어 그리고 있어요?
0: 네. 네, 네.
1: Captain Planet, 아, he's a hero, gonna take the bag down
0: 있어요.
1: to zero.
0: 반지 다섯 개 모아가지고
1: 막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으거나 아니면 하늘 위로 이렇게 쏘거나 그렇게 해야지 캡틴 이게 플래닛이 오거든요. 아, 한국에서 있었구나.
0: 있었어요. 아, 네.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요. 아,
1: 저는 그런 느낌 생각했어요.
0: 그런 거 아니고 구철 네. 핸접 같은 건데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아주 힙합스럽게 하는 것이다.
1: 좋아요.
0: 느낌 살려가지고 네. 민수 한번 불러보세요. 들으면서 같이.
1: 네. 좋아요. 마이크 내리지 마세요. 큐.
0: 여기서 어려운 거 찾았어. 우리 한국의 룰라 3-4처럼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1: What you trying to do?
0: 큰일 났다.
1: 참겠습니다.
0: 자, 우리 빨리 뒤에 소절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0: 자, 앞에서 화려한 반지를 높이 들어보세요. 파티 구호 같은 걸 약간 배워봤어요. 근데 우리 파티하면 또 중요한 게 드레스 코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중요하죠.
0: 아, 이번 소절에도 또 재밌는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고 브루노의 파티는 어떤 룩을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될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짧게 지나가는데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한번 들어볼까요?
0: 들어볼까요?
1: 여러분 하나도 안 들렸죠?
0: 일단은 이게 흥에 취해서 더 안 들려요.
1: 맞아요.
0: 지금.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1: Maybe designer 하고 shoes?
0: Shoes?
1: 네, 이 두 단어는 확실히 들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자, 뭐라고 했는지 네.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1: Wearing Cuban links, designer minks, Inglewood's finest shoes.
0: 약간 여기 두 번은 라임을 살짝 줬고 직역 한번 해볼게요. 네. Wearing Cuban links. 큐반, 쿠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근데 링크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럼 쿠바 사람들이랑 뭔가 연결을 하래요. 그랬는데 뒤에는 또 디자이너 민크.
1: 디자이너 민크는 말 많이 들죠.
0: 대충 알겠어요. 네. 디자이너의 민크를 입어요.
1: 네.
0: 그다음에 Inglewood finest shoes.
1: 맞아요.
0: Inglewood는 LA에 있는 동네 중에 한 개고.
1: Inglewood. Always up to no good.
0: 네. Finest는 fine의 최상급이니까
1: 네.
0: 엄청 fine한 잉글우드의 신발을 신어라. 어렵습니다. 자, 민크랑 슈즈는 대충 알겠어요. 어쨌든 그 뭐 그 잉글우드에 있는 뭐 유명한 신발이 있거나 뭐 디자이너의 그 옷을 입으라는 건데 쿠바 사람들이랑 왜 링크를 하는지를 두 번째 직역불가로 한번 볼게요. 큐반 링크라고 이렇게 쳐보면 우리 금으로 된 체인 목걸이. 힙합퍼들 우리 힙합 형님들
1: 맞아.
0: 목에도 있어요 손목에도 있어요 이런 네. 거를 큐반 링크라고 하는데 옛날에 쿠바의 이민자분들이 마이애미로 건너오면서 금 세공 기술을 가지고 왔고 이런 목걸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1: 네.
0: 그걸 이제 우리 90년대 힙합 아티스트들이 목에 걸면서 플렉스의 상징이 된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체인 목걸이 하고 그다음에 민크는
1: 목걸이도 엄청 두꺼워요.
0: 이마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
1: 진짜. 네.
0: 요즘 금 시세로 하면 아유.
1: 아마 저희 인덱스 핑거?
0: 진짜 인덱스 핑거보다 더 큰.
1: 한 3분의 일단 저 손가락이 좀 길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두께감이 있을 거예요.
0: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린 사지도 못한.
1: 진짜.
0: 그러니까.
1: 너무 무거워 보여요.
0: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체인 목걸이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비싼 민크 그 브랜드 입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1: Can you buy mink these days? 요즘 민크 팔아요?
0: 나도 그래서 궁금한 게 왜 힙합에서는 민크가 부의 상징이
1: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민크는 이렇게 비싸 보이고 뭐가 좀 이렇게 좀 부주아
0: 하여튼 비싼 물건이다.
1: High class. That image. Mm-hmm. But 그래도 힙합이다.
0: 힙합이다. 그것이 네. 힙합이다.
1: 네. 어. 아 근데 어, 요즘 동물 보호 이슈로 페이크 밍크를 더 입는데요.
0: 그러니까 요거는 옛날 시대를 약간 맞아요. 그 흉내낸 노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자 계속 이제 잉글우드를 보자면 90년대의 그 힙합이 되게 여러 장르가 이제 느낌이 있는데 네. 서부 힙합이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서요.
1: 맞아요. 캘리포니아, 어허. 캘리, 웨스트사이드.
0: 약간 그 플렉스하고 좀 천천히 맞습니다. 느긋하게.
1: 잉글우드라면 LA잖아요. Right, LA, California 이런 힙합 씬에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에 선호하는 신발이 딱 두 가지 있어요.
0: 어, 뭐예요?
1: 하나는 그 나이땡, 네 나이땡의
0: 글로벌 슈즈
1: 완전 흰 색깔 에어포스땡 있잖아요. 그 신발이랑 그 신발이랑 아유 또 full name 말 안 했어요. Full name 말 안 했어요. 에어포스 딱 숫자 뒤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처크티의 그 하이탑 신발 있잖아요. 요즘은 좀 유행이 나갔는데, 네, 네 그 컨버스.
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첫고리 신발.
1: 그렇죠. 그 두 신발. 신발이 아마 잉글우드 파이너 슈 딱 그 LA 느낌의 신발입니다.
0: 그런 신발을 신고 하여튼 우리 힙하게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번째 직역 부고야 구간 이제 잘 들리겠죠?
1: 맞습니다.
0: 어, 불러볼까요, 같이? I'm wearing Cuban links. Yeah. 아, 세 번째 빨리 들어야 되겠다. 자, 이 노래 여기 빼고도 재밌는 표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알려드릴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세 번째로 고른 구간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야? 어, 너무 무례한데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1: 어, 그래요?
0: 어, 너무 루드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ing. 아 빨라.
1: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네. 어, 에, 에. 맞네. 혹시... 좀 기분 나쁘겠다.
0: 그러니까
1: 들으면.
0: 모르고 네. 들으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ing. 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1: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ing. Keep up.
0: 직역하며 Why you mad? 왜 성질 났어? Fix your face.
1: Fix your face.
0: 얼굴 고치라고. 이래도 된다고? 저 진짜 그 생각, 응? 이렇게 아, 생각했거든요.
1: 아는 성형과 했어?
0: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Ain't my fault 했어요. Ain't 네. 지난번에 했죠. It's not fault.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They all be joking 했는데 네. J-O-K-E 농담할 때 joking이 아니고 네. 약간 반한다는 뜻. 그래서 보면은 걔네 다 나한테 반하는데 네. 그거 왜 성질 났어?
1: 맞아요.
0: 그러면서 얼굴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1: 왜냐면 Why are you mad? 왜 이렇게 화나서 화났어? 뭐 표정 관리해.
0: 표정 관리해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거 모르고 들으면 야 너 성형 수술하고 와. 야 니는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미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직역불가 코너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fix face는 얼굴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표정 네. 관리해라.
1: 표정 관리해.
0: 어,
1: It's my fault. 내 잘못 아니야. It's not my fault. 그쵸?
0: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 네. 짚어봅니다.
1: 24K Magic. 저는 이미 이런 특히 너무 좋아하는 노래니까 네. 가사도 많이 알고 but 이렇게 조금 behind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0: 더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이거 혹시 세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우리 친구 사이에도 절대 장난으로 하지 말기.
1: 그렇죠. 친구들끼리 또 fix your face라고 하기엔 좀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0: 하지 말기.
1: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구간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좋아요.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ing. Keep up. Keep up. 밖에 안 들린다. 100번 더 들어야 되겠다.
1: So, so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소연 씨 has brought Bruno Mars 24K Magic 가사를 한번 살펴보고
0: 네.
1: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뭐 이렇게 풀어보고
0: 네.
1: 네.
0: 그리고
1: 너무
0: 친구한테
1: 좋았습니다.
0: 실수하지 말고
1: 네. 좋습니다. 소연 씨
0: 네.
1: s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0: 네.
1: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0: 잘 보내시고요.
1: We'll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Bye bye.

0: How dare you?
1: Yeah. 요즘이요 마이크 타이밍이요 안 맞아요. 네, 조금 그 실력이 녹슬었어요. 네.
2: 아, 우리 부장님이 문자 요정한테 눈치를 준다. 네, 그렇죠. Throwing you hints, giving you hints. 네, 네. 네 방송. 네. 하지 말라 할까요? Or 똑바로 하자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그 힌트들을요. 네. 전 다 쳐내고 있습니다. 네. 네, 모른 척.
2: 네. 네. 자, 문자 요정 웰컴입니다.
1: 이제 오늘의 아지즈송 뭐냐면요. 우리 민수 씨는 굉장히 신발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2: Yes.
1: 네. 신발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
2: 모르면 어떻게 하죠? What if I don't know?
1: 그럼 이제 신발 더 사야죠. 더 사서 이제 실력을 키워야죠.
2: 네.
1: 뭐냐면 Why is thin white paper wrapped around new shoes inside the box?
2: Why is thin white paper wrapped around the shoes when you for new shoes?
1: New shoes. 네. Why? 이유가 두 개거든요.
2: 두 개요?
1: 두 개가 있어요.
2: 하나 정도는 알 것 같아요. Oh no, I think I know both.
1: 한번 guess 해보실래요?
2: 네. One is obviously for protection. So no scuffs or no scratches okay. for new shoes.
1: Okay.
2: 그렇죠?
1: 네네네.
2: And number two, the paper absorbs any humidity.
1: 우와!
2: 네, 이게 안에 있는 종이가 그 뭐지 그 네. 습도를 습기를 네. 네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도
1: 우와.
2: 해줍니다.
1: 근데요, 이번에 최초로요.
2: 네,
1: 다 맞았어요.
2: 자,
1: 근데 끝낸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네.
2: 오늘의 디즈니였습니다.
1: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첫 번째가 moisture absorption and mold prevention 이게 맞아요.
2: 네.
1: 왜냐하면 shoe materials like leather, suede, and canvas are extremely sensitive to moisture and ambient humidity. 그래서 이러한 재질들의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습기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2: yes.
1: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 Mm-hmm.
1: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reventing friction damage and collar bleeding입니다. 이게 신발끼리의 마찰 손상 및 이게 collar bleeding이 이제 이염이라고 하거든요.
2: 네.
1: 이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하는 게 신발을 사시면요.
2: 네.
1: 박스를 다 보관하시나요? 아니면 다 버리세요?
2: It depends. No, it doesn't depend. Oh, yeah, it depends. Daily shoes. If 네. it's if it's you know daily shoes,
1: uh-huh.
2: I'm not gonna take it out of the box every time because uh-huh. I wear it almost every day.
1: 그렇죠.
2: 그러면 박스는 버립니다.
1: 버리고.
2: But if it's like shoes, you know that maybe
1: high
2: special,
1: prices?
2: Like limited edition, special editions, 그런 거면
1: 네.
2: 박스도 보관은 하죠. I do keep the boxes
1: because 네. of the resale.
2: No, I mean, I've never sold my shoes. I've thrown away shoes or given away shoes. 근데
1: 네네.
2: 이 그 리셀은 한 적은 없어요.
1: Off the record 하나 해도 돼요?
2: 네.
1: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 2년 전에
2: 네.
1: 민수 씨가 저한테 하나 주셨거든요.
2: 아, 맞아요.
1: 네, 그 비싼 거였어요.
2: 근데 한 번도 안 신더라.
1: 네?
2: 한 번도 안 신더라.
1: 아, 사이즈가 요? 그때 안 맞아가지고.
2: 왜요? 9.5, right?
1: 그게 몇이죠? 한국으로 치면? 275?
2: 한 75 정도 될 거예요?
1: I'm 65.
2: 아, 그럼 너무 컸어요?
1: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근데 아직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fact.
2: 그
1: 네.
2: 비싼 거예요, 진짜.
1: 비싼 거예요.
2: 네.
1: 제가 보고
2: 백화점에서 팔아요.
1: 근데요, 팔려고 해도요, 박스가 없어서. 팔려고 해도 박스가 없어서.
2: 요.
1: 박스가 없어서 그 전체 가격은 못 받더라고요.
2: 네.
1: 네. 근데 뭐 알아봤습니다. 네. Thin white paper, where wrapped around new shoes inside the box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 나 이분 네. 선물 절대로 안 줘 다시.
1: 아, 가지고 있어요. 안 팔고 있습니다. 네네네.
2: 팔라고 했잖아요.
1: 아 전혀 아니에요.
2: Okay, right, 네. I believe you. All right, 문자요정,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segment of Did You Know. Enjoy your holiday. We'll see you back here later.
1: Bye bye.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3: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Can I get the Wi-Fi password? Can I get the Wi-Fi password?
0: Can I get the Wi-Fi password?
1: Can I get 무엇은 직역하면 제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데요. 무엇을 부탁할 때 혹은 가게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Can I get some water? 커피로 주문할게요. Can I get a coffee?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Can I get the Wi-Fi password?
1: Can I get the Wi-Fi passwor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